주현미의 러브레터 6월 16일 화요일 오늘 들려드린 첫 곡은 윤수일의 갈대였습니다. 딴집 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데 왜 우리 집에만 말을 안 들을까? 딴 사람은 주식해서 돈을 막 잘 버는데 왜 나만 마이너스일까? 왜 나만 빼고 딴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 보이는 걸까? 아유,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그건 사람들이 속사정을 다 말하지 않아서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빙산의 일각만 보고 나만 억울하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응? 정관희님께서는요. 나만 빼고 하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답니다. 저는 나만 빼고 주말에 아내가 아이랑 친정 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흐흐. 아내 눈치 안 보고 소파에 벌러덕 누워서 영화 보면 세상 행복하답니다. 정관희님, 아이고. 아유, 근데 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니까요. 한경화님께서는 나만 듣는 러브레터 아니고 모두가 듣는 러브레터를 위해서 저는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콩 다운로드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 멋쟁이 경화씨.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들으면 좋죠, 러브레터는. 두 분, 정관희님, 한경화님 두 분에게 시원한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화요일이에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소식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이야기 항상 기다리고요. 일하다 힘든 이야기 아니면 다 같이 축하하고 싶은 사연, 혼자 답답한 이야기, 어떤 사연이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반갑게 소개해드립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정다운 추억의 가요들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들고양이들의 정든 부두 함께 들었죠. 0562님, 056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주현미의 Love.

러브레터예요. 5386님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은 일을 못 갔어요. 벌써 더위를 먹었나 봐요. 건설 현장에서 햇볕을 피할 수도 없고 소금을 먹으면서 일을 하는데도 벌써 이러네요. 오전에 병원에 가서 링겔 주사 맞고 정신 차리고 점심은 삼계탕이라도 사 먹고 기력 찾아야겠어요. 아, 날이 더워지면 정말 현장, 건설 현장,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죠. 안전 때문에 또 뭐 복장 같은 것도 다 또 갖춰 입으셔야 되고, 그런데 소금? 그러니까 그 약국에 가면요. 글루코스, 그 뭐지? 아, 포도당. 네, 포도당 그 정, 그, 약이랑, 약이 아니죠, 그건. 예. 그리고 또 소금, 그런 그 타블렛, 알약 같은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네. 또 근데 또 막 일하다 보면 또 못 챙겨 드세요. 근데 그런 거 물이랑 함께, 물도 좀 자주 마셔주고 해야지 정말, 예, 더위, 열사병. 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5386님 오늘 푹 쉬시고요. 휴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통풍 이것도 신경 쓰시고요. 내 몸 건강이 먼저잖아요. 삼계탕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저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3154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경북 김천에 사는 박문희입니다. 문희 씨.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큰딸이 4일 쉬고 갔는데 집이 허전하네요. 항상 자기 할 일 똑 부러지게 하는 큰딸 다현이. 기말고사 준비 잘하고 여름방학 되면 같이 시간 많이 보내자. 에이구 참. 자식이 커서 이제 점점 자기 생활하고 자기가 이제 해내야 할 일들 하느라고 바빠서 부모하고 못 있잖아요. 아, 네. 항상 그립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을 텐데. 3154님, 그래요. 큰따님 다현이. 아, 기말고사 잘 보고 여름방학 때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면 되죠. 기다리는 것도 좋잖아요. 3154님께 박문희님께 커피 한잔 드릴게요. 김영수님 안정희의 가지 마세요 신청곡 주셨습니다. 3562님 전미경의 추억의 남자 신청곡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황복희님 사연 만나볼게요. 현미님, 어제 친구와 점심 먹고 공원에서 수다를 떨다 집에 왔는데 한참 뒤 지갑이 없다는 걸 알았지 뭐예요. 심장이 철렁해서 온 힘을 다해 뛰어갔더니 세상에 의자 위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갑도 찾고 아직 제 다리도 쓸만하다는 걸 확인했네요. 아, 근데 요즘 이건 정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화제잖아요. 뭘 놓고 가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 자리에 그대로. 아하, 황복희님 다행이네요. 두 다리가 아주 한몫했네요. 아,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아, 이 진짜 달리기 막 뛰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뛰어질까요? 저도 한번 뛰어봐야겠습니다. 뛰어진다는 게 그게 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래요. 사실. 아, 지갑 찾았으니 정말 다행이네요. 아이고야. 3433님. 네, 사연. 현미 언니, 저 지금 들깨 심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비가 안 와서 작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겠어요. 아유, 어쩐대요? 비가 왜 이렇게 안 온대요? 아니, 그나저나 왜 비가 이렇게 안 내릴까요? 아니, 참 비님이 좀 섭섭한 게 좀 적당히 내려주시면 좋을 텐데 또 비가 안 내린다 안 내린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막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이. 그런데 진짜 비 소식이 없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네요. 3433님, 그럼 들깨 심고 이럴 때는 물을 많이 이제 밭에 뿌려야 될 텐데. 하, 힘이 더 들죠. 3433님 화이팅. 근데 그나저나 어디여요? 제가 가서 도와주고 싶네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김진희님께서는 부모님 집 근처에 높지 않은 작은 산이 있거든요. 저질 체력인 저도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산인데요. 오, 지금 엄마랑 봉지 하나 들고 쓰레기 주우면서 산으로 가고 있어요. 러브레터 들으면서 정상 갔다가 내려와 점심 먹으면 꿀 마실 거예요. 아, 아니 어머님도 그 봉지 하나 들고 같이 쓰레기 주우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참 보기 좋은데요. 네, 이게 일과가 되면 참 좋겠네요. 그죠? 하루에 한 번씩. 김진희님 잘 다녀오시고요.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때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정재훈님, 남진의 우수 청해 주셨어요. 좋아요. 강동식님께서는 최윤아의 숨겨진 소설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들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수기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딸이 전자레인지를 열어보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 다 썩었네. 어우, 냄새. 딸아이는 코를 막은 채 그릇 하나를 내밀었고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아, 그거 내가 그저께 두부조림을 데웠는데 깜빡 잊고, 아이고, 안 꺼냈나 보네. 그러자 딸아이는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진짜 엄마답지 않게 왜 이래? 나랑 같이 보건소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니까. 왜 자꾸 안 간다고 그래? 딸아이 말에 저는 괜찮다고 큰 소리 치며 대꾸했습니다. 야야, 검사는 무슨, 내가 이제 70밖에 안 됐는데 나 아직 말짱해. 하지만 솔직히 속으론 살짝 뜨끔했어요. 보리차 끓인다고 가스불 켜 올려놓고 드라마 보다가 새까맣게 태워 먹은 적도 있었고요. 쌀 씻어서 밥솥에 넣고 나서 취사 버튼 안 눌러서 생쌀 그대로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또 한 번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원래 네 자리였는데 딸아이가 위험하다고 여덟 자리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그 숫자 여덟 개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열쇠집 부르자니 출장비가 아깝고 결국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대다가 딸한테 물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는데요. 다행히 집에 들어왔지만 그날 이후부터 딸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가 조금만 깜빡해도 혹시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요. 그때마다 저는 딸아이를 안심시키고 있답니다. 야, 그냥 건망증이야. 너는 건망증 없어? 응? 사람이 깜빡할 때도 있는 거지. 사람 괜히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라. 저는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이 70이지만 작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18년 동안 어르신들을 돌봐드렸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틀어놓고 새로운 소식들 들으면서 밤새 굳은 몸을 쭉쭉 스트레칭도 하고요. 9시가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러브레터 라디오를 켜서 전국 방방곡곡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웃고 맞장구 치고 노래도 따라 부르는데 웬만한 옛날 노래 가사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으니 괜히 불안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혼자 보건소에 가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았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민수가 자전거 타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11시부터 농구를 했다. 지금 이 문장 다시 말해보세요. 이외에도 도형 그리기도 하고 채소랑 과일 이름도 말하고 금수강산을 거꾸로 말해보라고 해서요. 손가락을 꼽아가며 산강수금하고 말하는데 손에 땀이 나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다고 하면서 제게 물었어요. 아까 민수가 뭘 타고 어디 가서 몇 시부터 뭘 한다고 했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도 더듬더듬 정답을 맞췄는데요. 검사를 마친 결과 제 나이에는 19점만 넘어도 괜찮은 점수라는데 현미님, 저 몇 점을 받았냐 하면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습니다. 참 잘했죠? 보건소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딸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야야, 엄마 만점 받았다. 치매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딸아이를 안심시켜줘서 좋았고요. 저도 다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니 자꾸 깜빡하시는 분들 걱정 말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나를 위해서도 또 자식들을 위해서도 건강은 미리미리 검사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조영남의 깜빡깜빡이었습니다. 오! 오늘 사연 들으시고 4397님께서 저 62세인데 조금 전 계란 찐다고 하다가 계란 태웠네요. 깜빡은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유, 그나저나 계란 태우셨으면 네, 냄비 그것 그릇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이팅. 김명한님께서는 빨래랑 음식을 가스불에 올려놓고 깜빡한 적이 한

아니, 네,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정현준님께서는 저는 50대인데도 자주 깜빡하거든요. 그래서 뭐든 휴대폰에 메모해 놓으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스와 인덕션에도, 맞아요. 아, 타이머. 타이머를 이용하시면 안심이 됩니다. 아유, 맞아요.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타이머, 맞아요. 이거 해놓으면 정말 편해요.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니까. 6130님께서는 보건소 가면 무료이니 의심스러우면 바로바로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경도인지장애 때 약을 드시는 게 치매로 가는 과정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신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은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우리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건강은 우리가 먼저 알아서 챙길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병원 가보라고 하기 전에 내 몸이 좀 어디가 이상하다 싶으면 미리미리 먼저 가고요. 그렇게 건강 잘 챙기는 게 자식들 위해 주는 거고 또 우리도 행복한 노후를 잘 지내는 방법이죠. 보건소 가셔서 검사 받으신 거 수기님 참 잘하셨고요. 30점 만점에 30점 대단하십니다. 아유 제가 정말 무슨 뭐 상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연 주신 수기 아유 네 수기 언니 김수기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6454님 신청곡 주셨어요. 현미님 아침 출근길 저희 부부는 연산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산도로요. 예, 오늘은 신랑의 운전기사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운전해서 편안히 출근시켜주는 신랑이 고마워서 작은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노래 찬스 부탁드려요. 요즘 웃고 싶을 때 듣는 장태희의 도련님 부탁드려요. 저희 신랑이 스트레스 해소할 때 듣는 노래랍니다. 하셨어요. 두 분이서 출근길 함께 하시는 그 부부네요. 바래다 주고 또 같이 라디오도 듣고 좋아요. 신청곡 또 라디오에서 나오면 기분이 또 좋을 거예요. 그쵸? 6454님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 신랑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장태희의 도련님 준비했고요. 2199님께서는 오은주의 사랑의 포로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원 정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 류기진의 그 사람 찾으러 간다 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0: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KBS Happy FM.
2: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들부터 살펴드릴게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고령 분기점 부근입니다. 창원 쪽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는 청주 영동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원터널입니다.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작업하는 곳들도 많아져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포승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지체고요. 비봉 부근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고장난 차 때문입니다. 천호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남방향 행주에서 성산대교 쪽으로도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3: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4: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3: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사랑하기 때문에
9: KBS.
1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9054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어요. 박종옥님께서요. 현미님 아침마다 윗집에서 울리는 핸드폰 알람 때문에 제가 따박따박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람 소리를 크게 해뒀는지 아랫집에 사는 제 귀에도 들리고요. 저는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데도 윗집 분은 계속 주무시는지 윗집 분 알람은 한참을 계속 울리더라고요. 오, 윗집 분 덕분인지 때문인지 평소에 제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 먼저 일어나니 몹시 피곤합니다. 아이구야, 어떡해요? 아니 어떻게 윗집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 요즘 더워서 창문을 좀 열고 자서 그럴까요? 박종옥님,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30분을 일찍 주무셔야 할까요? 어떡해요, 피곤하셔서. 제가 수면 건강식품 챙겨서 드릴게요. 혹시 뭐 이렇게 복도에서 뵙거나 그러면은 알람 소리가 무척 크네요, 이렇게 살짝 귀뜸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매일매일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아, 어쨌거나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생활 함께 나눠봅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 소식들 보내주시면 반갑게 소개해드릴게요. 또 딴 방송에서는 듣기 힘든 추억의 노래들도 많이 많이 추천하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마늘,

0: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민병도 시인의 삶이란입니다. 들꽃에게 삶을 물었다. 흔들리는 일이라 했다. 물에게 삶을 물었다. 흐르는 일이라 했다. 산에게 삶을 물었다. 견디는 일이라 했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종찬의 산다는 것은 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민병도 시인의 삶이란 함께 했는데요. 삶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자연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정말 소박하고 단순하게 대답을 해주죠. 들꽃은 흔들리는 거라고 대답하고 물은 흐르는 거라고 대답하고요. 산은 견디는 거라고 대답하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들꽃은 꺾일 수밖에 없고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쉽고 또 풍화작용에 의해서 깎이는 산도 오랜 세월 견뎌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각자의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 적응하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자연과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세요. 5959님, 사연이에요. 이거 괜히 좀 약간 5959 이렇게 읽어드리고 소개하고 싶어요. 5959, 네. 안녕하세요, 주현미님. 저희 부부는 아침도 안 먹고 농막에 와서 마늘을 뽑았어요. 오, 그런데 반 정도 뽑으니 힘이 없어서 지금 아침을 간단히 먹고 있지요. 롱그린 고추, 가지고추, 오이 등을 따서 바로 먹고 있으니 행복합니다. 농막에 매일 와 있는 남편은 여기가 휴양지보다 더 좋대요. 앞에는 작은 야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요. 우, 논과 양귀비꽃, 샤스타 데이지꽃, 오,

샤스타데이지 꽃, 또 코끼리 마늘꽃이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었답니다. 이 아름다운 전경을 보며 늦은 아침을 먹고 있어요. 아, 그려져요 지금 머리로. 꽃들이 피어있고. 근데 고추도 롱그린 고추, 가지고추, 요즘은 정말 오이고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오이고추 하나인데, 네, 고추 종류도 엄청 많군요. 식사하시면서, 아침 식사하시면서 함께 러브레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늘 아직 반 정도 뽑으셨다는데 식사하시고 한낮 땡볕 아래에서보다 조금 먼저 마저 뽑으시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농작물 본격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엄두가 안 나고 그렇게 막 얘기해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작게 농막에서 좀 채소 가꾸고 하시는 분들 텃밭에 아, 저도 막 가고 싶어요.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셔서 좋아요. 5959님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윤선홍님, 유익종의 사랑의 눈동자 신청곡 주셨어요. 2145님께서는 혜은이의 작은 숙녀 청해 주셨고, 조용필의 걷고 싶다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네요. 임태규님, 조명숙님, 8993님, 교회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려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9841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요즘 내가 파크 골프에 푹 빠져서 즐거움이 큰데요. 그렇게 즐거운 반면 어깨에 무리가 와서 병원 다니고 있네요. 적당히 힘을 줄 것을 잘해보겠다고 힘껏 내리친 것이 문제였네요. 파크 치시는 신입분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처음엔 똑딱으로 천천히 하시자고요. 현미님의 목소리로 알려주고 싶어 문자 보내봅니다. 아, 지금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이 좀 회복될 때까지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예, 좋습니다. 9841님 말씀처럼 모든 네, 신입분들 파크 골프 좋죠. 똑딱 천천히 힘 빼고 아셨죠? 9841님께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요즘 정말 주위에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8133님께서는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순에 부모님이 사시는 섬 서해 5도 중에서 최북단 섬인 대청도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와우. 망망대해라 방송이 자꾸 끊기네요. 날로 쇠약해져가는 부모님을 뵈면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농사일을 하신답니다. 내려놓고 편히 사시라고 하셔도 알았다고 말만 하시고 올해도 호미와 괭이를 잡으셨습니다. 부모님 뵙고 농사일도 도와드리러 갑니다. 우리 부모님 항상 건강하시기만 바랍니다. 8133님 부모님 뵈러 가는 길이시군요. 길이 네 망망대해를 건너야 하는 아이고 그래요. 가서 부모님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는 시간 소중한 시간 함께 보내고 오세요. 저는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부모님께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1976님께서는요. 현미님 자랑 좀 하려고 몇 자 적어봅니다. 학교 앞에서 근무하는 시니어 할매입니다. 어제 근무를 하고 할매, 할아버지들하고 통일 전망대도 보고 점심에는 한정식으로 대접 잘 받고 왔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챙겨주었답니다. 고마워서 몇 자 적어봅니다. 오, 좋은데요? 네, 근무 마치시고 통일 전망대도 다녀오시고 네, 보건소 직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 모시고 이런 활동도 하시나 봐요. 1976님, 네. 저 역시 흑염소 스티커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2139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저는 지금 살구 수확하고 있어요. 남편 취미로 텃밭 가꾸고 있는데 올해는 살구가 엄청 실합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살구가 지금 같이 매달려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처음엔 이게 포도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지에 다 와우 포도송이 같이 매달려 있어요. 살구가 후후 1139님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취미로 텃밭 가꾸신다는데 좋죠. 네. 7171님께서는 최병호의 아주까리 등불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 네. 그리고 2149님께서는 한대수의 바람과 나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요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1970년대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모여서 노래 축제를 펼치는 국제 가요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국제 가요제엔 우리나라의 가창력 있는 가수와 작곡가들도 많이 참가했고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세계 여러 국제 가요제에서 입상하면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금이 환영했었죠. 당시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국제 가요제를 주최했는데요. 특히 1978년에는 MBC 국제 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전 국민의 히트곡이 된 노래가 있었으니 바로 박경애 씨가 노래한 고개사의 첫사랑입니다. 박경애 씨는 1973년 여성 듀엣 산이슬을 결성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했어요. 그러다 1977년 산이슬이 해체되면서 솔로로 활동했는데 고개사의 첫사랑이 히트하면서 전 국민에게 이름을 알리며 사랑받았고요. 이후 TBC 국제가요제에서는 나 여기 있어요로 우수 가창상을 받으면서 가요제형 대형 가수로 각광받았습니다. 고개사의 첫사랑은 작곡가 정민섭 씨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광대의 외로움과 첫사랑의 상처를 노래했는데요. 리듬은 밝고 경쾌하지만 쓸쓸한 슬픔이 깊게 느껴지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발표되기 8년 전 작곡가 정민섭 씨가 이 노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가수 문주란 씨가 노래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곡이 바로 1970년에 발표한 고개사라는 곡입니다. 탱고 스타일의 고개사는 역시 고개사의 사랑과 인생을 노래한 곡으로 8년 후에 만들어진 고개사의 첫사랑과 다르면서도 닮았는데요. 박경애 씨의 고개사의 첫사랑과 비교하면서 감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70년 문주란 씨의 고개사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박규희 님께서요. 현미님, 우리 집 댕댕이 어제 더워서 털을 밀고 왔더니 왠지 낯설어요. 흐흐. 시원해 보이긴 한데 쬐끔해진 얼굴에 적응 중입니다. 크. 우리 집 댕댕이도 네, 여름맞이 미용해 줬는데 맞아요. 아이들 그 털 찐다 그러죠. 까까로면 쬐끔해져요. 아이고. 박규희 님, 댕댕이랑 여름 잘 나야죠. 그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2175님께서는 신랑이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취업이 안 되니 뷔페 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일하고 왔는데요. 점심 먹을 때 잠깐 쉬는 것 빼고는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하고 요리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어서 왔네요. 오늘도 나갔고 내일도 나간다는데 걱정이 되네요. 우리 신랑 힘내라고 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곧 좋은 소식도 올 거야 하셨는데요.

신랑님이 네, 셰프님이신가 봐요. 네. 지금 네, 알바 중이지만 좋은 소식. 네. 저도 응원 해 드리겠습니다.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6월 16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주병선의 주빌리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9시에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목소리가 왜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암역은 현재 양방향 모두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호법 분기점을 지나서 화물차에 불이 나는 사고입니다. 진화 작업은 끝났고요. 지금은 3차로와 4차로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평 휴게소

0: 서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남이천 부근에서도 사고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1차로와 갓길에 사고 차량들이 서 있고요. 3km 구간 지나기 답답합니다.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도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금강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에서 포승 분기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김태경님이 주셨습니다. 쥐팍 인생은 운칠기삼, 운칠 기술이 3이라는데 왜 제 운은 1밖에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남달리 운이 없다 싶을 때는요, 확 끌어올려야죠. 예, 운을 끌어올리는 법 찾아봤더니요, 자주 웃고 자신을 가꾸고 주위 사람들한테 친절하랍니다. 한마디로 운이고 뭐고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자, 착한 당신 복 터지리, 미어 터지리.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스몰. BTS의 노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박명수의 라디오쇼,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고요. 예. 명수형도 복 미어 터지세요. 라고 하셨고, 예. 저는 착해서 일복이 터졌습니다. 명수님, 일하면서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4105님 주셨고, 왔다, 내 오지연 비타민. 송윤진님, 감사합니다. 평일에 회사 안 가고 노는 거 정말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어제 오늘 연차 휴가 내고 첫째 딸이랑 바다 여행 왔어요. 잘했네. 잘하셨네요. 날씨도 끝내줍니다. 라고 김진숙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얼마나 재밌게 두시겠어요. 도넛 7세트 제가 선물로 좀 보내드릴게요. 자, 이 인생은 말이죠. 제가 뭐 인생을 논하기에는 나이가 좀 되죠. 이제 좀 해도 되죠.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옵니다. 좋은 일만 계속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오는데 이왕이면 좋은 일이 많이 들어오도록 컨트롤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 아무튼 나쁜 일은 안 들어오고요. 좋은 일만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얼마 전에 저 축구 좋은 소식 있었잖아요. 이번에 멕시코전도. 예. 우리가 또 멕시코를 해봤는데 또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승전보를 또 좋은 소식이 온 국민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자, 화요일에는 모발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많이 가꾸고 관리하는 남자, 옷을 작게 입고 다니는 남자,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와 함께합니다. 재미난 문제 풀고요.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고 10,000번째, 20,000번째, 30,000번째로 딱딱 끊어서 저희가 홍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문자만 보내셔도 행운이 있다면 좋은 소식이 또 들릴 겁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예, 자, 선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요. 태진 김태진 씨 들어오세요.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쇼. 자,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0: 임수용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네. 태진님 요즘 물 오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내셨을까요?
1: 글쎄요, 물 올랐다. 예. 이게 뭐 좀 실력이 요즘 제대로 멋지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0: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되게 못하시는데요. 예. 되게 못하시는데 이거 없던 걸로 할게요. 물 물 내린 듯으로 갈게요. 물 내린 듯.
1: 예, 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0: 자, 예. 아무튼 뭐 항상 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진 씨가 너무 예뻐요, 저는.
1: 감사합니다.
0: 선배로서.
1: 아, 오늘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1: 평상시랑 좀 다른데요?
0: 예, 오늘 푹 잤어요.
1: 아, 컨디션이 예. 좋으시군요.
0: 자, 모발 퀴즈쇼 어떤 시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아, 저의 아, 물오른 진행으로 퀴즈도 풀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는 그런 시간이죠. 바람잡이 퀴즈, 청취자 퀴즈, 음악 듣기 평가, 3단계 고스톱 퀴즈까지 다양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2부에 잠시 뒤에 2부에 함께할 고스톱 퀴즈는 문자로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으로 저희를 낚아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체코전에서 골 넣은 오연규입니다. 명수형이 주시는 치킨 먹고 멕시코전에서 한 골 더 넣을게요. 이러면 저희가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연결을 시도해봅니다.
0: 예, 그건 가짜다. 이게.
1: 많이 낚아주세요.
0: 예, 예. 네. 멕시코인데 어떻게 치킨을 먹어요?
1: 참고로 지금 멕시코가 저녁 8시가 넘겠네요.
0: 그 왜 얘기해요?
1: 예?
0: 왜요?
1: 아, 그냥 아는 척 해봤는데요.
0: 왜요? 물 내렸네요, 진짜. 예. 김태진 씨는 물을 오래 했는데 물이 아, 예. 아, 지금 박연폭포예요, 박연폭포.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물 네.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 한번 네. 시작해 볼까요?
1: 좋습니다. 모발 바람잡이 퀴즈. 자, 어제 전설의 고수 코너에는요, 강남 8학군 출신 중에 제일 웃기는 연예인 박명수 씨가 밥도 사고 축의금도 했던 아끼는 후배 정이랑 씨와 함께 했는데요. 바로 문제입니다. 캐릭터 장인 정이랑 씨는 최근 본인의 너튜브 정이랑의 진기명기에서 피아노 학원 원장님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죠. 이 학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0: 바흐 피아노,
1: 2번
0: 쇼팽 피아노,
1: 3번
0: 금난세 피아노,
1: 4번
0: 임실 모차르트 피아노.
1: 아, 그 뭐요?
0: 모차르트 치즈.
1: 아, 근데 그 치즈랑 피아노랑 뭔 상관이죠?
0: 모차르트가 나오니까.
1: 아, 그 얘기시구나.
0: 모차르트.
1: 음악가에 맞춰서.
0: 그렇지.
1: 아, 정말. 예. 물 오르셨네요.
0: 모차렐라인데 예. 모차르트로 한 거예요.
1: 네. 예. 아,

0: 물 오르셨어요.
1: 뭐 하나 던지면 사방에서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 그러니 PD도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예. 자,
2: 문자번호 0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 추첨해서 바닥 클리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바닥 좀 깨끗하게 좀 하고 다니세요. 네. 바닥 클리너 어디서 드리냐?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드립니다. 자, 마마무의 노래입니다. 피아노맨.

0: 자, 마마무의 노래 듣고 왔고요. 네. 자, 정답 알려주시죠.
1: 네, 정일랑 씨의 너튜브에서 피아노 학원 이름은 쇼팽 피아노입니다. 2번이 정답이었고요. 네.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방송 끝나고 올려둘게요.
0: 자, 이제 다음 순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라운드 음악 듣기 평가 가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아주 짧게 컷 팅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노래가 무엇인지 가수와 제목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김세슬아 PD의 힌트가 있습니다. 매운 거 먹고 뜨거운 물 마시기. 이게 힌트예요. 와, 어려운데?
0: 제정신입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매운 거 먹고 뜨거운 물 마시기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죠.
0: 거의 미쳐 미쳐 미쳐 미쳐 내가 미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와, 미치잖아요.
1: 미칠 수 있고. 이열치열?
0: 예, 뭐예요?
1: 황치열? 자, 여러분들이 전화로 예.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주셔서 직접 정답을 맞히시면 되고요. 아. 선물 1단계에서 맞히면 선물 3개인데 전화번호 02761-1812 02761-1813 이렇게 두 개의 번호입니다.
0: 제가 순간 저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다가 정답을 봤거든요.
1: 네. 아. 왜요? 힌트가 정확해요?
0: 정확한데 네네네. 이 노래가 아주... 아주 알려지진 않았는데 아무튼 근데 노래는 너무 좋은 노래예요.
1: 맞추실 것 같은데요.
0: 자 이건 네네네.

0: 이건 야.
1: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0: 아,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1: 그렇죠.
0: 예. 아, 이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1: 아, 아니, 벌써 다시 전화가 와요.
0: 아, 다시 한번 좀 저 힌트를 드리면 매운 거 먹고 뜨거운 물 마시고 이게 뭐죠?
1: 이게 힌트예요.
0: 이게 뭘까요? 예. 여기까지 듣고.
1: 네.
0: 저희는 힌트를 여기까지밖에 안 드리고 노래도 안 들었는데 전화 오는 이유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와. 때려 맞추려고.
1: 0단계에서.
0: 예,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자,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인데 정답 한번 말씀해 보세요.
2: 선미 열이 올라요.
0: 누구요?
2: 선미의 열이 올라요.
0: 선미의 열이 올라요.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2: 열이 올라요.
0: 좀 시키세요. 시키세요. 예. 자, 다음 전화요. 여보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3: 정답 맞추려고요.
1: 우아하시네.
0: 죄송한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3: 주부인데요.
1: 라디오 볼륨 좀 낮춰주시고요.
0: 죄송합니다. 예. 주부신데 너무 고혹적이세요.
1: 예.
0: 자, 좋습니다. 주부 하신
1: 정답 뭘까요? 정답 뭡니까?
3: FX의 핫 썸머.
0: FX의 핫 썸. 뭐 한 불어볼까요? 시작.
3: 핫 썸머. 핫 썸머.
0: 주부세요? 저 죄송한데 환기 좀 시키고 계세요. 집이 너무 좀 축축한 것 같아요.
1: 주무세요.
0: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었고요. 아니, 이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주무신데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주부예요. 예. 자, 또 왜 전화 하시는 거예요? 전화 받아볼게요.
1: 예.
0: 자,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정답 알겠어요?
4: 네네.
0: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 저
1: 뭐죠?
0: 정답은요?
4: 원타임 핫뜨거.
0: 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우와.
4: 핫 뜨거
0: 네, 좀 쉬세요.
1: 네,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0: 자, 50원씩 해서 전화 이제 100원씩 해서 200원 날리시고요. 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1: 네,
0: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누가 끄어 그런 거 아니에요? 끄어.
1: 아, 이거 어려운 부분을 짜셨네요.
0: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끄윽 이러시는데
0: 아니 노래 제목 중에 꺽이 어딨어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 듣고 아시겠다 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연결됐습니다.
5: 세븐틴의 핫
0: 하시오? 불러보세요. 시작.
5: 핫
0: 뭐가 웃겨요?
1: 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 그 전화 연결되면은 이제 라디오 예. 꺼주시면 조금 예. 더 원활합니다.
0: 그리고 재밌게 하시려면 얘기 많이 하셔도 돼요. 다 다음 전화요.
6: 여보세요.
0: 네.
1: 말씀하세요.
6: 박명수 명순의 떡볶이.
0: 이게 매운 거 먹고 뜨거운 물 마시기가 뭐가 연관이 되죠?
6: 아, 매운 떡볶이니까요.
0: 아, 매운 떡볶이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셨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6: 아, 노래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0: 네, 저도 기억 안 나셨을
6: 텐데. 좋아하는 노래예요.
0: 알겠습니다. 땡이에요. 예. 토크마다 끝났어요. 다음 전화요. 자, 정답 말씀하세요.
7: 탈랄라요?
0: 아, 매운 거에 또 매운 거 탈랄라.
1: 오.
0: 한번 불러볼까요?
7: Deep in the night, I'm looking for fun.
0: 뭐라고요? Looking 뭐요? 자, looking 뭐라고 그러죠?
7: I'm looking for the fun.
0: Looking for the fun이요?
7: 네.
0: 예, looking for the fun, looking for the fun이에요. 아닙니다. 예.
1: 아, 참고로
0: 예.
1: 박명수 씨 노래가 아니에요.
0: 예. 다음 전화 한 통화 더 받을게요. 여보세요.
8: 네, 블락비 베리굿.
0: 블락비
1: 베리굿?
0: 한번 들어. 그게 어떤 가사 내용이죠?
8: 베리굿.
0: 더우세요?
8: 네.
0: 더운데 오래 있었죠?
8: 네.
0: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8: 베리베리굿.
0: 예, 지금 노래하고도 안 맞고요. 지금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아니었습니다. 예. 베리베리굿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1: 아, 오늘 어렵다.
0: 예. 자, 이제 두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1: 네.
0: 두 번째 힌트 들으면 아실 거예요. 두 번째 힌트 나옵니다. 바로 전화 받죠. 전화 주세요. 정답이요.
9: 여보세요.
0: 정답이요.
9: BTS 불타오르네.
0: 불러보세요.
9: 파이어.
0: 잠깐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끊겼어요.
0: 아, 예. 여보세요? 예, 끊겼고요. 다음 전화요?
1: 자, 라디오를 꺼주셔야 돼요.
0: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습니다. 한 통만 더. 자, 정답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9: BTS 불타오르네.
0: 불러보세요. 시작.
9: 파이어.
0: 아니, 톤이 나죠? 더 크게 좀 부르셔야죠. 불타오르네. 큐!
9: 불타오르네. 파이어.
1: 아니, 아까 아니라고 분명히.
0: 그 찹쌀떡

0: 일무 아니에요? 빠야 잡살뜩 빠야 잡살뜩 아니었습니다. 다음 전화 갔습니다. 정답이요?
1: 형돈이와 대준이.
0: 어.
2: 제목은요?
0: 제목이요. 3.
1: 아니. 안 좋을 때 들으면서 안 좋은 노래.
0: 다시 한 번요?
1: 형돈이와 대준이 안 좋을 때 들으면서 안 좋은 노래.
0: 정답.
3: 와.
0: 아.
3: 와, 맞히셨다.
0: 자, 들음 한번 불러볼까요?
1: 아니.
0: 죄송한데 나나나나나 안 나오거든요. 죄송한데.
1: 여기까지만 알아요.
0: 뭐 하시는 분이세요?
1: 그냥 뭐 이것저것 합니다.
0: 자리를 못 잡고 계신가요?
1: 예, 그냥 뭐 그냥 해요, 그냥.
0: 뭘 하냐고요, 뭘?
3: 예, 그 중에 하나.
0: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1: 예. 그냥 돈 되는 건 다 해요.
0: 나쁜 짓 하시면 안 돼요.
1: 네.
0: 농담이고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1번부터 77번 중에 선물 두 개 고르세요.
3: 두 개입니다, 두 개.
1: 44번.
3: 44번.
0: 글루타치온. 축하드리겠습니다. 와우. 글루타치온 몸에 되게 좋죠.
3: 이너뷰티.
0: 예, 그리고요.
1: 51번.
3: 52번.
0: 50 몇 번이요?
3: 1번.
1: 1.
0: 예.
3: 뭐죠?
0: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간장 예. 세트요.
3: 와. 아, 꼭
0: 이거
3: 필요한 거.
0: 되게 맛있는 거예요. 예. 예.
1: 아니야.
0: 그럼 받지 마세요.
1: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3: 아, 축하드려요.
0: 뭐 하시는 거세요, 지금? 어떻게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1: 고맙습니다.
0: 예, 간장 세트하고
3: 글루타치온.
0: 아, 너무 좀 실망하신 것 같은데 선물은 되게 좋은 건데 하나만 더 드릴게요.
3: 네, 보너스.
0: 재밌게 해서 하나만 더 드릴게. 골라보세요.
1: 25번.
3: 25번.
0: 향
3: 뭐죠?
0: 향초.
3: 오, 좋네요. 예. 예.
0: 본인이 뽑은 거예요.
1: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0: 27번이 75인치 칼라 TV였어. 아이고, 안타깝네. 운이 없다. 예, 어쩔 수 없지 뭐. 예, 너무 감사드릴게요.
1: 네, 대한민국 화이팅!
0: 예, 화이팅! 알겠습니다. 예, 주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형돈이와 대준의 노래죠. 안 좋을 때 더,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이거 들으면서 1부 마감할게요. 2부에서 정자 보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4: 우리 안 물어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다음 전화 여보세요?
10: 정답. 에이핑크 노노노.
9: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0: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11: 정답이에요.
9: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11: 10번. 10번.
9: 피자 쿠폰. 오, 다음이요.
10: 좋죠.
9: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0: 17번.
11: 7번.
9: 홍삼 세트.
11: 홍삼.
10: 아이고 좋네요.
9: 하지 말라니까
10: 아,
9: 그거.
10: 아 죄송합니다. 64번.
12: 64.
9: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2: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9: 자, 2부가 시작됐고요. 변함없이 태진 김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 뭐예요?
13: 네, 2부는 고스톱 퀴즈로 함께합니다.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 1단계 OX 퀴즈, 문화상품권 10만원이 걸려있는 2단계 객관식 퀴즈, 백화점 상품권 20만원이 걸려있는 3단계 주관식 퀴즈고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직접 고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스톱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 외쳤는데 문제 틀리면요, 앞단계에서 받은 선물 모두 날아가고 오토 굿바이, 아주 작고 귀엽고 소중한 기본 선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자, 첫 번째 참가자 받아볼까요?
13: 멕시코에서 타코를 파는 현지인입니다. 월드컵 열기 알려드릴게요. 멕시코전 승리를 위하여 화이팅 하셨네요.
9: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14: 올라 부에나스타데스.
9: 예,
13: 여보세요라고 할 뻔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
9: 우나 보토 꽌트로 뭐 이렇게 우나 보토 꽌트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14: 몰라요.
9: 장난해요 지금?
14: 방송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9: 아 그러세요?
13: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9: 아, 방송 저 신경 써서 해주세요.
14: 알겠습니다.
9: 컨셉을 잊으면 안 돼. 아무리 그 외압과 협박에 들어와도 그 컨셉을 잊으시면 안 돼요.
13: 맞아요. 나는 멕시코에서 타코를 판다.
9: 예예예 예, 예. 자 그럼 타코 파시니까 타코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오. 타
14: 타코 파는
9: 고
14: 코리안입니다.
13: 오! 와, 깔끔하다.
9: 오, 좋았어. 굉장히 좋았어요. 오,
13: 깔끔해요.
9: 예, 예, 예. 너무 잘해가지고 선물. 저희가 롤케이크 교환권 하나 일단 깔고 갑니다.
14: Thank you.
9: You're welcome. It's gonna be alright. 예, make yourself at home. Take it easy. 행인데요. 자, 문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 자, 첫 번째 문제는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 OX 퀴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근 박명수 씨는 우리 쯔양 씨가

0: 배부를 때까지 먹는 프로그램 찌양 몇 끼 촬영차 홍콩에 다녀왔죠.
1: 아, 난리 났어 지금. 아,
2: 인기 많던데요. 재밌던데요.
1: 넷플땡에 지금 올라가 있다니까. 네. 아, 나 처음이야.
0: 그곳에서 박명수 씨가 존경하는 배우 주윤발의 단골 카페를 방문을 했습니다.
3: 셰셰니 하원이 뽕스 날려고 자. 땡그 땡그. 니하우
0: 문제입니다.
3: 오와이니
0: 영화 영웅 본색에서 주윤발의 직업은 비밀 경찰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4: 삼촌씨
1: X. X. O.
0: X. 아, 침착하게 정답.
1: 아, 알고 계시는군요. 예, 그 영화 본 적 있으세요?
4: 다 봤습니다.
0: 예. 그러면은 주윤발은 뭐였죠?
4: 그 깡패입니다.
0: 그렇죠. 암흑가 조직원.
1: 방송에서 깡패가 뭡니까?
0: 조직원, 조직원으로 가죠. 장국영 씨가 경찰이었죠.
1: 선생님.
4: 예.
1: 방송에서 깡패가 뭡니까? 깡패가.
4: 죄송합니다.
1: 예. 건달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는데.
0: 네, 네.
1: 오케이. 깍두기. 아니 그냥 그만합시다. 예. 예. 그런, 네.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혼나야 돼요.
0: 그래요.
1: 자, 2단계. 2단계 어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4: 고.
1: 말 짧다.
0: 고.
1: 아, 그렇지. 멕시코지, 멕시코.
0: 그래요.
1: 아,
0: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1: 렛츠고. 예, 예. 오케이.
0: 자, 이것은 피파가 공인하는 A매치를 100회 이상 출전한 선수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A매치에 출전한 선수가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홍명보 감독,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등 여러 선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센츄리 클럽, 2번 골든볼 클럽, 3번 아너스 클럽,
1: 4번 매추리 클럽. 자, 3초 시간 몇? 3!
4: 1번.
1: 오, 센츄리. 센츄리. 센츄리한데
0: 정답.
1: 오, 좋아. 정답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느낌 좋아요. 자, 설명이 필요한가요?
0: 아니요, 뭐 한 세기를 뜻하는 뭐 백회. 예. 예, 센츄리.
1: 예, 매출이 아니, 매출이 아닙니다. 예. 네. 매출이 하면 망신당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3단계만 남았는데 오늘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자,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 고.
1: 렛츠 고.
0: 좋습니다.
1: 전혀 어렵지 않아요. 바로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 주세요.
0: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이달 6월의 수산물 바로 전갱이와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에서 식용하는 조개류 중에 가장 크고 살 또한 많아서 샤브샤브, 구이, 회, 초밥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요. 주산지 중 한 곳인 장흥에서는 이것과 함께 쇠고기, 버섯을 구워 먹는 장흥 삼합이 유명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1: 정답이 다 숨어 있는데 3초 시간입니다. 3. 자, 아니, 정답 숨었어요. 2.
2: 이거 쉬운데.
1: 1.
2: 아니, 제일 큰
4: 조개.
1: 조개? 여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2: 아니, 문제에.
1: 가장 크고.
2: 네, 조개류 중 가장 크고. 아. 대한민국 조개류 중 가장 크고.
1: 아, 이거 그냥 떠 넣어드렸는데.
2: 아, 이거 어렵지 않은데.
1: 그냥 저, 뭐, 타코 이행시로 롤케이크하고 또 가벼운 선물 하나 받으시면 너무 가벼워서. 진짜 받는 순간 나도 공중에 떠 있거든요. 너무 가벼워서. 자, 이거
0: 네.
1: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하죠.
0: 네, 이거는
1: 좀 정정합니다. 예.
0: 장흥에서 소고기, 버섯이랑 키조개를 같이 구워 먹죠.
1: 키조개.
0: 네.
1: 아니, 가장 큰 조개가 키조개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아, 참 당황스럽네.
0: 저기 키처럼 생겼잖아요. 예.
1: 아, 아깝다, 아까워. 저 애청자께 문제 하나 드릴까요?
0: 좋습니다. 청취자 퀴즈 드릴게요. 10분 추첨해서 맹문동 농축액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MLB에서 맹활약 중인 이정후 선수가 올 시즌 18경기 연속 안타를 때리며 신기록을 달성했죠. 연속 안타 행진이 잠시 멈췄다가 15일 단 3경기 만에 다시 안타 행진을 재개하며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메이저리그 한국 타자 최초의 타격 왕에 도전하는 이정후 선수가 소속된 팀은 어디일까요? 1번 LA 다저스, 2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3번 뉴욕 양키스, 4번.
1: 아,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0: 아, 그러니까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요.
1: 딴 데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제가 야구를 아주 좋아하지 못해서.
0: 자, 1번 LA 다저스, 예, 예. 2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예. 3번 뉴욕 양키즈.
1: 예, 예.
0: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담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 뉴욕 양키 조개.
0: 10분 추첨해서 맹문동 농축액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 저 생각이 안 났어요.
0: 예, 노래 다 듣죠.
1: 그냥 기아 타이거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아, 예. 죄송합니다. 애들 떨어져가지고. 네.
0: 노래 뭡니까?
1: 노래 그냥 준비된 거 틀어.
0: 아니, 노래도 안 보고. 아니, DJ가 왜 그래요?
1: 브레이브걸스. 예. 롤린.

0: 자, 야구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정우 씨는 너무 잘 알죠. 예, 아, 너무 너무 네, 너무 잘하고 있고
1: 진짜 잘하고
0: 있어요. 1등 했으면 좋겠어요. 1등.
1: 그러니까
0: 예, 예, 타격왕 지금 1등. 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1: 지금
0: 예.
1: 2등인데 예. 근소한 차이입니다.
0: 1등 무조건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정답은 예. 이정우 선수의 소속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2번이 정답이고요.
0: 예.
1: 맹문동 농축액 세트 받으실 분들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 방송 끝나고 예. 올려둘게요.
0: 우리 저 축구도 그렇지만 우리 야구에서도 이정우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네. 또 메이저리그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1: 파이팅입니다.
0: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분 모시고 문제 풀어볼까요?
1: 아, 이분은 박명수 씨가 진짜 만나고 싶어했던 안녕하세요. 젠슨 황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자기 전인데 퀴즈 참여하고 잘게요. 예.
0: 젠슨 황이 이번에 와서 뭐 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갔는데 의외로 좀 뭐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 지금.
1: 그래요.
0: 예, 예, 예. 보였으면 좋겠는데.
1: 직접 물어보시죠.
0: 젠슨 황 씨. 예, 예.
2: Hi. Hi. Hello.
0: Yeah. Yeah. How would you like?
2: 어, 명수 하이.
0: 예, 반갑습니다. 예, 예, nice to meet you.
2: Oh, nice to meet you.
0: 예, 예. Introduce yourself.
2: Oh, I'm Jensen Huang.
0: Yeah.
2: Oh, I'm sleeping.
0: Oh, okay. Okay, okay, okay.
2: Okay. Okay.
0: Yeah, people, okay. people sleep.
2: Okay.
0: My best friend, comedian Huang Madam. yeah, yeah. Introduce another visit, next visit in Korea. Introduce my 브랜 황마담 예. 예. 친구 되기를 바래. 오케이.
2: 오케이.
0: 예. 땡큐. 땡큐 올라.
1: 대화가 되네요.
0: 어,
1: 예, 예.
0: 무조건 다 됩니다. 자, 예, 이제 예. 좋습니다. 예. 네, 네. What AI master?

0: 야, 예, 언제까지, 오케이, 땡큐. 자, 시간이 없, no time, no time, no see. 자,
1: 아, 오케이.
0: 예, 문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자,
0: 예.
2: 문제 드릴게요. 자, 우리 예.

0: X.
1: X.
2: X.
1: 오. 아 역시 맞아요. 젠수는 발음이 좋아. X.
2: X.
1: 예. 예. 어, 좋아요. 예.
2: G는 G7의 G는 그룹.
1: 예. 그룹. 예. 예. 네. Your accent good.
0: Okay.
1: Yeah.
0: Thank you.
1: You're welcome. I appreciate find you. 자, 2단계 guess. Okay.
0: Oh, go.
1: Yeah, let's go. Yeah, thank, 네. thanks a lot.
2: 이동현님이 yeah. 엉망진창 대화.
1: Okay. Yeah. Sorry, very 죄송. Yeah, next place go.
2: 예. 자, 아,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자, 문제입니다. 아, 지난주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위대한 가이드 시즌 3 에티오피아 편. 혹시 우리 젠슨 황 보셨나요?
0: What?
2: 자, 오늘 저녁 8시 반에 2회에서 yeah. 박명수 씨가
1: Great.
2: 어떤 생고생을 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1: Great Guide 3. Yeah.
2: 자,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중 하나고요. 에티오피아 공주와 이집트 장군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카르멘, 2번 아이다, 3번 투란도트.
1: 3초 시간입니다. 3, 2,
0: 카르멘.
2: 카르멘.
1: 카르멘. 카르멘이 아니야? 빰빠밤밤밤 아닌가? 빰빠밤밤밤.
2: 카르멘 아니.

0: 아, 이거는
1: 정답 말씀드릴게요.
0: 예, 이건 정답 말씀드릴게요. 이때
1: 네네.
0: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에티오피아 공주하고
1: 이집트
0: 장군의 사랑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처가에서 반대가 심한 거야. 이 결혼은 아니다.
1: 아니다. 아니다.
0: 아니다.
1: 아니다.
0: 아니다. 아니다. 가면 큰일 난다. 이거 아니다.
1: 네.
0: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1: 아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0: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1: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0: 그렇게 외우시면
1: 비극적
0: 돼요.
1: 비극적 사랑은 집안에서 반대한다. 예. 아니다.
0: 카르멘은 예. 이제 그 어떤 그 빰빰빠밤빰빰빠밤빠밤 이제 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 승리를 이렇게 뭐 쟁취하고 막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면 할 수 없고.
1: 네, 아니면 뭐 예, 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요.
0: 죄송합니다. 잘 네.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뱀이 짧아요.
1: 예. 자, 청취자 퀴즈를 드리면서
0: 예, 예.
1: 커피 쿠폰 마지막으로 제가 10분께 쏠게요.
0: 좋습니다.
1: 이거는 저도 아까 이제 문제를 보고. 좀 어려웠거든요.
0: 예.
1: 여러분들 맞히시기를 바랍니다.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게요. 최근에 이 화가의 별세 소식이 전해져서 전 세계 팬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이 화가는 수영장 화가라는 애칭으로 불리고요.
0: 야, 이거 좀 어렵다.
1: 캘리포니아 햇살과 수영장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그의 그림 예술가의 초상이 생존 화가로서는 최고가인 약 1,300억 원에 팔려서 오우. 아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대박이네.
1: 자, 이 화가는 누구일까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0: 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알고 네.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네.
0: 힌트가 없어요. 그냥 아는 분들이 검색해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빨리 보내주시면
1: 좀 어렵게
0: 됩니다.
1: 드릴게요 이번에.
0: 예, 이거 좀 어려운데요. 저도 네. 진짜 모르는 겁니다. 예, 태진 씨 고생하셨고요.
1: 네.
0: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아, 저 시간 돼요.
0: 나오는 걸 알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8: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7: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지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
7: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 라디오쇼에 다녀간 배우 티파니 형 김예원 씨가 출연한 작품이죠. 6월 30일 개막을 앞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우리 청취자 퀴즈 정답 호큰이었어요. 데이비드 호큰이. 예, 이건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좀 상태가 이래서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호큰이 데이비드 호큰이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삼 세트 받으실 만 번째 당첨자 문자가 만 개 이상 온다는 거거든요. 장서진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그래도 제가 카르멘을 알고 있네요. 예, 참 아, 참 저도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하바네라 나나 무스크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고요. 왠지 좀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예, 저 내일 11시에 뵐게요. 예, 덥습니다.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운전할 때도 부담이 되는데요. 집중력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창원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대덕 분기점 부근 지나기 어려우실 텐데요. 2차로에서 비탈면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선지선 대전 쪽이고요. 회덕 분기점 진출로에서 작업 중이라 일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포승 분기점 쪽이고요. 여기도 작업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역시 작업의 영향입니다. 북방 1터널에서 북방 3터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방향 마포에서 한남대교 쪽이고요. 작업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대개 스포츠 경기에는 예측하지 못한 이변이 생기죠. 최강팀이 최약체한테 질 수도 있고요. 슈팅을 수십 번 했는데 점수가 안 날 수도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월드컵에서 그 이변이 일어났네요. 맨발의 디바죠. 우리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그 세자리아 에보라의 구슬픈 노래로 먼저 다가왔던 나라죠.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있는 인구 52만의 작은 나라 카보베르데가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을 상대로 0-0 무승부로 승점 1점을 따낸 거예요. 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이 확정된 날에 국경일이 선포됐다고 하던데 또 한 번 드라마를 썼네요. 맨발의 디바 나라다운 맨발의 반란입니다. 스포츠에서는 이변이 나와줘야 재밌죠. 이름값 있는 강팀만 이기면 뻔하잖아요. 설마 했던 일이 생겨야 감동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많이 덥지만 뭐든 해보죠. 철벽 수비든 슈팅이든 뭐든요.

0: Village People, Macho Man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자신감을 갖춘 남자, 마초 맨이 돼서 당당하게 살 거야라는 내용인데요. 이 Village People은 미국의 디스코 그룹인데요. 복장이 아주 참 재밌었죠. 카우보이, 뭐 경찰관, 건설 노동자, 라이더, 군인, 뭐 인디언 추장. 그러니까 미국의 그 남성성을 상징하는 의상과 캐릭터로 아주 유명했죠. 마초맨 그러면 이제 남성의 어떤 상징처럼 이제 쓰는 단어인데 사실 약간의 허세 이런 게 느껴지는 단어죠. 안병숙 씨가 첫 곡부터 신나 신나 달려보자 하셨고, 방성경 씨는 침 맞으러 가야 하나 고민 중인데 맞아 맞아 맞춰 하는 것 같아요. 이진행 씨 빼고라 보니 오늘도 즐거운 노동요 잘 들으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동요 2시까지 이어집니다. 이현주 씨가 축구공은 둥글다고 했죠.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우리나라도 멕시코를 이겨라 대한민국, 착착착착착 보내셨네요. 전종철 씨,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금 고지대에 적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난향 씨도 인사하고 계시고, 용유미 씨가 오늘 큐트하게 인사하시네요. 김민숙 씨, 이쁜 꽃무늬 셔츠 입었네요. 잘 어울려요. 아유, 송동민 씨는 더우시겠네요. 농장에서 일하는데요.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샤키라 노래 청하셨네요. 와까와까 킵하겠습니다. 작지만 큰 감동. 음악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그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시까지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보내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이에요. 우리 선곡의 달인, 예쁜 댕댕이 또밤이의 아빠, 우리 임선달 PD의 선곡을 밀어내고 큐시트 한 자리 꽤 찰 만한 노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냥 우리말로 보내셔도 됩니다. 자,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는 거 아시죠? 매일 방송 들으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 나도 하면서 공감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입맛 없을 땐 햄버거 먹으면 맛있죠. 한 끼로 도전하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만드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What I think of you.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네요. 로버타 플렉과 더니 해서웨이라고요.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가수들이죠. 근데 이 더니 해서웨이는 전설의 소울 가수입니다. 로버타 플렉은 뭐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으로 유명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가수고요. 소울 음악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Where is the love?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다른 사랑을 잊지 못해요? 우리 약속했던 그 사랑 어디 갔어요? Where is the love? 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방금 끝난 노래는 호주 싱어송라이터예요. 어딘가 목소리 들은 것 같죠? 저스틴 비버 목소리 같지 않나요? 그 청춘스타로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저스틴 비버와 같은 아마 시기였을 거예요. 코디 심슨,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코디 심슨이 노래한 라다디라는 노래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속엔 오직 너뿐이야 라는 노래였어요. 코디 심슨이 수영선수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주대표까지 뽑혔대요. 그래서 국가대표 수준까지 갔었답니다. 선발전에서는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볼 뻔했죠. 강학영 씨군요. 정오만 기다리는 백천영님 팬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진향호 둘레길 걷고 있어요. 약간 더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느낌상 진주에 계시는 것 같죠. 강학까지 갔네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심리학자죠. 강학중이라는 그분도 진주분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이완석 씨. 백천영님. 저희 가족 모처럼 마시안 해변가로 낙지 칼국수 먹으러 가고 있어요. 많지도 않은 네 식구 모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칼국수 맛있게 먹고 해변가에서 추억도 쌓고 기억에 남는 멋진 하루 보내고 올게요. 형님이 제 문자 소개하시면 제 어깨가 으쓱할 겁니다. 완석 씨, 네. 아, 진짜 가족들이 이렇게 외출하기 진짜 힘들죠. 다들 스케줄 맞추기 어렵죠. 바쁘게들 사니까. 마시안 해변가가 인천 쪽에 용류도 아마 그쪽 네, 인 것 같아요. 5690님이 백오라버니 저희 과수원에 나타난 새로운 식구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이 사과나무 근처에서 일할 땐 조심해서 일합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주셨는데 저는 사진 보기 전까지는 뱀이 나타났나 그랬는데 새였군요. 그러니까 알을 새 둥지에 놨을 때 찍었고 부화했을 때 네. 엄마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엄마 왜 안 오지? 배고파 죽겠는데 요 사진은 네, 보내주셨네요. 홍영미 씨는 제주는 비 소식 있더니 비는 안 오고 선풍기 3단 바람만 싱싱 불어대네요. 너무 시원해요. 백디 입고 온 셔츠 휴양지 분위기가 폴폴 납니다요. 지푸라기 파라솔 아래에서 몰디브 한잔 하시면 딱 어울리실 듯. 그죠? 네. 아, 근데 송은경 씨가 제가 보낸 미니 선물 박스 받았는지요? 답변을 해 주시길 하셨는데 저희 KBS가 엄청 크거든요. 건물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여러분들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택배 쌓여 있는 대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은경 씨. 자, 저니의 오픈 암스 준비합니다. 미국의 뭐 대표 밴드 중에 하나죠. 저니의 오픈 암스. 우리는 한때 멀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만났고 진심을 다해 당신을 사랑할 테니 당신은 내 마음을 받아줘요. 두 팔 벌려서. 그리고 이어서 영국의 오디션 프로에 6살 때 출연해서 아주 세계적인 화제가 됐었죠. 카니 탈봇이 노래는 Let It Be. 예, 비틀즈 노래입니다. 이 비틀즈 노래는 12살 때 불렀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걱정 마. 때가 되면 길이 보일 거야 라는 네, 그런 가사죠. 저니 오픈 암스 카니 탈봇의 아주 귀여운 목소리 Let It Be.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그냥 웃죠 하기 전에요. 방금 우리 가수 이소정 씨가 저한테 톡이 왔길래 택시를 탔는데 백뮤직을 좀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사님하고 아까 통화 잠깐 했어요. 아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더운데 351님 충북 단양이 볼거리가 많잖아요. 남편이랑 단양 여행 얘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지나가다가 엄마 우리 베트남 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단양 하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베트남 다낭? 하면서 신나서 핸드폰 검색까지 해가며 다낭 리조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가 다낭이래 단양이라고 했더니 급 실망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하고 싶었나 본데 아들 단양에도 케이블카 있다. 그죠 그죠. 구경거리 여기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도담산봉 뭐 응? 만천하 스카이워크 뭐 사이남 구인사 온달관광지 뭐 양백폭포 고수동굴도 있네. 보니까 먹거리로 마늘정식 마늘순대 쏘가리 매운탕 애들이 좋아하겠죠. 아님 말고 3538님 며칠 전에 3살 아들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엄마 오늘은 왜 예쁘게 안 하고 왔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피곤해서 그래 했더니 엄마 어제 많이 잤잖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다 봤거든 소파에서 잤잖아 TV 보다가 그리고 방에서도 잤잖아 또 아침에도 누워있었잖아 조목조목 말하는데 얼마나 웃기든지요. 옆에 있던 남편이 적당히 좀 자라 이럽니다. 찔려서 웃고 말았어요. 오, 진짜 너무 많이 잤네요. 이건 너무 많이 자도 어지럽고 허리 아파. 2619님 저희 딸과 손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손주 얼굴이 아른거려서 전화를 했죠. 집에 있을 거지? 내가 반찬해서 오늘은 엄마가 갈게 그랬더니 딸한테서 금방 또 전화가 왔네요. 엄마 오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갈게. 아니야 아니야 집에 있어 엄마가 갈게. 아니야 아니야 엄마 힘들잖아 지금 출발할게. 사실은 제가 가고 싶은데 알았다고 했어요. 내가 가면 손주만 잠깐 보고 바로 오는데 딸이 오면 저녁까지 먹고 가니까 쉬질 못하거든요. 그냥 웃죠. 딸도 엄마 오면 힘들겠죠? 아닌가? 아님 말고가 아니고 진짜 몰라서 그래요. 김지수 씨, 주말에 남편이랑 친정에 다녀왔어요. 친정엄마가 사위 왔다고 밥을 한상 차려주셨는데요. 근데 남편이 국을 다 비우니까 저희 엄마 아이고 밥이 남았네 아 더 먹게 국을 더 떠주시고요.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이번 오 국이 남았네 하면서 밥을 또 퍼주시는 거예요. 국을 비우면 밥이 생기고 밥을 먹으면 국이 생기고 소심한 제 남편은 거절도 못하고 먹는데 보다 못한 친정아빠가 한 말씀 하셨어요. 이서방 아 그러지 말고 국에 밥을 말어 아 그러다 배 터져. 밥과 국에 끝나지 않은 무한 루프를 끊어주신 아빠 말씀에 모두가 빵 터졌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웃어요. 이야 국을 비우면 밥이 생기고 밥을 먹으면 국이 생기고 현대판 오병이어인가요? 기적이 일어났네요.

가사 진짜 간단하네요. 그죠? 산타 마리아. 아, 크로아티아 태생의 네덜란드 가수입니다. 타티아나가 노래한 산타 마리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뜨겁게 춤추고 즐기고 싶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뭐 대단한 일 아니어도 되죠.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그냥 웃죠 사연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셔도 돼요. 이현주 씨, 적당히 자라. 근데 우리 주부님들 쪽잠은 더 피곤해요. 건강에도 안 좋고 편하게 주무십시다. 아유, 근데 이게 사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이가 또 늦게 와서 밥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저 빨래를 빨리 저거를 끝내야 되는데. 아, 설거지 안 했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빨래하면 또 건조기에 넣어야죠. 건조기 또 이거 막 통 돌아가니까 아 건조기는 나중에 꺼내도 되나? 아무튼 주부들 참 피곤합니다. 홍정화 씨, 제 얘기인가요? 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감고 쉰 거예요. 0966님도 딸도 엄마 오시면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간 것 같은데요. 정영자 씨, 우쭈 세안에 빵 터졌네요. 소소한 일상에 이런 해프닝이. 김치 담그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햄 볶고 계시는군요, 정영자 씨. 소소한 일상, 영자 씨 소소한 일상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소개되면 재미있는 거거든요. 보내보세요. 8688님, 배고픈데 더워서 밥맛도 없고 귀찮아서 그냥 누워서 백뮤직 듣고 있습니다. 형님이 와서 제 입에 먹이 좀 넣어주세요. 난 그렇게 큰 동물은 안 키운다네. 반델세. 백미경 씨 안녕하세요. 대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주말에 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휴가차 와요. 한 번씩 오는 사랑스러운 딸이 제일 큰 손님이네요. 그래도 치우는 몸과 마음이 행복해요. 아 진짜 지금 이 더운데 햄 볶는 분들이 많네요. 부럽습니다. 아까 저 진주에 산책하신다는 강하경 씨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를 청하셨네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뭐 아날로그 때 세계적인 스타인데요. 가수고 배우입니다. 미국의 모든 상이란 상은 거의 싹 다 받은 전설이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사랑에 빠진 여인이라는 제목인데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넘어지고 상처받더라도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겠다는 순애보입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하림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강하경 씨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청해서 들었고요. 두 곡 더 듣고 왔죠. 전혜란 씨가 점심 메뉴 고르고 있는데 엄마가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백뮤직을 같이 들으니 인사도 남길 수 있고 좋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하셨네요. 아,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시는군요. 좋죠. 딸과 엄마는 참 특별한 관계죠. 하시면서 청한 노래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퀸 92 그리고 밴드를 했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마크 이 베시가 함께 노래한 커피라는 노래 정하셨죠. 이 힙합과 어쿠스틱을 섞은 아주 편안한 음악을 하는 그런 팀이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두 잔을 만들었는데 같이 마실 사람이 갑자기 떠난 거예요. 말도 없이. 말없이 간다는 건 이별이라는 얘기인데 허탈해하는 그런 네, 심정을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비트가 좋았던 노래 유용혁 씨가 자넷 잭슨의 리듬 네이션을 통해서 들었어요. 자넷 잭슨은 뭐 마잭의 여동생이죠.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예뻐했다면서요. 인종, 국적, 이 피부색 이런 걸 넘어서 우리는 같은 꿈을 가진 공동체. 여기서 이 리듬 네이션이 공동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그러니까 오빠가 워낙 세계적인 스타라서 이 자넷 잭슨이 좀 가려진 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자넷 잭슨도 80, 90년대를 대표하는 아주 세계적인 리듬 앤 블루스 가수였죠. 네. 권석원 씨가 백천님 출석이 늦었네요. 천안입니다. 따끈따끈해요 하셨나. 충청도 표현이 진짜 재밌어요. 그죠? 뭐 그냥 견딜만해요. 이건 굉장히 덥다는 얘기죠. 김경자 씨 일요일에 오랜만에 설악산 눌림골 산행했더니 종아리가 아파서 오늘 종아리 살짝 풀어볼 겸 소래산에 왔습니다. 오, 대단하신 분이네요. 종아리 알베겨서 또 풀 겸 또 산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한 밤꽃 향과 함께 불어주는 산들바람이 참 고맙네요 하셨어요. 거기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밤꽃 향 요즘에 네 나기 시작했죠. 밤꽃도 이제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다는 거는 또 그만큼 우리가 이 좋아할 만한 열매들 뭐 과일들 이런 게 익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의 배경음악 임백천의 백뮤직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1부 끝곡은 미국의 가수고 배우고 성우입니다. 제시 맥카트니가 노래하는 Just So You Know란 노래예요. Just So You Know. 떠나기 전에 내 진심을 알려주고 싶어. 널 사랑해 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졸음운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는 작업과 사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안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연희 램프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두 군데에서 작업 정체가 이어집니다. 기흥에서 수원 그리고 양재 부근에서 서초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이고요. 서평택에서 포승 분기점 쪽으로 작업 여파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원권입니다. 북방 1터널에서 북방 2터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 역시 작업 때문인데요. 청도 휴게소 부근 지나기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0: 소
1: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0: 로
1: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이지선 씨가 오 백사다 하셨는데 그렇죠. 영국의 하드락 밴드 화이트 스네이크가 노래한 Here I Go Again.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소리를 낼 수가 있죠. Here I Go. 거기서 몇 단계를 뛰는 거예요. 와 엄청납니다. Here I Go Again.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서 내 길을 가겠어 라는 내용인데 이 화이트 스네이크는 영국의 하드락 밴드입니다. 그 딥퍼플 대선배들이죠. 이 딥퍼플이 아 그렇게 대선배는 아니겠구나. 딥퍼플에서 노래했던 데이빗 카버데일이 팀을 탈퇴해서 만든 밴드입니다. 본인이 초창기에는 그 로드 에반스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안 길란이 했었고 그 다음이 아마 데이빗 카버데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이 이안 길란이 들어가고 네 그랬죠. 김용수 씨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가입해서 임선생님 백뮤직 듣고 있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번성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제가 청첩장 받은 기분이 드네요. 아니 근데요 이 무더운 여름에 임선생님 이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예야 뭐 이래도 되고요. 다 좋습니다. 선생님만은 좀 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용수 씨. 0050님 저는 면 종류는 다 좋아하는데요. 회도 엄청 좋아해서 물회국수 좋아요. 그렇죠. 시큼달콤한 그죠. 아, 얼음도 넣고. 지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중인데요. 물회국수 엄청 먹고 싶어요. 아 먹고 싶당 하셔라. 물회국수는 제가 못 드리지만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씨가 White Snake의 Here I Go Again을 들으시면서 오늘 또밤이 PD님 선거 까내기 틀렸는갑다 하셨는데요. 노래라는 게 이제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뭐 이렇게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 노래가 더 이 노래보다 좋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네, 좋아하시는 노래 뭐 다시 신청하셔도 되고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팝 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 건 달갑지 않습니다만 제가 일부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점은 맛있는 과일이 지금 익어가고 있고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마트 매대나 뭐 길거리 과일 가게 그 보면 여름 과일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게 여름의 향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과일 중에요. 과육은 조금 나오면서 먹기 좀 번거로운 게 많아요. 먹고 나면 어? 이게 다야? 뭐 이런 거요. 요즘 제철이죠. 어저께 아마 사진 찍어서 보내신 분 계셨는데 신비복숭아 또 자두 그런 애들이요. 이 한두 잎 정도 베어물면 바로 씨앗이 이에 걸립니다. 커다란 씨가 안녕 하고 인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에 들어온 건 별로 없는데 손에 과즙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잠깐의 상큼함 때문에 이제 과일을 찾게 되는데 침샘 폭발하게 하는 그 여름 과일처럼 귀가 확 쏠릴 만한 좋은 노래 여러분들도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긴 사연 없어도 돼요. 노래만 내.

0: 전화 하셔도 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해주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우리 선곡의달인 임선달 PD가 예, 여러분들이 알만한 노래를 두 곡을 지금 선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두 곡을 들었는데요. 독일 가수 니코와 그리고 독일에서 활동한 미국 래퍼 에릭 싱글튼이 노래한 Here I Am.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당신이 잊지 않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라는 내용으로 노래했는데 가사에 Land of Morning Come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죠. 우리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이 노래는 우리 가요를, 우리 옛 가요를 이 두 사람이 번안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저 Here I Am을 들으시면서 또다시 말해줘 사랑한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왔다면 오늘 내일 사이에 대장 내시경을 예약하셔야 됩니다. 이게 1960년대에 나온 우리 가수 대원로 가수죠. 자니 리의 노래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오 SES 뭐 맞아요. 이미정 씨 SES 노래 생각나요. 김양정 씨도 SES 노래다 아는 노래네 하셨고 아까 정윤석 씨도 고 잔일이 선생님 생각나요. 아 돌아가시는 않았습니다. 잔일이 선생님이 지금 아마 90살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꽁지머리 하시고 네. 조인경 씨도 홍영미 씨도 네. 알듯 말듯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요. SES의 그 왜 Dreams Come True라는 노래 이 그거 노래의 원곡입니다. 핀란드 여성 듀엣 나일론 비트의 노래 Like a Fool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난 널 좋아해 그리고 지금 행복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네. 편곡도 좀 비슷하게 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SES가 이 3442님이 임백 뮤직 수백 번 들었는데 처음으로 문자 한 번 보내봅니다. 잘하셨어요. 한 번이 이제 어렵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오늘부터 1일이에요. 8934님 백디 한 달 내내 야근하다 보니까 이제 살짝 몽롱해지네요. 그래도 신기한 건 점심시간만 되면 내장기관들이 귀신같이 알고 살려고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네요. 이번 주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티고 있는데 야근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아 힘드시군요. 제가 달달한 아이스크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상옥 씨가 양평 계시는군요. 농막에 왔는데요. 옥수수랑 배추 심은 게 햇님한테 졌네요. 일주일 만에 왔더니 다 뻗어 있네요. 해지면 물 좀 흠뻑 줘야겠습니다. 백디도 지치지 않게 조심하시길. 햇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아, 이거 물을 해질 때 줘야 되는 모양이죠? 그래야 효과적인 모양이군요. 1728님, 백디, 아들이 시험치고 학원 안 가고 친구들과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혼을 냈더니 이렇게 꽃 사진을 보냈네요. 제가 꽃 좋아한다고. 미워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아이들이 참 귀여워요. 엄마 미안해 하고 예쁜 꽃 사진을 보냈네요. 이게 원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찌됐든 네, 본인이 만들었다면 더 엄마를 생각하는 거고 그냥 있는 거 보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1718님 아들 덕에 아이스크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래 세 곡 이어들 거예요. 스웨덴의 혼성 듀엣 락싯 데인저러스 당신은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이야 라는 노래 역시도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전설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날 믿고 한 번만 기회를 줘.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그리고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프란시스코 예이츠하고요. 독일의 DJ고 프로듀서인 로빈 슐츠가 노래하는 슈가. 너는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이야 라는 노래.

노래 세 곡 들었죠. Roxy, Dangerous, ABBA, Take a Chance on Me. 로빈 슐츠와 프란시스코 예이츠가 노래한 슈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을 불러드릴 텐데요. 어제 제가 생축송 부를 때 박은희 씨가 사연 주셨었죠. 생일 맞으신 모든 분들 이 무더위에 태어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낳아주신 어머니들도 고생하셨고요 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대로 세상에 나온 건 아니지만 두 분의 사랑으로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마워해야 됩니다. 잘해드려야 되고요. 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DJ 천이가 열창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축하송이에요. 아직 히트는 안 됐습니다. 네, 수십 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써주세요. 저작권 없습니다. 7727님, 백디 오늘 저희 안성진 삼촌의 생일입니다. 어제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생일 선물도 드렸는데 백디 생일 속으로 3단 콤보 채워주고 싶어요. 꼭 축하해 주세요. 오, 제가 화렴점정을 찍나요? 감사합니다. 7356님, 오늘은 작은 아들 재형이의 27번째 생일입니다. 혼자서 서울살이 하는데 백디가 생일 축하해 주세요. 어우 재영씨 멋집니다. 7157님 오늘은 친구 진명이의 생일이에요. 축하 억수로 많이 해주세요. 아팠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는 친구 진명아 많이 축하하고 사랑해. 3799님은 내 친구 정호가 내가 많이 아파서 1년 넘게 병원 있는 동안에 입맛 없을까 봐 짠지로 내 입맛을 살게 해주고 이게 짠지는 충청도 동치미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운 게 많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해. 아유 찐친이시네요. 윤보람 씨 오늘 저희 남편 박상우 생일입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일하느라 고생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생일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1582님은 둘째 딸 정윤이의 16번째 생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바빠서 늘 혼자인 딸이죠. 오늘만은 일찍 퇴근해서 카페 데이트 하려고요. 오정윤 생일 축하해 하셨네요. 아유 착한 딸이네요. 9892님은 남편인 것 같죠. 정상교 씨 생일 축하하셨고 6796님은 박선영 씨 생일. 1441님은 본인 생일 자축하셨는데 성함이 없어요. 노재옥 씨는 가수 임영웅 생일 축하해달라고 사연 주셨어요. 영웅 시대랑 임영웅 씨가 깜짝 놀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임영웅 씨 그 수많은 영웅 시대들 뭘 깜짝 놀라겠어요.

0: 정옥씨, 상우씨, 착한 정윤이 생일.
1: 임영웅 생일 축하한다.
0: 영웅아 생일 축하한다. 한두 번인가 본 것 같아요. 임영웅씨 선하게 생겼죠. 네. 키도 엄청 커요. 맞아. 자, 3442님이 벌티 히긴스의 카사블랑카 청하셨죠. 지금 곧 출장할 건데요. 외곽도로 타면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 카사블랑카는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인끼리 카사블랑카를 함께 보면서 키스했던 그 추억. 그건 참 특별한데 당신이 떠난 지금 아무 의미가 없게 됐네요 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버티 히긴스의 노래입니다. 카사블랑카.

0: 시작.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3: 토익은 해커스.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6: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7: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8: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9: 3442님이 벌티긴스의 카사블랑카 들으시면서 지금 운전하고 계시겠죠. 3572님이 퀸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를 청하셨죠. 사연은 없지만 듣고 싶은 팝송 부탁드려봅니다 하셨어요. 이 정도면 좋죠. 프레디 머큐리가 엘비스 프레슬리 스타일의 그 록앤롤 음악에 경의를 표하면서 만들었어요. 그 스타일도 그렇게 편곡도 그렇고 노래 스타일도 엘비스 스타일이었잖아요. 사랑이라는 요상하고도 미치게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노래. 그리고 한 곡 더 들었죠. 우정현 씨가 점심 먹고 왔어요.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데스파시토 들려주세요. 그 곡 들으면 안 졸릴 것 같아요. 한 15분 전인가 이 노래 청하셨는데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닌가요? 루이스 폰시, 데디 앵키, 자스틴 비버가 함께한 데스파시토. 근데 처음에는요, 푸에르토리코의 그 가수고 래퍼인 루이스 폰시와 데디 앵키가 불렀는데 세 달 후에 저스틴 비버가 합류해서 리믹스를 냅니다. 왜냐하면 저스틴 비버가 콜롬비아 공연을 갔다가 저녁 때 클럽에 갔는데 이 노래가 흘렀대요. 그래서 리믹스 하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세 달 후에 저스틴 비버가 합류해서 같이 부른 거예요. 스페인어로 천천히 느리게, 그런 얘기죠. 데스파시토. 사랑하는 당신하고 천천히 가까워지면서 사랑의 순간을 오래 즐기고 싶어요 라는 노래. 이 노래는 뭐 욕심이 다 나죠, 가수들은. 그래서 우리 임영웅 씨, 뭐 포레스텔라, 그리고 뭐 집시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 버전도 있고 박진영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가수들이 많이 불렀죠. 김광엽 씨가 모로코가 브라질하고 경기에서 비겼는데 대단해요. 오늘 북중미 월드컵 출전국 탐방인가 봐요. 아, 버티긴스 카사블랑카 들으시면서. 네.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약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한 나라가 아직은 경기를 세 나라가 아직 안 했는데 경기를 한 팀들은 전부 지거나 비기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점을 따거나 1점을 딴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자, 오늘 6월 16일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여러분과 헤어지는 거군요.

미국의 펑크 밴드죠. Earth, Wind & Fire의 Boogie Wonderland예요. 외롭고 힘든 현실을 잠시 잊고 춤과 음악이 있는 환상의 세계에서 즐기고 싶다는 아주 경쾌한 노래입니다. 내일 낮 12시에 꼭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내부 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홍지문 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 천호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더 지나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4,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춘천 분기점에서 동홍천 부근 2차로에서 작업을 하면서 뒤쪽으로 4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1139님께서요. 응디 속상해요. 거울을 보다가 누가 제 얼굴에 깨소금을 뿌려놓고 간 줄 알았어요. 오늘 저녁엔 오이팩 좀 해야겠어요. 관리하고 예뻐질 거예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얼굴에 깨소금 있어요? 잡티가 좀 생기셨구나. 아, 진짜 그런 거 확인할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죠. 사실 잡티 없는 사람은 없는데 말이죠. 오늘부터 오이팩 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오이팩 좋습니다. 마스크팩도 좋지만 천연팩도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오늘부터 2시간 동안 매일매일 트로트팩도 한번 해보시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촉촉한 노래로 시작할게요.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한봄의 진짜 예뻐져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거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

클릭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1239님께서 거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 깨소금 뿌려놓고 간 줄 알았어요. 아, 저도 진짜 그 임신 출산하면서 얼굴에 기미가 엄청 생겨가지고, 근데 또 날도 뜨겁잖아요 요즘. 그래서 더 생기는 거,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팩이라도 뭐 하면서 그냥 하는데도 이게 뭐 완전히 없어집니까? 사실 뭐 얼굴에 기미 잡티가 가리는 수밖에 없죠. 박유경님께서 저도 양산을 안 쓰고 다녔는데 이제 외출 필수템이에요. 피부 절대 지켜. 이렇게 좀 점점 약해지나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붉어지고 뭐 기미 잡티가 조금 더 생기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김은경님께서 응디 반가워요. 촉촉한 목소리에 시원 상큼해져요. 신나게 들어요. 아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트로트에 빠져봅시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할 거고요. 응디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1부는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2부요. 빛나는 초대석 마련돼 있어요. 류원정 김준수 씨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해.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0,000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0,000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0,000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0,000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9: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9: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9: 키움 증권.
10: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은간의 빛나는 초록집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강진의 땡벌이었습니다. 박명숙 님께서요. 여름엔 챙겨야 되는 게 많아져요. 양산에 손선풍기에 얼음물까지 무겁습니다. 그렇죠. 아유 정말. 그리고 또 화장품도 집에서 화장하고 그냥 나가면 무너져요. 땀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도 더 많이 챙겨야 돼요. 수정할 것까지. 그렇죠? 전민경님께서 응디 오이냉국 좋아하세요? 어제 오늘 너무 더워서 올 여름 처음 오이냉국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다른 반찬 필요가 없어요. 참치액젓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서 꿀이랍니다. 아 오이냉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거의 그냥 마시듯이. 근데 또 오이냉국은 왠지 숟가락으로 조금씩 조금씩 퍼먹는 게 약간 감칠맛 나고 맛있어요. 그렇죠? 아 저는 요즘 저기 갈치속젓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호박잎에다가 호박잎 삶아가지고 갈치속젓 밥에다가 이렇게 탁 얹어가지고 이렇게 착 해서 싸먹어. 그것만 있어도 저는 진짜 밥 한 그릇 뚝딱이에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저 요즘. 오영숙님께서 살 빼려고 런닝머신도 타고 훌라이프도 이틀 돌렸는데 골반 뼈 있는 곳이 아파서 보니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네요. 살을 어떻게 빼야 잘 빠질까요? 혹시 훌라이프 안에 그 무슨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그거 돌리셨어요? 아니 어떻게 돌렸길래 골반 뼈에 멍이 들어요? 아이고 진짜 뭐 어떻게 해야 살이 잘 빠질까요? 그거를 알았으면 제가 이 몸매로 지금 여기 있지 않겠죠. 저도 이렇게 완전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뼈말라 몸매로 있겠죠. 잘 빼는 거 알았으면. 진짜 어떻게 빼는 거예요? 진짜 저 좀 알려주세요. 근데 확실한 건 유산소를 많이 하면 언젠간 빠진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진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거니까요.

박선미님께서 응디 응디 오늘 조카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여 수업하는 날인데 바쁜 언니네를 대신해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조카가 장난꾸러기인 걸 이제야 알았네요. 집에선 안 그랬는데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해요. 이 참관 수업 가서 아이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진짜 막 뭐 양치하는 것도 싫어하고 머리 묶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막 너무 싫어하는데 유치원 가서 봤더니 선생님이 머리 묶어주는데 얌전하게 앉아있고 양치도 하라 그러니까 잘하고 그런 색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된대요. 아니면 집에서 얌전하다가 유치원 가가지고는 막 활발하게 놀거나 왜 그렇지? 왜 그럴까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봅니다. 임영웅의 무엇이 중헌디, 김소연의 국가대표

임영웅의 무엇이 중헌디, 김소연의 국가대표 듣고 왔습니다. 응가하는 비난을 들어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응가하는 비난을 들어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4023님께서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이모의 80번째 생신이고 모레는 친정어머니 생신입니다. 신기숙, 신기순 여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주은수님께서 깻잎을 많이 따가지고 와서 간장, 설탕, 물, 식초, 매실청 넣고 끓여서 만들었어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같이 먹으니 너무 맛있다고 해주네요. 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오, 깻잎 남으면은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항상 뭐 싸먹는 것만 생각했지 깻잎을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간장, 설탕, 물, 식초, 매실청 이렇게 넣고 삼겹살 먹을 때 이게 그냥 같이 먹는 거죠?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깻잎을 많이 저도 사오면은 항상 남거든요. 0585님께서 응디 저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파요. 걸린 지 한참 됐는데도 잘 낫지 않네요. 출근하기 힘들었지만 회사 일이 많아 겨우겨우 출근했어요. 이 더위에 감기라니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응디도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이번에 감기가요, 예, 오래 간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잘 드셔야 돼요. 잘 먹어야지 감기도 빨리 낫고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감기도 오고 또 거기다가 비염도 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회사 일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렇죠. 아유. 이게 추웠다가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이게 반복되면은 감기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있는데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이렇게 확 갑자기 더워졌다가 이러니까 감기가 쉽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디건 같은 거 하나 들고 챙겨 다니면서 저기 에어컨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좀 춥다 싶으면은 걸칠 거 뭐 덮을 거 얇은 담요라도 가지고 다녀야 돼요. 1960님께서 해외 출장 간 남편이 내일 모레 옵니다. 그동안 밥 준비 안 하고 혼자 대충 먹으면서 휴가처럼 잘 지냈습니다. 한동안 편하게 지냈으니 남편 오면 잘해줘야겠어요. 해외 출장 얼마나 가셨어요? 얼마나 갔대요? 보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진짜 뭘 잘 안 챙겨 먹게 되기는 해요. 그죠? 그냥 대충 밥이랑 국 떠가지고 김치랑 그냥 대충 그냥 쌈싸 먹고 그냥 그냥 뭐 배만 부르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남편 오면은 그냥 둘이서 오순도순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많이 많이 보고 싶으셨던 것만큼 많이 보시고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요.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 노래 듣죠. 김수찬의 쿵짝 인생.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 말 단디 좀 들어보라. 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목욕탕 가서 때도 밀고 사우나도 들어가야 몸이 개운해지거든.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도 풀린다니까. 근데 말이야, 그 목욕탕에서 알게 된 언니야 때문에 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난다. 나 진짜 자기야, 내 말 좀 한 번만 들어보래. 알았지?

0: 왔어. 기다렸잖아. 아, 뭐니 뭐니 해도 사우나는 수다 떨면서 해야 시간이 빨리 가고 좋지, 안 그래?
1: 아, 맞아요. 혼자 있으면 시간도 천천히 가고 재미없어요. 땀을 빼야 몸도 개운하고 그러죠, 맞죠?
0: 아, 맞다. 그런 의미로 동생, 그거 오늘도 가져왔지?
2: 그거요? 그게 뭔데요? 제가 뭐 오늘 뭐 가지고 오기로 했었어요?
0: 그거 있잖아. 미용소금. 지난번에 그 비싼 거라고 하면서 가져왔던 거 그거. 그거 진짜 좋더라. 오늘도 가져왔지? 좋은 거는 좀 같이 나눠 쓰자.
1: 아, 그거 목욕할 때 쓰는 소금이요. 아, 그거 가져오긴 했는데 얼마 없어요. 그거 진짜 비싼 거라서 저도 조금밖에 없거든요.
0: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쓸게. 아니, 내가 사려고 알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 어딨어? 한번 꺼내봐봐.
1: 아,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얼마 없는데. 에, 여기요.
0: 어, 뭐야, 아직 맞네. 어, 나 좀 쓴다. 파파파파파파파파. 아, 이거 참 좋단 말이야. 어, 조금만, 나 조금만 더 쓸게.
2: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언니 저도 아까워서 조금밖에 안 쓰는 거예요.
0: 자기는 몸이 날씬해서 조금 발라도 되지만 나는 바르는 면적이 넓잖아. 이 정도는 발라야지. 저기 잠깐만, 한 번만 더, 알았지?
2: 언니 이제 바닥 보일라 그래요? 이제 계속 쓰시면 어떡해요? 언니 이제 좀 그만 쓰세요. 언니!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빈예서의 쫌쫌이었습니다. 오늘은 김명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목욕탕했어. 언니가 그 목욕탕에서만 만나는 언니인가 봐요. 그 왜 보면은 목욕탕에 잘 가시는 분들 그 바구니 자기 바구니 목욕탕에 얹어놓고 매일매일 가가지고 목욕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목욕탕에 매일매일 오시는 언니 동생 하면서 식혜도 나눠 먹고 서로 이제 뭐 그 기다리면서 때 밀어주는 거 기다리면서 수다도 떨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친해졌는데 소금을 아 이거 압니다. 그 몸에 이렇게 조금 소량 해가지고 이렇게 문대면서 그 피부 자극 안 되게 약간 그 우리가 뭐 이렇게 떼수건으로 원래 막 미는데 요즘 무슨 뭐 소금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천연 미네랄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촉촉해지는 뭐 소금 그거 알아요. 그 비싸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조금만 쓰자면서. 조금밖에 안 갖고 왔는데 자기가 다 쓴 것 같아요. 왜 그래? 김두래님께서 선곡에 빵 터져서 물 뿜었어요. 김선정님께서 이 언니 못 쓰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남의 거 아까운 줄 알아야지. 오채공구님께서 남의 거라고 막 쓰면 안 되죠.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꼭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거 아니라고. 아 이거 비싸다 그러면 아주 좋아가지고 아까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펑펑 쓰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는 몸이 날씬해서 조금 발라도 되지만 나는 면적이 넓잖아. 와 이거 무슨 논리예요? 김은경님께서 응디 연기 듣다가 나도 모르게 진짜 푸하하 웃어서 화끈하네요. 이소영님께서 우리 집 왕소금 많이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자기야님 그 왕소금 그냥 확 맞뿌려요. 아 진짜 근데 이게 상상을 해보면 진짜 나도 아까워서 조금 이렇게 덜어갔는데 그거를 누가 막 퍽퍽 쓴다고 생각하면 내가 쓸 게 없잖아요. 일단 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홍정아님께서 조금 가져왔는데 조금 달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요. 이미 달라고 했을 때부터 다 쓸 생각이었던 거지. 아까운 줄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걸요. 이번에 내가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다음에 올 때는 많이 가져오겠지 뭐 이런 생각.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겠죠? 다음에 가져가지 마세요. 아니면은 목욕탕을 옮기시던가 아니면은 집에서 쓰시던가. 근데 목욕탕 또 가야지 또 속이 풀린다니까. 그 언니분 안 오는 시간에 약간 이렇게 좀 가시던가 아니면 들고 가지 마세요. 아 진짜 소금 하나도 내 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 이거 너무 싫다. 그쵸? 내가 돈 내고 가서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를 내가 편하게 쓰겠다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네. 아이고 참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자 은비트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 방법

여러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박서진의 남도 가는 길, 송민준의 인생이란 게.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응가나 빛나는 트로트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손빈아의 땡큐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곳곳으로 작업 구간도 많아서 작업 구간 위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구리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을 하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줄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주춤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치악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류원정, 김준수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골뱅이.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0: 9가지 자연재해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은요 진짜 반가운 분들이에요. 진짜 믿고 듣는 정통 트롯의 후계자거든요. 저와 함께 미스트롯2에 출연했었던 류원정씨, 그리고 제가 현역강 2를 보면서 와 저분 누구지 하면서 눈이 동그래졌던 분입니다. 소리꾼 김준수씨. 두 분과 함께하면서 몰랐던 많은 점들 알아볼게요. 김준수, 류원정과 함께하는 빛나는

0: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 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반짝이 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반짝이 분들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류현정입니다. 오늘 빛나는 초대석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서오세요. 그리고요.
2: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0: 아, 어서오세요. 아, 류현정 씨 일단 너무 오랜만입니다.
1: 네, 그러니까요.
0: 근데 우리가 미스트롯2에 출연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1: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0: 그 사이 저는 결혼하고 애도 낳았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 네, 아, 너무 귀여운 서원이 네, 잘 보고 있어요.
0: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한번... 류현정 씨는 이렇게 더 예뻐졌어요?
1: 정말요?
0: 좋은 일이 있으세요?
1: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언제 가죠? 언니.
0: 네. 어디 가요? 결혼하고 싶어요?
1: 네.
0: 진짜?
1: 네.
0: 진짜로? 네. 지금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시죠?
1: 저 33입니다.
0: 33살?
1: 네.
0: 딱 좋다. 이제 뭐 내년에.
2: 네. 아직은 아니, 근데, 조금 아직은 저, 조금 여유 있지 않을까요?
0: 맞아요. 저는 이 나이 때 한참 놀았어요. 아.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1: 그럴까요? 천천히 아직. 네.
0: 그리고 이분 너무 뵙고 싶었어요. 현역강2에 출연했던 소리꾼 김준수 씨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은비채 처음 나오시는 거죠?
2: 처음 나옵니다.
0: 이렇게 또 안 나와주셨어요. 바쁘셨어요.
2: 안 부르셨으니까 안 나왔죠.
0: 이럴 때는 바쁜 척 하는 거예요. 아, 스케줄이 안 맞아서.
2: 아. 제가 또 솔직하거든요.
0: 아, 그렇구나. 솔직한 스타일이시구나. 백선미님께서, 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멋진 준수님이 은빛에 오시다니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보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김태호님께서, 우유, 빛깔, 류원정, 원정 대 팬으로 모였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김두래님께서, 원정님, 준수님 어서오세요. 고막 활짝 열고 라이브 드릴게요. 아, 일단 두 분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예, 고막 청소 한번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나이를 살짝 봤거든요. 준수 씨가 오빠예요?
2: 그렇더라고요.
0: 네. 미안해요, 류현정 씨.
1: 제가 미안해요. 많게 보셨나요?
0: 이런 반응 미안해요. 누구한테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준수 씨가 91년생,
2: 네.
0: 류현정 씨가 94년생.
1: 네, 맞습니다.
0: 오, 두 분은 오늘 처음 만나시는 거예요?
2: 오늘 네, 이렇게 처음 오늘, 인사드려요.
1: 네. 네. 인사 처음 드려요.
2: 근데 지금 94년생이라고 했는데 제 네. 동생이 94년생이에요.
0: 아, 그렇구나.
2: 네, 여동생이.
1: 그러시구나.
2: 그래서 약간 여동생과 같이 함께 뭔가 방송하는 느낌이네요.
0: 그렇구나.
2: 친근하면서도.
0: 그러니까요. 네. 여동생, 그러면 첫째예요?
2: 제가 첫째죠.
0: 류현정 씨는요?
1: 전 둘째예요.
0: 오빠 있어요?
1: 언니 있어요.
0: 언니 있구나.
2: 네, 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둘째인데 94년생이에요.
0: 그럼 뭐 오빠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오빠.
2: 아니 근데 네. 저희 여동생은 네. 이제 제 동생이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약간 뭐랄까 그냥 여동생 같은 네. 느낌이 되게 강한데 네. 또 원정 씨는 저희 동생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되게
0: 성숙해요?
2: 성숙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보인다가 아니라
0: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내가 말했던 네. 게 그거예요.
1: 살짝 그
2: 내 동생
0: 아니 나이가 들어 본다는 게 아니라
2: 그렇죠.
0: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 있다.
2: 맞아요.
0: 사람이 네. 그런 느낌.
1: 감사합니다.
2: 정말 네. 뭔가 내 동생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른과 대화하는 느낌. 그런 게 있잖아.
1: 그래서 나이가 네. 들어 보인다는.
0: 아니야. 아, 이게 유현정 씨가 약간 뒤끝이 있습니까?
2: 있는 걸로.
0: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뒤끝이 있습니까?
1: 아, 저는 근데 뒤끝은

0: 잘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네,
1: 그러면
2: 막 잊어버리기 때문에
1: 맞아요.
2: 또
1: 네. 우리 9812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원정 씨가 다나해서 그래요. 곱다 아, 정말.
3: 감사합니다. 네네. 좋게 포장을 해주셔서.
1: 아무튼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은 서로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신곡 자랑도 할 수 있고 뭐 뮤지컬 소개도 할 수 있고 뭐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30초 시간을 드리면 각자 자기 셀프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코너를 또 지나쳐 가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오빠 먼저 하실래요?
4: 저부터 할까요?
1: 아, 예, 예.
4: 제가 저에게는 아주 첫 그 팬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3: 네. 첫 팬 콘서트.
1: 좋아요. 네. 그러면 30초 드릴 테니까 자 홍보 가세요.
4: 아, 30초 너무 야박하네요. 아, 처음 왔는데.
1: 아 그래요?
4: 네.
1: 아, 일단은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이게 남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4: 아 그래요?
1: 네, 자 준비됐으면 갑니다. 30초 주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들. 제가 처음 인사드리지만 제가 7월 4일날 1시와 6시 두회 공연을 첫 팬콘서트를 엽니다. 팬뿐만이 아니라 저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공연을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저와 같이 함께 즐겨주신다면 아주 행복한 공연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가서 서둘러서 예매하십시오 여러분.
1: 나갔어 시간이 나갔어. 이게 방금 이게 아직 또 이 소리가 나는 거는 남는 거 시간이 남았다.
2: 아, 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요.
1: 와 근데 네. 준수 씨 저 네. 이거 30초 주세요 하고 째깍째깍 소리 나기 전에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2: 말 엄청 잘하시네요.
4: 꽉 채워야죠. 꽉 채워야죠.
1: 아니, 평소에 약간 좀 성격이 급하신 편이신가요?
4: 사실 급합니다. 아. 어떻게든 그 사이사이 안에다 우겨넣어야 돼요. 빈틈이 있으면 안 되는
1: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네. 이제 째깍째깍 들리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째깍째깍 하기도 전에
4: 아,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30초는 네. 너무 야박하시네요.
1: 그럼, 아니요 그래도 충분히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7월 4일 1시와 6시 네. 팬 콘서트를 하신다고요.
4: 네 맞습니다.
1: 그렇다면은 그 이 두 번을 하루에 연달아서 하시는데
4: 네 하루에 2회 공연인 거죠. 네.
1: 괜찮아요. 목이 노래하실 거 아니에요.
4: 괜찮아야죠. 네. 그리고 저
2: 역시 소리꾼
1: 그러니까 네.
4: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팬 콘서트의 개념이다 보니까 네. 이제 오시는 팬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또 하기 위해서 어떤 코너들도 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막간에 재밌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노래도 부르면서 팬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1: 그 뭐 춤 같은 것도 있고 뭐 애교 같은
4: 이제 뭐
1: 것도
4: 여러 가지
1: 애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애교거든요.
4: 그러가지. 네.
1: 나이 들수록 애교가 그렇게 좋아져요. 네.
2: 궁금합니다.
1: 네. 네. 4778님께서 셀프 홍보 어렵쥬 하지만 잘했쥬. 김은숙님께서 류현정님 기대해볼게요.
2: 지금 저 너무 심장이 빨리 뛰는데요.
1: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원래 이렇게 잘 떨고 그랬었나?
2: 네, 저 원래 엄청 잘 떨어요.
1: 그런 성격이었구나. 근데 보기에는 되게 대범하게 막 다 해낼 것 같은데. 엄청 당찰 것 같은데.
2: 되게 원래 말도 엄청 느리잖아요. 제가.
1: 맞아요. 네, 혹시 춘청도세요?
2: 아니 경상도인데
4: 아니 이게 시계가 돌면은 말이 느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1: 아니 뭐 충청도 분이라고 꼭 느린 건 아니지만 그 여기 나오셔가지고 말이 느리신 분들은 싹 다 충청도라고 하셔가지고 자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2: 네 준비됐습니다.
1: 들어갑니다. 30초 주세요.
2: 네 반짝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가수 류현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빛나는 초대석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정규 앨범 1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세라는 제가 작곡 작사한 곡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밖에 보면 지금 저희 복덩이 팬분들도 지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많이 응원을 해주시러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청취하고 계신 복덩이 팬분들 너무너무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끝났나요?
1: 네. 네. 끝났어. 아주 여유롭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2: 정말요?
1: 장은희님께서 너무 편안해 보이시네요 원정님.
4: 그에 반해서 쟤는 정말 너무 급했네요.
1: 그러니까 지금 하기도 전에 시작했는데
4: 저 약간 프로답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시 한번 3초 주시겠어요?
1: 이래서 앞에 하는 사람이 불리해.
2: 그런 것 같아요.
1: 뒤에 하는 사람이 약간 여유로워지거든요.
2: 여유롭게 네. 좀 앞에 하시는 분들 좀 보고
1: 네, 맞아요. 경상도 출신이라고 함과 동시에 반짝이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2: 그래요?
1: 저 처음 봤어. 반짝이라고 하시면 반짝이 여러분 이러거든요.

0: 보통?
1: 아, 그래요? 아,
0: 좋아요. 네. 반짝반짝하니까. 네.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와. 몇 곡, 몇 곡이 수록되어 계십니까?
1: 총 10곡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0: 많이 넣었다. 네. 거기에서 출세라는 곡이 타이틀곡이고,
1: 네.
0: 이 곡을 작사, 작곡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어쩐지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이거 약간, 원정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겠다, 이 생각했는데, 제가 그거 보지는 않았거든요, 크레딧을.
1: 네.
0: 아, 직접 하셨구나. 10곡 중에 몇 곡?
1: 네 곡을 제가 작곡, 작사를 했고요.
0: 그래요?
1: 네, 이제 나머지 곡은 제가 이렇게 수소문해서 선생님들 다 찾아뵙고,
0: 네.
1: 곡을 이제 또 수집을 했습니다.
0: 혼자서 이게 또 뚝딱뚝딱 또 잘 해내는 스타일이니까 또 그러셨구나. 와,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출세라는 곡. 이거는 뭐 그냥 라이브로 들으면서 무슨 곡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반짝이분들, 반짝이분들. 어떻게 라이브로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짝이분들 기다리신 라이브 들으셔야죠. 듣고 반응사연과 주제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제는요, 출세하고 싶다고 느낀 순간인데요. 류현정 씨 신곡 제목이 출세니까요. 우리 반짝이분들 언제 나 출세하고 싶다 또는 내가 출세하고 만다 진짜 이렇게 느끼셨는지 지금부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먼저 승진한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아, 내가 진짜 출세하고 만다. 진짜 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돈 걱정 안 하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도 환영할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짝이분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사연 기다리면서 류원정 씨의 작사 작곡한 신곡 출세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신곡 출세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소개해볼까 봐요.
1: 네.
0: 장은희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출세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작사 작곡도 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1: 네. 2864님 우와 원정님 안무가 있네요.
0: 아이 또 춤을 잘 추네.
1: 그렇네.
2: 아, 제가 원래 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0: 그러셨구나.
2: 그 이제 전통 트롯에 이제 그 베일에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한동안.
0: 아, 이 춤에 욕심이 또 있으셨구나.
2: 그렇습니다. 근데 욕심은 가득하지만 이제 춤을 추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가지고.
0: 아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싶으면 말하지. 인생 짧아.
1: 아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네. 제스처를 하는 걸 보니까 충분히 춤을 추고도 남으실 것 같아요.
0: 아, 잘해요.
2: 감사합니다. 네. 네.
0: 이 김은숙님께서 노래 제목처럼 출세하세요. 와 오, 멋있어요.
2: 감사합니다.
0: 노래 너무 멋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두 분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더 깊은 대화 나눠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할게요. 일단 외치고 시작할게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류원정 김두수의 공통점 찾기. 빠밤이 왜 이렇게 늘? 아 이거 맞춰야 돼. 아 진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진짜 이러기예요 진짜.
1: 아 원래 이러군요.
0: 아 이거 이런 분위기 맞아야 되는데.
2: 빠밤.
0: 자 첫 번째 공통점 이겁니다. 으리으리한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인재들이다. 크으, 인정합니까 두 분?
1: 이거 저희 입으로 남이 좀 남들이 네.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입으로 뭐 인정해야 되는 건가?
2: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인데
0: 네. 여기는 막 마음껏 자랑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일단 유원정 씨는 2015년 KBS에서 방송된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후계자에서 대상을 차지하셨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김준수 씨는 2021년 KBS 국악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셨어요.
2: 와, 네. 저희 둘 다 그런 KBS 대상?
0: KBS의 아들과 딸들이네. 오 그러네요. 류현정 씨는 2015년이면 미스트롯 시리즈가 유행하기 한참 전인데 어떻게 여기 프로그램에 또 나갈 생각을 하셨어요?
2: 네 맞아요. 제가 그때 21살 때였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좀 행사를 다녔던 영상을 네. 이렇게 SNS에 올렸던 네. 적이 있었어요.
0: 작가님 보시고
2: 네네. 그래서 작가님이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그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는데 이제 와. 그 당시에는 트로트가 그렇게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가지고 사실 그 프로젝트 프로그램이어서 네. 2회 방송을 하고 끝났었어요.
0: 아 그렇구나.
2: 네, 너무 아쉽게 그렇게 끝이 나서
0: 그래도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21살이 진짜 어린데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유현정 씨가 예고로 나오셨는데
2: 네.
0: 아이돌 연습생으로 가요계에 입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이돌 준비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2: 잠깐 고등학교 2학년
0: 네.
2: 그러니까 2년을 한 연습생의 기간으로 보냈었습니다.
0: 근데 어떻게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2: 트로트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워낙 좋아했던 장르고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트로트를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0: 아 그랬구나.
2: 네, 아기 때 이제 뭐 대구 쪽에서는 트로트 신동으로 또 이렇게 뭐 마이크를 잡고 조금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랬죠.
0: 그랬구나. 네. 아니 그 당시 후계자에 출연하면서 아주 멋진 수식어를 선물로 받았다고 들었어요.
2: 아, 굉장히 그 수식어 자체가 네. 사실 정말 항상 무게 어깨에 이제 뭔가 그 무거움이 조금 있긴
0: 그렇구나.
2: 해요.
0: 네. 네.
2: 그 너무 감사하게도 이미자 선생님,
0: 네.
2: 리틀 이미자라고 수식어를 달아주시기는
0: 멋있어.
2: 했는데 사실은
0: 네, 그 선배님 굉장히 대선배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2: 그러니까,
0: 않아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잘하니까.
2: 저도 그 수식어가 붙고 나서는 좀 행동가짐도 좀 더 조심해지고 뭔가 네 그런.
0: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1: 아, 사람에게 풍기는 그 느낌이 네. 되게 겸손함에 배어 있는 분 같아요.
0: 그럼요.
1: 아,
2: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네. 더 겸손해.
1: 겸손해라.
0: 자 그리고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준수 씨의 KBS 국악 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했어요.
1: 네.
0: 이 뭐 준수 씨는 뭐 타고난 소리꾼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꽤 어린 나이에 판소리를 시작하셨어요.
1: 네 맞아요. 11살 때 소리를 이제 입문을 했었고.
0: 와.
1: 근데 제가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도 좋아서 이제 소리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0: 11살 때?
1: 네 시작했어요.
0: 본인이 직접?
1: 네.
0: 어디서 그러면 들었어요? 어디서 처음 접한 거예요?
1: 학교에서 우리가 음악 시간에 막 민요도 배우고 동요도 배우고 이러잖아요.
0: 오.
1: 이제 그걸 배워서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네. 거기서 판소리를 듣게 된 거죠.
0: 아.
1: 아, 그래서 저 판소리를 처음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소리를 표현하는 그 뭐 노래 소리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0: 이건 내가 해야겠다. 이거 하고 싶다.
1: 배워보고 싶다.
0: 와, 근데 11살 때는 보통 기억나세요? 11살 때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난리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막 요리조리 막 마음이 요리조리 요리조리.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또 저 이제 이렇게 막 방송에서 막 그때 막 가요 프로그램도 많았잖아요. 네, 네.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듣고 막 따라하고 부르고 이랬었는데 내가 배워보고 싶은 거는 이제 판소리였던 거죠.
2: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거 딱 그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맞아. 게 대단한 대단하죠. 거거든요. 네. 뭐 송가인 씨도 김준수 씨를 칭찬하고요. 이미리 씨도 준수 씨를 칭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국립 창극단에 네. 최연소의 나이로 입단하셨어요?
1: 네, 맞아요. 제가 이제 22살에 시험을 보고 23살에 정식으로 입단했는데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4학년 이제 올라가서
0: 네네. 네,
1: 그때 와. 그때부터 이제 극단 생활을 하고 13년을 이제 극단 생활을 했었고 제가 올해 초에 이제 퇴단을 하게 됐어요.
0: 와, 그렇구나. 13년을 지나서요?
1: 네. 올해 초에 퇴단했어요.
0: 그러면 그 왜요? 왜 그렇게 오래 하시다가
1: 어렸을 때 소리를 하고 나서 이제 창극이라는 무대를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제 이제 꿈이 이제 있었어요. 그 무대에 대한 꿈.
0: 네.
1: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도 정말로 이른 나이에 창극단에 입단하게 돼서 13년 동안 그 무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무엇이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0: 잘
1: 끝에
0: 돼서 나가는구나. 잘 돼서.
2: 맞아요. 이제 그 말씀 맞습니다.
1: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또 김준수로서 또 많은 모습들이나 이제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다양하게.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어렵게 고민하고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이쯤 되면은
2: 아니 얼마나 잘하길래
0: 그좀 궁금해요. 소리 한번 어떻게 짧게 한번 들려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1: 아 그럴까요? 네. 또 처음 나왔으니까 소리 한번 좋아요. 짧게 한번 들리겠습니다.
0: 좋아요.
1: 그 출연가 중에 어사출두 대목이 있어요.
0: 좋아요.
1: 네, 그 대목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발피나니 음지개용 깨진나니 화기로다 창구통은 요절라고 통통은 자고론면내고 소리 절로 난다 저금줄 밥뱉기가지만 기생을 비녀 잃고 화젓가락 질러지으며 쥐손은 나발레 입고 주먹 줄고 홍행홍행 삼문간들도 다리며 아맹원사 출두요 아맹원사 출두 하옵신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짧게 들려드리긴 했는데 네. 어사출두라고
0: 계속 소리 저 너무 추웠어요. 아니 저도 진짜로 전 지금까지 판소리 따시는 분들 네. 아, 정말 앞서 나오신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한 소절 불러달라고 했을 때 그냥 나도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2: 사랑이야
0: 나도 먼저 뭔가 연습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와 이건 완전 레벨이 다른데요?
2: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0: 와
2: 목에서부터 얼굴까지 갑자기 빨리
0: 와 이래서 김준수 하는구나. 와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듣게 정말 영광입니다.
1: 와. 제가 또 이렇게 은간 빛나는 트로트 라디오에서 우리 소리를 들려드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0: 아니 너무 이 너무 고급진 방송으로 만들어주셔서 와 대박이에요. 자 다음 공통점 알아봅니다. 두 분 다 먹는 거에 진심이라던데 맞나요?
1: 우선 저는 진심이에요.
0: 아, 그래?
2: 저는 일단 얼굴에서부터 여기 먹는 복이 이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0: 먹복. 네. 볼살이.
2: 네, 볼살에서부터 먹는 그.
0: 근데
1: 제가요?
0: 아니 근데 두 분 다 날씬하셔가지고 먹는 거 별로 안 드실 것 같은데.
1: 전 정말 소리할 때 밥심으로 해요.
0: 맞다. 또 배심이 또.

0: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한식을 되게 좋아하고.
1: 아, 한식. 네. 한식 중에 또 뭐 제일 좋아하세요?
0: 비빔밥이요. 비빔밥.
1: 저도 진짜 비빔밥이 죽고 못 살거든요.
0: 진짜.
1: 그러면은 진짜 비빔밥을 먹으면은 확실히 좀 그날에 좀 소리가 더 잘 나온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0: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약간 음식을 막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근데 이제 막 아무래도 반찬이 따로따로 있으면 네. 손이 가는 것만 가요.
1: 어, 맞아요.
0: 근데 어머니가 되게 네. 어렸을 때 비빔밥을 맛있게 해주셨어요. 아, 그럼 거기에 모든 영양소가
1: 그렇죠.
0: 담겨있는 정말 그러면 정말로 그 그릇을 싹 다 비울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어, 그래서 지금도 사실 비빔밥을 되게 좋아해요.
1: 아, 그렇구나. 어머니가 엄청 비빔밥을 맛있게 음식을 또 잘하시나 보다.
2: 어, 진짜.
0: 어렸을 때는 진짜 통통해가지고요. 친구들이 돼지라고 놀렸어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쫙 또 키도 크고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2: 맞아. 어렸을 때 맞아.
1: 그럼요.
2: 많이 먹어야지.
1: 어릴 땐 통통해야 네. 돼요. 그리고 유현정 씨는 살짝 장르가 좀 다르네요. 안주에 관심이 많다. 아, 음식이 아니라 안주에 관심이 많다. 어, 조금
2: 네,
1: 약간 애주가
2: 저도, 네, 생긴 네. 거와 좀 다르게 네. 좀 애주가 스타일이어서
1: 어, 어떤 안주 제일 선호하세요?
2: 저는 곱창 좋아하고요.
1: 이렇게 단한 얼굴로 곱창 좋아하고 이러니까는 그러면은 뭐 종목은 소주 뭐 소주예요? 아니 소맥 소맥 네. 아, 맥주 소주 섞은 거.
2: 네네.
1: 어, 김준수 씨도
0: 아, 저는 진짜 술을 못 먹어요.
1: 아.
0: 그래서 저도 약간 너무 통탄스러운데. 어? 대학교 때 술을 네. 잘 먹어보려고 친구들이랑 막 이제 네. 뭐 연습 끝나고 막 대학가에서 네. 그런 자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 혼자 술을 못 먹어가지고
1: 안 돼. 이렇게 봐도 안 되는 사람
0: 이게 술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1: 맞아요.
0: 못 따라가요.
1: 저도 아는 사람이 술을 못 마셨는데 한 잔만 마셔도 난리가 나니까 네. 안 받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는 자기 술자리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술을 안 먹으니까 안 불러주더라고요 이제는. 민폐남이 된 거죠. 가서 우리, 안주만 축내고.
1: 우리 저기 우리는 어 그 과도한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2: 아, 그쵸,
1: 우리 카페에서
2: 맞아요,
1: 만나서 맞아요, 커피 네. 마시면서 대화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와, 저는요 이게 지금 소름이 계속 안 가셔가지고 저기 김준수 씨 노래를 좀 들어야겠어요.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0: 제가 이번에 이제 경연에서 불렀던 곡이긴 해요. 류기영 선배님의 인생이라는 곡이 있는데 아마 이제 트로트를 부르시는 가수님들은 정말 모르신 분들이 없으실
1: 맞아요.
0: 테고 또 많은 대중께서 네. 알고 있는 곡이신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곡을 경연곡에서 처음 불렀고 네. 또 이 곡을 부르고 나서 네. 원곡자이신 류기영 선생님께 진짜 연락이 왔어요.
1: 어머머머머.
0: 저도 너무 놀랬고
1: 어, 만나 뵙기 힘든 분인데?
0: 어, 그래서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1: 잘 들었다.
0: 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1: 와, 직접 연락까지 솔직히 그 곡 부른 사람 엄청 많은데
2: 맞아요.
1: 진수 씨한테 연락을 주셔. 얼마나 좋으셨으면
0: 저 정말 놀랬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제가 몸둘 바를 몰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1: 커버한 사람 엄청 많은데 어,
2: 저랑 같은 버들류
1: 그런
0: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1: 자, 라이브 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지분들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네. 주제는 출세하고 싶다고 느낀 순간입니다. 나 언제 출세하고 싶다고 느꼈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분들 질문 기다리면서 김준수 씨의 노래 인생 그리고 사철가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이거 뭐, 아니 보통 노래 끝나면 저희가 와,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이거 뭐, 아니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놀래가지고. 유현정 씨 괜찮아요?
1: 아니, 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여기가 쿵 엄청 때리는 느낌이어서 바로 뒤에서 들었잖아.
0: 그니까 장난 아니에요 지금.
2: 저 약간 울컥울컥했어요.
0: 아, 그니까. 아 그리고 심지어 저희 스튜디오 앞에 계신 분도 울었어요. 와, 아니 같이 소개해봐요. 이 쉬시는 동안 유현정 씨 정신 차리세요. 아, 괜찮으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 어, 네.
0: 이미숙님께서
2: 네. 이유 없이 눈물이 나네요. 좋다 좋다. 아, 저도 진짜
0: 그러니까,
2: 눈물이 나서. 네. 쌍민님 네. 제가 이걸 공짜로 들어도 되는
0: 그러니까,
2: 겁니까?
0: 이거 공짜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1: 아니 제가 앞서 노래 부르기 전에 유기용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네. 잠깐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덜컥 마음의 부담이 엄청 지더라고요. 괜히 내가 이 말을 했나.
0: 아니에요. 아, 너무 아니 너무 한 글자 한 글자
2: 섬세하게 네. 다 씹어가면서 네.
0: 너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서 맞아. 부르셔가지고 아유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2: 계속
0: 김선정님께서
2: 네.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바꾸시네요. 참 멋지세요.
0: 그러니까요.
2: 김정희님 소름.
0: 이게 저희가 소리를 저희도 저도 소리를 되게 많이 그 막 그 그냥 실용음악과지만 연구를 했었는데 아래 위 앞뒤 소리를 자유자재로 써야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2: 네.
0: 근데 그 소리를 다 쓰시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2: 네. 네.
0: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쓰시는 것 같은데
1: 저는 이제 소리
0: 타고난 걸로
1: 소리를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까 저희 와. 소리에 대한 어떤 발성의 티칭 같은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소리를 하면서 제 스스로 막 터득을 하는 편이라서
0: 그러니까

0: 이론적으로 따지면 좀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1: 그런 것 같아요. 제2 성향.
2: 와.
3: 제가 이렇게 또
0: 이상형이에요? 아, 뭐라고요? 네?
1: 아니 아니 제이 성향.
0: 아 죄송해요 이상형이라는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다가 또 부었네. 아 죄송합니다.
3: 감독님도 웃으시네요.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듣고 싶은 대로 지금 아주 말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제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주제 사연 만나보기 전에 빛나는 트로트의 공식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빛나는 트로트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가 있으십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요?
3: 아 사실 저는 이제 네. 여기 트로트 네. 이제 라디오 처음 나왔으니까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그 네. 소리를 좀 들려드릴까 했는데 앞서 해가지고 개인기
0: 앞서 해가지고 되게 따로 뭐 개인기 같은 건 없으세요?
3: 개인기 아 뭐라 하면 좋을까?
1: 저는 저 진짜 고민하다가 제가 이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스폰지밥에 집게 사장님 혹시 아시나요?
3: 아니 되게 그 단아한 얼굴에서 집게 사장님이
0: 만화
1: 네네.
0: 거기에 나오는 그 집게 사장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1: 아 이 얼굴이 좀 망가져.
0: 어 괜찮아요.
1: 스폰지밥 난 돈이 좋아 돈이.
3: 아 너무 야 너무 귀여우시다.
0: 어 김준수 씨 너무 착하시네요.
3: 왜요? 제 동생 같잖아요.
0: 어 귀여워요?
3: 네.
0: 어 귀엽긴 귀여웠어요.
1: 아 이거 근데 아셔야
0: 근데
1: 돼요. 혹시?
0: 제가 스펀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직계 사장님 하나 안 똑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안 똑같은 그 개인기를 또 처음 들어보네. 아,
1: 죄송해요. 네. 네
0: 이런 상황에 들으면 좋은 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3: 얼씨 원천씨 원지 원자 좋은 내 주원정 개인기 좋으시고.
0: 아 좋게 마무리됐다. 완벽하다.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너무 좋았어요.
1: 덕분에 살았어요.
3: 너무 좋았어요.
0: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출세하고 싶다고 느낀 순간 제가 주제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구호사원님께서 네. 동생이 사업이 안 돼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출세라도 해서 돈이라도 많아서 떡하니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진짜 우리가 다 형제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거나 좀 그러면은 네. 아 진짜 내가 뭘 팔아서라도 주고 싶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1: 맞습니다.
0: 덴마크 공주님께서요.
1: 네. 엄마가 친구들 만나고 온 뒤 누구 딸은 매달 용돈을 100만 원씩 준다더라 예? 이런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출세를 해서 연봉이 높으면 200만 원이라도 드릴 텐데 생각해요. 이때 말고는 출세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출세를 못한 건가요?
0: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이거 진짜 이런
1: 그러니까,
0: 말만큼
1: 네.
0: 진짜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1: 맞아.
0: 이거.
3: 저는 사실 진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
0: 정말 맞아. 안 좋은 거예요.
3: 이거는 정말.
0: 근데 또 어머니들은 모이면은 다 딸 자식 얘기하거든.
1: 그쵸.
0: 아들 자식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 뭐 또 자랑하셔 또 일부러 부풀려서 얘기했을 거야. 아, 나는 우리 아들 이번에 100만 원 줬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샀어. 분명히 부풀려서 말씀했을 거예요. 100만 원씩 어떻게 줘요?
1: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계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아유 충분해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효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박복경님께서요.
3: 네, 친구가 조그만 가게를 오픈했는데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며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별별 일을 다 시키면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해서 너무 어머. 속상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내가 너보다 더 큰 가게 할 때 너 꼭 부를 거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0: 왜 이러는 거예요?
1: 아 근데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더 큰 가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오히려 이걸 통해서 본인에 대한
0: 잘 살아라.
3: 오기와 네. 오기, 이게 좀 더 성공해야겠다라는 네. 어떤 네. 도끼가 생기신 네. 거잖아요. 사실.
1: 저도 이렇게 경험한 스토리가 있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좀 친하게 지냈던 네. 오빠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너가 트로트에서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예?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0: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김준수 씨.
3: 원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0: 김준수 씨 이럴 때 뭐라고 소리로 이럴 때
3: 매우 쳐라.
0: 매우 쳐라. 아 진짜 나쁜 네. 사람 많아. 아니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반제분들께서. 근데 오늘따라 저희가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류원정 씨 네. 라이브 들어야 되거든요.
1: 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0: 그러니까요. 류원정 씨.

0: 와 역시 정통 트로트하면 류원정입니다. 이미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세호님께서 류원정님 목소리가 너무 향기로워요 라고 해주셨고, 미소가원님께서 시냇물 흐르듯이 잔잔하고 아름다운 라이브 들어서 출세했습니다. 진짜 시냇물 흐르듯이 잔잔하게, 그게 바로 리틀 이미자 류원정씨의 매력이죠.
1: 감사합니다.
0: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노래도 너무 좋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이어서 김준수 씨의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더질더질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저는 진짜 이번에도 이 소름, 이 듣기도 전에 벌써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제 이미 이번에도 어떤 라이브를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김준수 씨가 부르는 더질더질. 더질.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뽀샤시하게
7: 나온다.
6: 자, 김준수 씨의 더질더질 듣고요.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두래 님께서 어시구 자시구 좋고, 김선정 님께서 시간이 야속해요. 그리고 성민 님께서 마치 피날레를 장식하듯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진짜 와, 피날레 곡으로 최고였어요.
8: 이 노래 정말
6: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 괜찮아요? 류현정 씨?
8: 아, 지금 약간 넋이
7: 시간이 너무 사실 이렇게 라디오 나와보면 시간이 너무 금방 흘러서요.
6: 맞아요.
7: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6: 맞아요.
7: 아직 다 못 다 한 것 같은데.
6: 그러니까 네. 김준수 씨 평소에 좀 말 많은 스타일이죠.
7: 아, 진짜 저 너무 말을 못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6: 어떡해요. 아쉬워서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7: 초대해 주셔야죠.
6: 그럼요. 네. 그럼요.
8: 저도 초대해 주세요.
6: 같이

0: 같이 나오실 거예요?
1: 네.
0: 김준수 씨 나올 때 문현수 씨 무조건 같이 나오시는 거죠? 네. 3967님께서 세 분 오늘 많이 친해지셨어요. 저는 세 분이랑 절친된 기분이에요. 친구들아 오늘 고마웠어요. 아, 우리 반저희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요. 태진아의 잘 살 거야. 아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반저기들 오늘도 은빛나게 같이 해주세요.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성산램프에서 연희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은데요.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노우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6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더진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정체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치악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면만 그마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찜통이었습니다. 서울 기준 낮 기온 34도.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딘가를 걷고 있다면 땡볕 아래 있는 겁니다. 날씨가 조금도 내 마음 같지 않은 날입니다. 지금 어디선가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아주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오늘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은 내 사람 SG 워너비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 사람들을 만나러 저 콩디 왔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오늘도 여러분들 최고의 서비스로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하루 만에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고요. 8월 중순의 날씨라고 해요. 두 달이나 일찍 이럴 일인가 싶습니다. 진짜 손 대는 것마다 너무 뜨겁고 더웠어요. 오늘은 땡볕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자외선도 강하니까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무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우님, 오늘 정말 더워요. 물통 없이 외출했는데 사려니 또 아까운 상황입니다. 집에 물통이 있으면 그냥 500ml 하나 사서 드셔야죠. 사는 것보다. 그리고 백용기님, 체력이 다 했나 봅니다. 밖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덥네요. 핫뜨거하고 들어오신 거죠, 우리 용기님. 9024님, 콩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진짜요. 보기만 해도 덥습니다. 지붕 방수하고 있는 우리 팀에게 아우 얼마나 더 더우실까요? 우리 팀에게 우리 팀의 비타민이 되는 콩디가 응원을 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야외 활동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하시는 활동이 지붕 방수니까 줄일 수도 없고 야외 활동을 수분 많이 넣으시기 바라고요. 한 번에 많이 넣는 거 어우 노노예요. 여러 번에 나눠서 수분 섭취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지럽다? 두통이 있다? 뭐 기운이 갑자기 빠진다? 더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체크 스스로 하시고 수분 섭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원님 맞아요. 맞아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교대하러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벌써부터 이런 문자를 제가 우수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명아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더울 때는 그늘에서 라라랜드 듣는 게 피서하는 겁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달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우리 한번 달려볼까요?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열릴 거예요.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이런 찜통 같은 날에 뭐 하셨는지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그곳 날씨 어떤지 다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요 카메라 버튼 꼭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이분은 욕심이 꽤나 많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 저 폭탄 좋아합니다. 빠바박. 문자 폭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0: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최고의 서비스로 또 한 분 한 분 모시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등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을까봐 이렇게 적어놨죠. 3357님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님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부산 온도는 굉장히 높은데 바닷가라 바람이 시원합니다. 시원해. 다행이다. 2시간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대가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68님 경남 김해에서 주셨습니다. 왕 애청자이신 서정민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퀵서비스 잘 들었다고 하셨어요. 소개가 되셨나봐요. 아들이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드님이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저 이분이도 기분이가 좋네요. 또 1777님 저 오늘도 콩디 만나러 왔습니다. 2시간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껌딱지 마냥 딱 붙어 있을 거야. 우리 1777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2시간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아요. 김성철님 어우 대놓고 커피를 원하십니다. 콩디 더위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너무 많이 마셨죠. 그만 더위 먹고 커피 좀 마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 우리 김성철님에게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로요. 그리고 차 종필님 반가워요 콩디. 여기는 제주인데 흐리고 이슬비가 내립니다. 그렇군요. 제주 날씨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수미님 콩디 출첵요. 출첵했어. 더워서 채소 안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냉장고에 부추가 생을 다해가길래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덥지만 부추 부침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더워라 하셨어요. 아 얼마나 더울까요. 근데 이열치열이라고 맛은 좋겠네요. 주수미님이 주셨습니다. 황희연님 16개월 아기 데리고 놀이터 나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미끄럼틀 한번 태워주고 벤치로 피신했습니다. 이렇게 더워도 아이 체력은 대단하네요. 어우 에너지 뿜뿜일 텐데. 이진희님 사연 좀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택배 배달하는데요. 너무 덥고 어질어질합니다. 오늘 물량이 너무 많아서 밤 9시 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아우 대단하시다. 부부가 택배 배달을 하고 계시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라라랜드 들으면서 힘내봐요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부부에게 제가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각지에서

문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긴 속초입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정말 간만에 산책 겸 운동하고 왔습니다. 햇볕이 쨍쨍 얼굴이 완전히 익어버렸습니다. 선크림 얼굴 가리기 잊으시면 안 되셨는데 이 날씨에 걸었으니까 살은 좀 빠졌겠죠? 하시면서 얼굴 타는 것보다 살 빠지는 게 더 좋으신가 보다. 0503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으로 찾아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왔습니다. 박지훈님,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 도로를 달리며 고객의 입맛을 책임지는 라이더들, 지치지 말고 여름을 건강하게 견디며 오늘도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뜨거운 바람과 함께 달려봅니다. 바라바라바라밤. 콩디님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저희에게도 파이팅을 외쳐달라고 박지훈님 보내주셨습니다. 배달 라이더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우, 제가 몇 배로 파이팅을 외쳐드려야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라이더분들

0: 자주 봐요? 그러면 저분도 라라랜드를 4시부터 6시 들으실까? 이 생각도 하고 늘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한답니다. 우리 박지훈님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며칠 바빠서 못 왔다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외쳐주셨습니다. 콩디 누나 하시면서 함복규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뽀니 언니 처음 인사를 해봅니다. 우리 처음 인사하는 거예요. 0609님. 저는 지금 출장 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차량 온도가 38도 찍히네요. 그늘막이 없다면 지하가 아니라면 진짜 38도 찍힐 것 같아요. 너무너무 뜨거운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0609님도 올해 정말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누룽지, 누룽지 좋아하는데 누룽지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의 문자를 좀 전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성주예요. 참외로 유명한 곳 성주. 참외 하우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 온도는 40도가 넘네요. 쌍둥이 동생과 수학하고 있습니다. 동생 정숙, 저는 정희. 생일 축하해 주세요. 생일도 맞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우리 누룽지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커피 선물, 생일 선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무하는데 요즘 여행 가는 분이 꽤 많으십니다. 이런 휴가를 즐기는 듯합니다. 저는 일하느라 여행을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흐흐 하시면서 슬퍼. 눈물 두 줄기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2945님 이분에게도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이 더운 날 저는 포도밭 하우스에서 포도 알솎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온도계가 고장나서 작동도 안 합니다. 느낌 오시쥬 하시면서 0481님 정말 끔찍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주 평화동에서 부부가 둘이서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멋지다. 여기도 덥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힘내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9399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다방 앞으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폭탄 좋아하니까 많은 분들이 폭탄을 터쳐주고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번호는 샵 1061 참 쉽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건무의 첫인상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1: It's not the way to do it. Sorry, won't be. Okay, okay, okay. Check this out.
2: 그 Kick me one of them funky ass beats.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요. 노래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점심에 콩국수 먹었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었어요. 저녁에는 어떤 맛있는 걸 먹어볼까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더워서 입맛 없는 여름에 땡기는 음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확 땡기는지 이유가 있다면 뭔지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대환영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컵핑수를 날이 날이니만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박명수 제시카가 함께 부른 냉면 듣고 왔습니다. 6012님 저도 콩국수 먹었습니다. 콩국수 드셨어요? 이민영님은 얼큰한 닭갈비요 하셨고 그리고 이은영님은 삼겹살 퇴근하고 구워 먹어야겠다고 오늘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5145님은요 예로부터 제주 뱃사람들은 여름 보양식으로 자리도 물회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걸 먹으면 허리도 안 아프고 아 진짜요? 스태미너식으로 자리도 물회 한 그릇 먹으면 한라산까지 거뜬히 올라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름 제주도 오신다면 자리도 물회를 꼭 맛보세요 하셨습니다. 자리도 이 얇게 썰어서 초장이나 된장 양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 새콧처럼 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씹을수록 단맛도 더 나는 것 같고 쫄깃하고 이런 속설이 있군요. 자리도 물회 맛있겠다. 윤정희님 저는 시원한 묵사발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우 맛있겠다. 그리고 제갈현숙님 삼계탕으로 몸보신 해야죠. 이열치열이라고 삼계탕으로 뜨거운 삼계탕으로 또 몸보신 해줘야죠. 즐거운 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 엄마표 된장 넣고 푹 삶은 돼지고기에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짱이죠 하셨습니다. 아카시아님 여기는 삼계탕 가게예요. 불 앞에 있으니 너무 더워서 시원한 얼음 동동 냉우동 먹고 싶어요. 반대로 또 냉우동이 땡기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김하정님 저는 지금 시원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습니다. 미치겠어요. 퇴근길에 사러 갑니다. 하시면서 기필코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성훈님 아무래도 이 더운 날 시원한 면 요리를 뺄 수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칡냉면을 참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하는데. 이은영님은 입맛 없을 때 고기를 먹어줘야 된대요. 퇴근하고 삼겹살 구워야겠습니다. 아 오늘 또 우리 은영님은 두 번에 나눠서 또 이렇게 문자 폭탄을 날려주셨군요. 유명화님 저는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를 먹을 수 있어서예요. 더워서 입맛 없는데 복숭아를 먹으면 최고입니다. 맛있죠? 그리고 9539님은요. 부산 사람으로 이런 날씨에는 시원한 밀면이 최고죠. 예전에는 밀면 먹으러 갔었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그래서 밀면 먹으러 다니고 했었는데 9338님 매콤하게 골뱅이를 쫄면이래. 골뱅이하고 쫄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궁합이잖아 이거. 골뱅이를 쫄면과 같이 무쳐서 먹을 예정입니다. 아 좋다 좋아. 먹고 싶다 나도. 장어가 땡깁니다. 친정이 파주라 복날 때는 장어를 많이 먹지요. 9006님 여름에는 뜨끈한 국물을 좋아합니다. 이열치열 깍두기랑 돼지국밥 먹고 나면 든든합니다. 9240님 입맛 없

있을 때는 비빔냉면 좋습니다. 새콤달콤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고 엔돌핀 생깁니다. 1480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를 전해드려볼게요. 정준하 그리고 애프터스쿨이 함께 부른 연계백숙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신맑음 님이 저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초계국수 먹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차갑게 살 얼음 낀 닭 육수에 식초와 겨자를 넣고 닭을 찢어 고명을 올려 먹으면 더위가 싹 달아난다고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연계백숙.

우리 허지우님, 연계백숙. 덥고 지칠 때는 단연 삼계탕이 최고죠. 점심때 먹었다고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8548님도 신청하셨고 조경인님도 같은 곡을 원하셨습니다. 잘 들으셨겠죠? 묵사발을 쓰고 있었는데 이미 어떤 분이 보내셨네요. 묵사발에 족발 같이 먹으려고 지금 족발 사러 갑니다. 7203님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이 묵사발하고 족발도 또 같이 드시더라고요. 7418님 화끈한 닭볶음탕 땡깁니다. 매콤한 거 먹고 땀 쫙쫙 빼볼랍니다 하셨어요. 3845님 라디오에서 문자 처음인데 소개가 될까요? 소개됐어. 저희 집 식구들은

0: 사랑이 담겼으니까 뭐 보나마나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맛일지 아주 호기심이 생깁니다. 0503님은요. 콩디 여기는 속초인데요. 오늘 저녁은 얼음동동 동치미 막국수 먹으려고 하신대요. 시원하게 호로록 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박숙향님은요. 덥다고 찬 것만 먹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저녁에는 가지나물에 양배추 깻잎 쌈쪄서 강된장에 싸 먹으려고 합니다. 건강식이네요. 상큼한 오이도 무쳐 먹으려고요. 콩디 만나겠죠. 어우 두 말하면 숨가쁘죠. 맛있겠다. 집밥이 최고죠. 박숙향님. 또 안정수님 문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날은 돼지 수육 백반에 쇠주 한 잔 때려야죠. 쇠주. 근데 아시죠? 술은 적당히 적당히. 그죠? 뭐든 적당히가 가장 좋지요. 8803님 덥고 입맛 없어서 김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 김밥. 소금, 참기름, 청양고추 넣은 밥으로 김밥 만들면 정말 끝내줍니다. 말만 들어도 끝내줄 것 같습니다. 락울님이 문자 주셨는데 요즘은 냉면보다는 막국수가 정말 맛있습니다. 모레 친구들 모임 때 먹을 겁니다. 족발하고 비빔 막국수 천상의 궁합이에요. 침이 고이는 뒤 어찌 하루를 참을까요? 하셨습니다. 조경희님 샐러드요. 더울 때는 상큼하게 샐러드로 간단하게 먹는 것도 강추입니다. 한유나님 판모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건강하고 깔끔하고 시원한 육수에 적셔서 면을 입안 가득 넣고 먹으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5275님 안녕하세요 콩디. 이렇게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날에는 청양고추 진하게 넣고 팍팍 끓인 뜨끈한 얼큰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싶어요. 40분 정도 있으면 퇴근인데 오늘은 얼큰 칼국수 한 그릇 하렵니다. 5275님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칼국수는 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제비는 엄청 좋아한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름은 놓쳤지만 그거 난데 하시는 분 그대 문자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뮤직 매직 입맛 없는 여름에 땡기는 음식들에 관해서 문자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노래 듣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3: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4: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5: 하모니 렌트카,
1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7: 뭐니뭐니 해도.
18: 우리 제갈현숙님, 오늘 저녁 메뉴는 정해진 것 같네요. 소개된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듯합니다. 그리고 문지연님, 오늘은 들어왔다 하셨습니다. 어여어여 들어오세요. 그리고 백선미님, 아 배고프네요. 빨리

퇴근하고 싶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어. 우정현이 여름하면 빙수죠. 빼놓을 수 없죠. 요즘은 빙수도 참 다양한 빙수가 많아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오리지널 팥빙수. 아, 요걸 또 좋아하시는구나. 입안이 얼얼해지면 더위가 싹 가십니다. 오늘 저녁 먹고 디저트로 빙수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우정현님. 그 외에도 4668님, 우미숙님, 김선아님도 같은 곡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뮤직 매직 끝곡으로 준비해놨습니다. 4615님, 디저트는 안 땡기나요? 저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상큼한 과일 넣어서 먹으면 완전 딱인데 하셨습니다. 맛있죠? 함영화님, 하, 라디오 듣고 있으니까 땡기네요. 엄마표 김치 비빔국수 먹고 싶당 하셨습니다. 먹고 싶었죠. 라라랜드 듣고 마트 갑니다. 묵사발. 해 먹어야겠습니다. 2724님, 아, 행동으로 바로 옮기셨습니다. 갈비에 비빔국수 확 당기네요. 0192님, 강도아님은 저는 이 더위에 추어탕 최고더군요. 시래기 잔뜩 담긴 추어탕이 생각나신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윤종신의 팥빙수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2부에서 만나요.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이 3차로 통행이 현재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광암터널 부근 3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도 안성분기점 부근 4,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9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는 6km 정체, 또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목현정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애청자 현정입니다. 콩디가 같이 축하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라방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희 집 막둥이 남동생이 경기도에 집을 사

0: 그래서 6월 말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본인 명의로 집이 생겼다고 엄청 좋아하는데요. 구축 아파트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이 너무 좋은가 봐요. 동생 이사할 때 저도 가서 도우려고 합니다. 새 집에서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이 소원인 모든 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콩디도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막둥이 앞날에 꽃길이 펼쳐지길 누나가 엄청 응원할게. 항상 응원할게. 사랑한다.
1: 지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은요.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APT 듣고 왔습니다. 오늘 목현정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라방에서. 먼저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현정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막둥이가 막둥이 남동생이 경기도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이러시면서 오늘 라방 꾸며주셨습니다. 오영규 최고라는 분은요. 아이들 구연동화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흐흐흐. 정경희님은 자가를 마련하셨군요. 축하합니다. 이사한 집에서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박태권님은 동생보다 누나야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그리고 원혜진님은 저도 남동생이 있는 누나라서 사연자분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우리 홍정아님 내 집 마련 모두의 꿈이죠. 축하드립니다.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저도 바라봅니다. 이쁜 누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목소리 연기가 아주 뛰어나셔서

0: 구연동화 선생님이실까?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목현정님 굉장히 따뜻하고 이쁘신 분 같아요. 순수하고. 그리고 저 이분도 다시 한번 우리 남동생분 자기 집을 얻으셨어요. 축하드리고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 이분도 우리 남동생분 가시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다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1부에서 우리 같이 가야지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천은경님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이번 언니 따라가자요 하셨고 그리고 박복경님은 암만 그래야지 그리고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다 하셨습니다. 안병숙님 같이 가야지 콩디 같이 가요 하셨습니다. 그쵸? 같이 가야지 이 말이 굉장히 저도 참 듣기 좋은 말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우리 병숙님 교통사고 후에 몸은 점점 많이 좋아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정숙님 암요 암요 당근 같이 가야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성영화님도 콩디랑 이부 당근이죠. 이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 이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봄플리 주제를 또 알려드려야 저 문자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청량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땀나는 여름날 들으면 시원해지는 노래들 분명히 있죠. 그런 노래를 찾아서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뽑히신 분들 달달한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고 수박이 담긴 사박주스가 아니고요. 사랑이 듬뿍 담긴 수박주스가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2018년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청량, 청량플리가 되겠습니다. 노래처럼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 들으면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쏴드릴게요. 우리 즐거운 양님, 콩디 말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랐죠. 제가 이 문자 번호랑 선물 소개할 때 유독 빠르게 얘기를 하죠. 너무 빨랐죠. 천천히 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태연.

김선아님, 유엔의 파도, 더위에 지칠 때 들으면 진짜 파도 맞은 것처럼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노래예요 하셨고, 감자 쪼아님, 감자를 사랑하시나 봐요.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음, 그게 청량이죠. 벤자민 니니 오랜만입니다. 청량함을 찾으신다면 유엔의 파도. 8031님, 박유경님, 김은님, 5148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유엔이 노래합니다. 파도.

바닥 끝엔 뭐가 있을까? 시원한 보아님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문선정님 아틀란티스 소녀 원하셨습니다. 보아가 노래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이 노래가 딱이죠. 듀스의 여름 안에서 박미영님, 콩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려주세요. 4187님이 원하셨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네, 봄플리 오늘 청량플리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유유엔의 파도,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듀스의 여름 안에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7560님, 라라 쫀득한 진행 찰지게 듣다 보니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저는 바다향기 수목원 안으로 입장합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안산, 경기도 안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도 쪽? 지나가다가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바다향기 수목원으로 입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경수님, 싹쓸이 도시역이 바닷가 이 노래 생각난다 하셨어요. 동창 모임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기로 모임이 또 잡혔대요. 되게 신나서 이렇게 문자 주셨고 정경희님 시스타의 러빙 뉴 듣기만 들어도 아주 시원한 그런 노래입니다. 리듬만 들어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죠. 시스타의 러빙 뉴 신청하셨고 그리고 2741님 꺄악 하시면서 남친이랑 제주도 놀러 왔습니다. 라라랜드 듣는데 반가워요 하시면서 아, 이 깍이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맞이해 주시는 거였군요. 2741님. 또 남주아님은 청량하면 이예리님 목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이예리님의 노래가 생각났다 하셨고 또 대박남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귀포에서 문자 주셨는데 제주도에 조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보내주셨고 8031님, 박유경님, 5148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7810님, SM타운의 썸머 베케이션, 6326님은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청량 그 자체라고 하셨고 0381님 이모티콘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7381님, 쉐킷. 시스타의 노래 추천해 주셨습니다. 듣고 있으면 더운 열기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 그리고 김윤희님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9381님 포지션의 썸머타임. 그리고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박민경님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씨 오브 러브. 1545님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조원우님,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김태수님, 이계성님은 뽀니 누나 뉴진스의 어텐션 신청합니다. 뉴진스의 음악도 탄산음료 같고 특히 어텐션 하는 후렴구가 아주 청량한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이계성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번은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몇 달 전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를 했다. 나이가 나보다 어려 보여서 동생처럼 챙기며 지내다가 나와 동갑인 걸 알고 화들짝 놀라며 친구가 됐던 기억이 난다.
1: 아니, 관리를 어쩜 그렇게 잘했대? 나는 나보다 어린 줄 알았어.
0: 동안이란 얘기 많이 듣지.
1: 좋겠다.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비결이 뭔지 좀 얘기해봐.
0: 같이 점심을 먹을 때면 그 친구가 먹는 메뉴에 관심이 간다.
1: 양을 적게 먹어서 동안인가? 짠 걸 잘 안 먹나? 커피도 단 걸 잘 안 먹네? 옷을 말이야 밝게 입어서 더 어려 보이나?
0: 동안의 비법을 파헤치기 위해 몰래 관찰하다가 얼마 전 새롭게 깨달은 사실 하나. 이 친구 놀랍도록 긍정적이다 라는 거다.
2: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1: 네? 물건이 안 왔다니 무슨 얘기예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0: 거래처에 보낸 물건이 오배송된 사고가 있었다. 담당 직원이 주소를 잘못 적은 게 밝혀져서 사무실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 와중에도 품목도 잘못돼서 물건을 새로 챙겨 다시 배송을 보냈는데 옆에서 일을 돕던 그 친구가 웃으며 이런 얘기를 했다.
2: 그래도 다행이다. 오배송은 핑계라도 될 수 있지.
1: 열었는데 물건 잘못 보낸 거 알았으면 우리 욕했을 거 아니야.
2: 일이 잘 풀리려고 이렇게 됐나 봐. 운이 좋았다. 그치?
0: 어지러진 책장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친구 덕에 몸의 기운이 쫙 빠졌다. 그리고 알았다.
1: 아, 얘가 이래서 얼굴에 그늘이 없구나. 얘가 이래서 동안이야.
0: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친구는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장님한테 불려가서 한바탕 깨지고도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아우, 부장님 저러는 거 뭐 하루 이틀이야? 지금 기분이 별론가 보지. 그냥 속으로 왜 저래? 하고 말면 돼. 이따 또 기분 좋아지면 먼저 와서 농담하고 그럴걸? 괜히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냅둬.

오늘도 그 친구는 웃으며 키보드를 친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 그 둥글둥글함을 참으로 담고 싶다.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오후다.

어떤가요에서 오늘 김지연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좋다였습니다. 김미영님 어떻게 그러지? 하셨어요. 굉장히 초긍정적이죠. 0584님 아 이본이 동안 이유가 여기 있네. 너무 긍정적으로 장단을 해주는 이본의 모습에서 알게 되는 이유 하셨습니다. 저 완전히 단순하죠. 저는 좀 성격이 조금 불같은 면이 있어요. 욱해요. 근데 그것만 넘기면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좋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 친구분 참 성격 좋으시네요. 나도 닮고 싶다 하시면서 병숙님 보내주셨고 홍정아님 긍정의 자세는 본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듯합니다. 제가 제일 닮고 싶은 부분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콩디가 저는 정말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323님 저 성격은 그냥 저렇게 타고난 겁니다. 원래 그런 거 못 닮아요. 맞아요. 타고난 것 같아요. 콩디 봐요. 성격 시원시원하고 툭하면 울잖아요. 우리 콩디도 못 닮아요. 맞습니다. 아,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진짜 엄청 울어요.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뜨고 그렇습니다. 김진옥님 근데 그 친구분의 좋은 점을 삐딱한 시선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고 칭찬해 주시는 사연자님도 좋은 분이십니다. 아, 또 우리 김진옥님 또 놓칠 뻔한 부분을 또 챙겨주셨어. 아, 정말 섬세하십니다. 그리고 이연경님이 뽀니 언니는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과한 운동 지향합니다. 적당한 운동 또 필요한 운동 찾아하기 아주 지향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6시간 공복 유지합니다. 잘 먹고 잘 자기. 너무 뻔한 얘기죠. 그렇지만 결국 답은요. 늘 지당지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5475님 부산 3002번 버스에 라라랜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긍정의 콩디와 손잡고 집으로 가봅니다. 흐흐 하셨어요. 3002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늘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3002번에 몸을 싣고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시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님 콩디 저 오늘부터 진짜 독하게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헬스장 등록했거든요. 근데요 올라서자마자 5분 안에 내려오고 싶어지는 이 마음 정상인가요? 내려오시면 안 돼. 더 뛰셔야 돼. 9006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8살 아이랑 친정에 가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농촌인 시골로 일선 도우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윤선아님 처음 들었는데 예전에 학생 때 듣던 볼륨 생각나서 타임워프한 느낌이었습니다. 에너지 많이 받아갑니다 하셨어요. 우리 윤서한님 감사합니다. 이름도 참 예쁘시네요.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6998님 콩디 쎄 보여서 비호감이었었는데 지금은 왕팬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방글이입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생각하시면 아니대요. 근데 좀 강해 보이고 쎄 보여서 비호감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걸요. 그리고 러브총총님 너무 덥습니다 하시면서 바닷물에 퐁당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고 0593님도 보내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린대요. 매일 엄마가 라디오를 듣고 있길래 듣다 보니 저도 중독이 되었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307님 보면서 듣는 기분도 색다르군요. 보라 보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니까 또 색다르다 하셨고 6611님 9784님 0956님 박민경님 콩디 패션 너무너무 시원하고 이쁘네요 하셨습니다. 권세미님 신랑이 이보님 방송 너무 좋아합니다. 원래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배신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신랑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문득 생각나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힘내 자기야 오늘 오면 삼겹살 구워 먹자 하시면서 권세미님도 문자 주셨고 4865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박준희의 눈 감아봐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강일 부근 5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는 12km 어렵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현 분기점에서 중동까지 역시 12km 정체되고 있고요. 노우지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 또 일산 진출로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통일로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새마을 부근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으로 일대 정체가 극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파란 하늘에 초록빛 싱그러운 나무들까지 창밖을 바라보면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요즘입니다. 덕분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하고 삭막한 사무실에서도 창밖으로 시선만 딱 돌리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미술관이 되는 아주 마법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휴대폰을 보느라 또 쏟아지는 업무에 치여서 한숨만 쉬느라 이 눈앞에 놓인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좀처럼 즐길 여유가 없다는 거겠죠. 자, 지금 바로 고개를 들어서 창밖을 보세요. 가. 날마다 바뀌는 멋진 그림 액자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프 이노진입니다.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오늘 첫 곡이었어요. 정세별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죠. 바깥 풍경들. 아, 봄도 아름답고 여름은 또 아, 진짜 한 그죠. 지금부터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여름이다 하는 느낌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림이죠. 보고만 있으면 마치 그냥 비 오는 날이 수채화요. 아, 그리고 싹 보고 있으면 또 광고 음악도 생각나죠. 그런데 이제 싸누님께서 요즘 날씨는요 실내에서 바라봐야 아름다워요. 너무 덥네요. 유유. 맞아. 맞아. 진짜 부정할 수가 없다. 근데 더 더워지기 전에 좀 만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좀 덜

0: 습하고 좀 시원한 바람도 간혹에 불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계속 30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열이 계속 누적이 돼가서 아 이젠 무조건 그냥 더울 것 같아요. 김혜민님, 외갓댁 왔는데 오늘 하늘 구름 너무 예뻐요. 하늘에 물감을 뿌린 느낌이랄까?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요. 아 이따가 또 하늘 사진 또 많이 찍어주시겠네. 김슬기님, 오프닝 듣고서 사무실 제자리 기준으로 창이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상무님 쪽이라 상무님이랑 눈이 마주쳐서 얼른 다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눈 마주친 상무님은 또 얼마나 놀랬을까. 한 번도 눈 안 마주치다가 어? 슬기가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 또 제가 괜히 또 두 분의 마음에 약간 돌을 던진 것처럼 파장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그만큼 바깥 풍경 좀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고개를 들어보시고 주변에 어떻게 풀이 피어있는지 아니 풀이 자라고 있는지도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 열립니다. 커피 한 잔씩 대접합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눈앞에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출석 체크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잠시만.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SES의 꿈을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출석체크 사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만나요.

하드인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정유진님, 출석 체크. 외모 체크 같다. 출석 체크. 시원한 버스를 타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는 중입니다. 푸릇푸릇한 나무들 구경하면서 가요. 더운데도 스드인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역시 스드인 최고. 와, 남태령 고개 제가 정말 잘 알죠. 그 근처에 살기도 하고, 그 남태령 고개 제가 나온 군대, 그 여름에 수도방위사령부 영내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나무들이 와, 정말 아 그림이죠. 인도군이다. 인디 또 군대 얘기한다. 죄송해요. 6739님, 중고등학교 시험기간이라 애들은 스터디 카페 가고 야자하고 늦게 올 예정이에요. 혼자 간만에 바람 불어서 런닝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땀나니까 너무 좋아요. 저의 하루는 이제 시작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운동해서 기분 좋기가, 그렇죠. 네. 우리 스테인들은 참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6739님 아주 가뿐하게 그냥 개운하게 운동하면서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644님, 빨갛고 향기로운 수박 해체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수박 드신다. 씨도 골라내야 되고 통에 맞게 테트리스도 해야 합니다. 인디 랜선으로 하세요. 예, 좀 보여주고 하라고 하세요. 예, 그 씨 그 수박의 겉에 줄대로 이렇게 칼로 썰면은 씨가 잘 발라진다고 하죠. 예, 그거 뭐 이미 아시겠죠. 예, 그냥 해봤어요. 김은지님, 오늘 러브버그 봤어요. 휴, 시작됐다. 러브버그의 계절이 또 왔군요. 아무리 해충이 아니고 익충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징그러워. 아, 그나저나 영화관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도 나왔던데 봤어요? 재밌어요? 아, 여러 버그가 이제 시작되네요. 자, 아,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였고요. 아, 자, 듣고 올 노래 소개하겠습니다. 아, 요 노래가 제가 부른 노래라 좀 떨리네요. 2730님께서 Like June 이노진의 Run Together 신청합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노래예요. 달리기 짱 싫어하지만요, 인디가 같이 달리자고 하면 예, 노력해 볼게요. 예, 하셨어요. 예, 오늘 나온, 몇 시간 전에 나온 신곡 Like June의 Run Together, 제가 부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위스로 이노진이 피처링한 Like June의 Run Together 오늘 나온 신곡 들려드렸습니다. 들으시다가 우리 송윤선 PD가 언젠가 달리겠다고 말만 한다고. 그쵸? 언젠가 너와 같이 달릴게. 지금 달린다는 얘기는 없어. 언젠가 내가 마음이 동하면 시간이 되고 뭐 피곤하지 않고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으면 언젠간 다 같이 달리겠다. 아 그러네. 이 가사와 작사 작곡은 물론 정말 존경하는 뮤지션 라이크 준의 작품이긴 하지만 저와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가사였.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간 달릴 겁니다. 예. 김보라님이 노래 가사에서도 달리지 않는 입장이네. 다들 느끼셨네. 나는 이렇게 노래를 막 수백 번 부르면서도 못 느꼈는데. 정소희님, 아 심쿵, 힘들었던 하루에 위로 찰떡인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현미님, 버스에서 듣는 중인데 막 달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달려 이게 아니라 달려. 참 귀여워요 다들. 아 좋습니다. 아, 노래하는 라디오 DJ, 아 라디오 DJ, 노래하는 라디오 PD죠. Like June. 우리 스틴들은 잘 아시죠? 저희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를 잘 이끌어 오셨었던 윤성현 PD의 아홉 번째 싱글 런 투게더가 발매가 됐습니다. 이번에 특히 저에게 보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정말 기꺼이 잘 작업을 했던 노래입니다. 좋은 의미를 담았어요. 자세한 곡 설명 같은 경우는 차차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 음반 사이트에 가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인별그램에 Like June Official을 치시면 거기에 이 뮤지션이 곡을 만든 일기 이런 것들이 참 다정하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빙 포인트 Run Together 만나봤고요.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스틴 주목! 파밤! 상남자 송이다. 상남자야. 연연하지 않는다. 사소한 거 버려버려! 이런 느낌. 듣기만 해도 막 강렬하고 화끈한 아주 시원시원한 노래. 듣는 순간 나를 그냥 태토남, 태토녀로 만들어주는 그런 남성 호르몬이 뿜뿜하는 노래 있어요. 네, 같이 들어보시죠.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세요. 3초 준다. 아이, 재밌어. 아, 0329님이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에 시아 노래가 가득하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기다리셨던 분들 시아 완전체 컴백해서 얼마나 반가우셨을까. 그래서 청해주신 시아의 사랑의 인사 들려드리고 이수영의 라라라까지 들으신 다음에 유인음악가게 상남자 온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 음악 가게.
1: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0: 제가 가진 테토남 이미지가 너무 옛날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스드인들이 뽑은 상남자송 사연 만나봅니다. 아하, 0113님 제목부터 말해 뭐예요. 오 맞네, 김장훈의 난 남자다.

와, 긴 말 없이 노래만 딱 보내주셨어요. 이런 문자 하나에서도 그냥 태토미가 뿜뿜 나죠. 3043님이 김정민의 붐붐붐 청해주셨고요. 자, 유인음악가게 코너 속 코너, 새싹 청취자 우대 코너 있죠. 스드인 꿈나무상 1부 끝곡으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긴 말 안 할 때 빨리 보내주세요.

지하늘님이요. 저의 최애 상남자는 추성훈님입니다. 겉모습은 터프하고 속은 한없이 여리여리한 진짜 상남자. 추성훈의 이게 하나의 사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조종렬님. 신송우의 서시. 얼굴이 이미 상남자고 상남자들 되고 싶은 남자들이 다들 한 번씩 부르는 노래죠. 맞죠 맞죠. 신송우의 서시.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 제로 이야.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0: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무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끝곡은 새싹 꿈나무상이죠. 자, 오늘의 새싹 스윗 꿈나무상의 주인공은 감자 쪼아님입니다.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요. 맞아 맞아. 상남자라면 뭐다? 선글라스에 코수염이지요. 하하. 그렇군요. 자, 감자조아님이 청바지 아가씨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자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자, 우리 스틴들은 제발 어디 가지 마시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마시고 상남자 아니다. 난 상남자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더듬고 흥냥냥 이렇게 돼.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자, 우리 2부에서 또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인데요.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반대 구리 쪽은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청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후로 안현 분기점에서 중동까지는 12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위트라이 비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2부 첫 곡은 Fly to the Sky의 가슴 아파도였어요. 1162님이 애겐남과 테토남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그룹. 아, 맞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듣는 내내 그걸 느꼈어요. 환희 씨가 아, 테토남으로. 그

0: 야, 완벽하네. 그러니까 잘 됐네. 남자의 모든 매력을 다 보여주는 Fly to the Sky. 하, 진짜 하늘을 날아가겠다 진짜. 또 한번 배웁니다. 뭘 그렇게 맨날 배워.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2부 시작되었고요. 잠시 후에는 저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투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기억에 남을 오늘의 에피소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해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피슬,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트박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벌써 이 시간이라니.
1: 스비두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두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에그햄 샌드위치 쿠폰 앤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 바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코요테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착한 문자 보고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임기인님이 선미의 벌써 12시?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인님은 제 허밍은 듣지도 않고 그냥 코너 시작하는 그 힌트를 딱 들으시고 꺄! 하니까 이제 벌써 이 시간이라니? 하니까 이제 예. 선미의 벌써 12시. 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정답 아니었습니다. 박민서님 배반의 장미? 아니었습니다. 예. 8991님 아 뭐더라? 아 뭐더라? 아 그 뭐지? 생각이 안 나요. 예,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내셔야 돼요. 예. 저도 예.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 가수는 알겠는데 노래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힌트도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노래는 너무 다 알죠. 근데 제목이 뭐냐 이 말이지.

정답은 엄정화의 포이즌, 포이즌. 예, 시티즌 아니고 포이즌. 하, 어려웠죠. 포이즌. 그리고 힌트 곡, 예, 코요테의 만남. 여기 멤버 김종민 씨가 옛날에 빰빠밤빰 빰빠밤빰 이럴 때 V맨으로 되게 유명하셨다고 제가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작진에게 여쭤보니까 바로 빰빠밤빰 빰빠밤 이렇게 했잖아요 하면서 나를 윽박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대단하세요. 와 진짜 활기차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힌트를 잘 조합해보면 엄정화의 포이즌이었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합니다. 엄정화의 포이즌. 이때 김종민님 잘생겼어요. 하신 남주하님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코요테 이전에 엄정화 씨 댄서로 활동했던 김종민 씨죠. 그리고 엄정화의 포이즌 매번 못 맞췄는데 드디어 귀가 트였나 봐요. 크크. 오 대단하신데 신말금님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는 정말 계속 도전할 수 있겠네요. 자 엄정화의 포이즌 한때는 수원 엄정화였는데 이젠 그저 마음만은 엄정화가 되어 있어요. 아 종옥님이요? 박종옥님 축하드립니다. 와 수원에서 날리셨군요. 오! 그리고 고양이가 부른 것 같아요. 크크크 하신 아 이분은 예, 정답자 아니죠. 일단 세 분 포함 총 10분께 에그햄 샌드위치 쿠폰 엠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 글쓰기를 통해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자 그럼 정답 꼭 듣고 오죠. 엄정화의 포이즌.

엄정화의 포이즌이었습니다. 이 앨범 엄청 좋아했어요. 녹색 그 자켓에 엄정화 씨가 딱 그려진 앨범. 진짜 좋아하는 노래 많았어요. 아, 널 모를게 그 발라드도 있고. 아, 진짜 기가 막힌 앨범 속에 엄정화의 포이즌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다들 춤바람이 났어요. 오수진님, 하긴 이 노래 가만히 듣기는 힘들어. 아니 그 밑에구나. 걸으면서 은근슬쩍 춤추는 중 하셨어요. 그렇죠. 워낙 또 문화 대통령이잖아요. 문화 대통령 엄정화 씨도 모든 분야에서 정말 선도하셨죠. 그래서 다 이게 머릿속에 남아서 그 무대도 막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전 V맨은 모르겠어요. V맨 진짜 몰라. 박민서님, 보라로 인디 춤추는 거 보니까 알겠네. 인디 V맨 진짜 몰랐구나 하셨어요. 예, 우리 윤선 PD님이 이렇게 V 그리고 공짜 덩기 이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작가도, 은경 작가도 그거 맞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니구나. 김다혜님, 7살 때 추억을 되살려서 11개월 딸 앞에서 춤을 추니까 딸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네요. 크크. 아니에요. 그 이상한 눈빛 아닐 거예요. 존경의 눈빛. 눈이 부셔서 그런 걸 거예요. 예. 스트레스 푸셔야죠. 좋은 음악 나오면 그냥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스텝 밟으시고. 7603님, 와우. 저는 포이즌으로 송년회 때 장기 자랑을 해서 사장님께 현금 보너스 받은 기억이 납니다. 마이크 막 돌리고 막. 대단하다. 그럼 잊을 수가 없지. 그리고 그 이 포이즌을 소화했다는 것은 회사의 1등이지. 아무도 이 쉽게 소화할 수 없는 노래인데 무대까지 완벽하게 했다는 건. 그래서 지금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갑자기. 좋습니다. 자, 오늘 스비트박 퀴즈 잘 맞춰주셨고요.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의 장면 앞두고 있어요. 노래 들려드리고 예, 여러분들 일상 만나보겠습니다. 9904님이요. 주말이 생일이라서 남편한테 선글라스를 받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웬일로 쿨하게 사줄게 하더니 다 있는 마트 거기 가재요. 너무 기가 찼지만 장난기 가득한 남편이 귀여운 걸 보니까 저 아직 콩깍지가 안 벗겨졌나 봐요. 뭔 이야기인가 했네. 그냥 행쇼샤연이구나. 행쇼샤연. 아유, 둘이 너무 좋으시네. Everybody say 행쇼. 행복하세요.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 귀여워요. 그래서 신청하신 정엽의 그애 들려주세요 했거든요. 네, 기쁘게 듣고 오고요. 김범수의 나타나까지 들으신 후에 오늘의 장면에서 다시 만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8934님 저희 반 달팽이들이 사랑에 빠졌어요. 야근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알콩달콩해요. 저도 연애하고 싶어요. 유유 달팽이들아 행쇼.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세요. 너무 이뻐요. 보자마자 아 예쁘다 달팽이. 우리 달퐁스들 왜 이렇게 이뻐? 이쁘게 생겼어? 그리고 되게 하여튼 예뻐. 아, 큼지막한 두 아이가 우리 달퐁스들이 서로 막 연애하듯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서로 막 챙겨주는 느낌이야. 진짜 이쁘다. 달퐁스 도태의 알콩달콩 이런 사연 제목이 아무 말이었어요. 부러워서요. 네. 0853님 무지개 해안도로 산책하고요. 수국을 보고 서울 가는 밤비행기 타려고 제주공항에 가는 길입니다. 힐링을 제대로 했어요. 제주도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탐스럽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색깔의 수국 사진. 그리고 그 제주도 해안도로에 유명한 그 빨주노초 파남보 예, 그 도로 있죠? 그 도로 사진도 보내주시고 잘 다녀오셨습니다. 1441님 인디 제 생일이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나이 먹어도 생일은 기분이가 좋네요. 케이크도 셀프로 준비했다죠. 이젠 어른이니까 가로 열고 아 어른 된 지 오래지만요 가로 닫고 씩씩하게 스스로 해결해 봅니다. 헤헤. 아 읽는 내내 참 밝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자 하나를 봐도 그냥 제 기준에 아 그러시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기운이 있거든요. 1441님은 오늘 생일을 맞으셨는데 이렇게 귀엽고 밝게 연락을 주시니까 아 물론 좋은 날인데 저까지 막 더 막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막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스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유나님 오늘 회사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독수리 오영재 동료 직원들이 달달한 커피와 함께 힘껏 위로와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사람에 치이기도 하지만 사람 덕분에 버틴 하루였습니다. 네, 그 동료들의 사랑, 우정, 보살핌, 배려 아 진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다 힘들어. 한 90% 힘든데 그 내 사람들의 그 10%의 사랑 덕분에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유나님이 좋은 분이라 동료들도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털어버리고 서로 돕고 웃는 날 퍼센트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H.O.T의 행복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장면 예쁜 사진들 일상들 만나봤습니다. 오늘 좀 많이 보내주셔서 몇 개 더 소개해볼까 해요. 9734님 아이가 졸업앨범을 찍고 오더니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 같아서 외식하러 나왔답니다. 이런 날은 핑계삼아 맛있는 거 먹어야죠. 아, 나 이렇게 웃긴지 몰라.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듣고 보니 또 맞는 말 같대. 이 말씀이 난 너무 웃겨. 그렇지. 그렇지. 보통 졸업식 때 중화요리집 가서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고 하는 건데 졸업에 앨범 사진 찍을 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괜찮네.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귀여워. 아, 박양규님. 후배에게 소개팅을 해줬는데 내일이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같이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같이 나가줘야 할까요? 아, 양규님께서 후배를 소개를 해 주선을 해주시고 그 첫 번째 만남도 아마 중간에 빠지진 않으셨나? 아, 딱 궁금하다. 1차는 같이 있고 2차는 알아서 하시라고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두 번째 만날 때도 우리 양규님을 모셨다. 중간에서 정말 이야기를 잘 풀게끔 해주시고 매개체 역할을 엄청 잘해주시는 분인가 봐요. 양규님이. 그래서 뭐 그 후배도 그렇고 소개받으신 분도 그렇고 좋아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두 분이 한 번 갑자기 또 두 번째 만남에 탁 둘이만 만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랬나? 좀 뻘쭘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나가서 그러세요. 나가서 다음부터 니들끼리 봐. 알았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알겠어요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장면 같아. 궁금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권혜진님. 요즘 좀 심하게 덜컹덜컹 굴러가는 업무가 생겨서 아침에 가방에 비눗방울을 챙겨서 출근했어요. 퇴근하고 공원 가서 산책 나온 강아지들 구경하면서 불려고요. 아, 예. 근데 뚜껑을 열다가 바지에 왕창 쏟아서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필 쏟아진 게 오해받기 딱 좋은 위치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진짜 뭔가 나아지고 싶어서 기분 전환하려고 미리 준비하신 거야.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래, 나 정말 화가 여기 머리끝까지 왔을 때 그래, 산책하면서 강아지 앞에서 비눗방울 불고 놀아야지 했는데 쏟고 내가 그렇지 했을 거고 또 그죠? 하필 거기에 쏟아졌니? 에이, 발목 쪽에 쏟아지셨구나? 아이고, 하필 또 오해받기 딱 좋네. 그런 거예요, 참.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나를 챙긴다고 할수록 뭔가 잘 안 되고 아, 그냥 막 해야겠다. 모르겠다. 에이라 모르겠다. 이럴 때 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참 사는 게 참 재밌기도 하면서 힘들죠. 이렇게 예쁜 일상,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 우리가 진짜 공감하는 내일 같은 이야기들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방금 소개한 분들께도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이란자리 꼭 남겨주세요. 0671님이 신청하신 노래. 아, 이 노래도 예전 노래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으로 진행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2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윤서님이요. 인디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퇴근길이라 그런가? 하하. 오늘 대구는 정말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불쾌지수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스테인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수도권 지역이 대구보다 기온은 더

꽤 나오더라고요, 예보가. 지금 찾아봤더니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만큼 덥고 짜증도 쉽게 나올 수 있을 뻔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저녁에 스팅 챙겨 들어주셔서 저도 기분 좋고 윤서님도 나아졌다니 좀 다행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완성님이 신청해 주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남겨놓고 갈게요. 또 좋은 음악 들으면 기분이 더 좋죠. 2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8시를 가까이 하면서 도로 정체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일부 구간 이동량 많은 모습인데요.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도 월곡에서 종암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에서 중동까지 8km 정체에 남아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석수부근 3, 4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노르웨이 협곡에 있는 작은 도시 리우카는 한때 암흑의 도시라 불렸습니다. 가파른 산 그림자에 갇혀 볕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해를 보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뒷산에 오르거나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려 옆 마을까지 가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주민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죠. 산비탈에 초대형 거울을 세워서 그 빛을 넓게 반사해보면 어떨까. 다소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생각은 꼭 100년 만에 실현이 됐고 마을엔 거대한 거울들이 세워졌습니다. 덕분에 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눅눅한 마음도 보송보송하게 마르기 시작했다는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피하기 급급했던 햇볕이 새삼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 시간만큼은 커다란 거울이 돼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보내주는 밝고 넉넉한 볕이 누군가의 그늘진 마음 한복판을 환히 비출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예,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죠. 자, 딜런 먼더그린, 예, Something to Dream On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16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암흑의 도시라 불리던 리우칸, 기업 예술단체와 함께 기금을 모아서 산비탈에 초대형 거울을 설치했는데, 거울에는 센서가 달려있어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동으로 방향을 바꾼답니다. 예, 그래서 낮 동안은 계속 마을 광장으로 햇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약간 어린아이들 생각 같은데, 야, 이거를 실현에 옮긴 이 실행력이 참 대단합니다. 예? 그냥 얘기로만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오, 센서가 달린 거대한 거울을 세울 생각을. 예. 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예, 요즘 내리쬐는 볕이 새삼도 고마워집니다. 예, 일조량은 아시다시피 우리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틈틈이 창가로 가셔서, 예, 혹은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셔서 햇빛 자주자주 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Kings of Convenience, Mrs. Cold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6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양우석 씨, 친구들과 바다 낚시 다녀왔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쉽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오랜만이라 너무 즐거웠답니다. 볕이 어찌나 강하던지, 네, 선크림도 바르고 모자도 썼는데 코가 완전 딸기 코가 됐습니다. 오프닝에서 볕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 볕을 쬐고 싶어도 못 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는 딸기 코가 됐지만 실컷 예 쬐고 오셨잖아요. 아, 그리고 뭐 못 잡으면 어떻습니까? 예,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죠. 예, 이런저런 뭐 얘기도 나누시고, 아, 월척을 잡아서 매운탕을 끓이시거나 회를 떠서 이렇게 딱 드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테지만, 아니 다른 친구들은 한 마리도 못 잡으신 거예요? 예? 양우석 씨만 못 잡으신 거예요? 바다 낚시. 바다 낚시면 배를 타고 나가는 거죠, 보통. 예. 그러니까 한 곳에 뭐 이렇게 항구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 낚시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니 뭐 저는 낚시 자체를 예 그냥 뭐 아이들하고 바닷가 갔을 때 그 장난감 같이 생긴 낚싯대가 있어요. 그런 낚싯대가 아니라 그런 걸 사서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정말 정식으로 예, 낚시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예. 제 기질에는 바다 낚시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배 타고 나가서 하는 거. 한 곳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는 잘 못하겠어요. 예. 뭐 좀 움직여줘야 돼요.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유연희 씨. 뭐가 그리 바빴는지 거의 1년 만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꿈지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우면서 아 맞네. 나 드림팝 좋아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강아지랑 산책하고 있습니다. 2시간 잘 부탁해요. 예, 아이고. 뭐, 또, 라디오라는 게요, 뭔가, 루틴이 있어도, 어느 날 어떻게, 어떤, 뭐, 계기가 딱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며칠 또 안 듣게 되면, 쭉 또 안 듣게 돼요. 예, 참 그런 게 있어요. 예, 이제 앞으로는, 뭐, 아주 바쁘시거나, 뭐, 일이 있으시면은, 뭐, 예. 못 들으실 수도 있죠. 예. 생각나실 때 이렇게 예, 들어와 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현희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335님이 신청하신 Churches, The Mother We Share 그리고 Owl City, Fireflies.

네, Churches, The Mother We Share 5335님이 신청하셨고요. Our City, Fireflies 들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945님, 뮤지컬 헤이그 잘 보고 왔어요. 친구랑 무려 20년 만에 방문한 대학로,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드림팝 덕분에 좋은 뮤지컬 구경도 하고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드림팝에 꼭 감사 문자 남기라고 했어요. 저희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림팝 최고! 예, 아이, 드림팝 8주년 선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다녀오셨군요. 예. 이렇게라도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만 있지 연극 한 편, 뭐 뮤지컬 한 편 이렇게 보기가 쉽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혼자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이제 습관들이기 나름인데, 이게 습관이 잘안 돼요. 예. 영화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연극이나 뮤지컬은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야, 이제 친구 메이트 만드신 거예요? 네. 뭐 뮤지컬 있거나 이제 연극, 선물이 혹시라도 저희가 들어오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도 또 신청을 해 주세요. 아, 재밌게 보고 오셨다고 하시니까, 예, 저희가 다 흐뭇하네요. 감사합니다. Audio Bliss, Take You There.

콜앤더캔 조에나 들었습니다. 023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6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정규씨 급성 인후염 와서 어제 입원하고 이제 조금 살아났네요. 목을 확 째서 고름 빼고 암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엄살 조금 보태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다인실이라 이어폰 끼고 조용히 립싱크를 해봅니다. 아이고 인후염 걸리신 분들이 요즘 좀 많더라고요. 네, 주변에 이런 날씨에 왜 인후염이 걸릴까 했는데 뭐 예, 이게 또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왜 아니 목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고름을 빼실 정도면은 꽤 심각하게 예 진행이 됐군요. 어휴 지금은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엄살을 이럴 때는 부리셔야죠. 아픈데 오 제 생각만 해도 아, 야,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신 거죠? 예, 김정규 씨.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뭐 지금 드실 수도 없으실 테지만 예, 나중에 좀 나아지시면 예, 그때 드세요. 예, 시원하게. 2203님 동태찌개에 막걸리 한 잔하고 목욕탕 가는 길이에요. 아 기분이 딱 좋은데요.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일찍 누워서 푹 잠들 거예요. 나의 계획. 저도 이렇게 좀 한가하게 하루를 이렇게 한번 좀 보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 꼭 동태찌개 막걸리 아니어도 뭐 예 그냥 뭐 생맥주에 뭐 그냥 소세지 하나 뭐 이렇게 먹고 목욕탕 뭐 아니면 사우나 가서 이렇게 그냥 예 뭐 여름이긴 하지만 뭐 찜질방 예 이런데 가서 좀 누워 있다가 예 뭐 굴러다니기도 하고 하루를 좀 이게 이제 사연에서 굉장히 여유가 느껴져서 마치 제가 마치 이걸 한 것처럼 예 기분이 저도 노곤해지면서 예 좋아지는데요. 동태찌개, 막걸리, 예, 목욕탕. 겨울이면은 더 좋은데, 예, 겨울이면은 이게 뭔가 더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아, 잘하셨네요. 예, 2203님. 예, 대리 만족했습니다. 제가 덕분에. 5466님, 지난 주말에 엄마 칠순을 맞아서 친지들과 함께 가족 행사를 했어요. 생화 케이크를 미리 주문하려다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크기도 작아서 시판 케이크로 2단을 쌓고 꽃집에서 사온 생화들을 세척, 소독 후 직접 장식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투머치인데 엄마는 좋아하시더라고요. 팔순 때는 좀 고급지게 여백의 미를 살려야겠습니다. 예,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셨는데, 잘 만드셨는데? 예, 아니 뭐 케이크 맛도 마시지만, 오 이걸 보셨을 어머니의 표정을 생각하니까 충분히 예, 여기다 이렇게 쓰셨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앞으로 봄처럼 따뜻하시길, 예, 사랑하는 가족 일동, 야. 아 이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예,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뭐 아니 거기 만약에 조금 꺼림칙하시면은 뭘 이렇게 랩 같은 거를 그 줄기 부분에 싸서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이거 아까워서 이거 케이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저 못 먹을 것 같은데. 아주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유 솜씨가 좋으시네요. 일단 예. 도니 해서웨이의 A Song for You 신청을 하셨고요. 머라이 캐리
트레이 로렌스 아비데어 두 곡 다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또저런의 10분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예, 요즘은 별 다 줄, 별걸 다 줄여서 말하죠. 즐거운 퇴근하세요를 줄여서 질퇴, 맛있는 저녁 드세요를 줄여서 질저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맛있는 점심 드세요를 줄인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빌리지 피플은 맛있는 점심 먹어라고 말하는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맛좀!

네. 1. 맛 좀 아세요. 2. 맛 좀 보세요. 3. 맛집 가세요. 정답 보내시고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

0: 3년제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빌리지 피플의 마초맨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맛점 하세요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보이조지의 크라잉 게임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9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9시를 향해 가는 이 시각 정체는 모두 해소됐는데요. 다만 고속도로 곳곳에 약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와 추풍령 일대 그리고 구미와 또 평사휴게소에서 서영천 사이 모두 공사로 인해 2개 차로씩 통행이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인데요. 금호분기점에서 칠곡까지 또 해덕에서 신탄진 구간이 수도권에서는 달래내 고개부터 5차로 막고 작업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진부 1터널 2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멈춰 있어서 터널 안이라 특히 감속해 주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선산복원에서 차량들 정체 빚고 있는데요. 2차로에서 진행되는 작업 여파 봤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

0: 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1: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2: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3: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Huey Lewis and the News, Hip to be Square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봅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오늘은 청취자 김동림 씨가 지난달 말부터 무려 12번이나 신청해 주신 셀린 디온의

Her Coming Back to Me 준비했습니다. 1996년에 발매된 앨범 Falling Into You의 수록곡이고요. 록 오페라의 거장이라 불리는 짐 스타인먼이 작사, 작곡 및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원래는 그가 만든 프로젝트 그룹 판도라스 박스가 1989년에 먼저 발표했던 곡인데요. 당시에는 큰 빛을 보지 못했다가 셀린 디온이 부르면서 메가 히트곡이 됐고요. 이후 미틀로프가 리메이크한 버전도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에서 영감을 받았답니다. 사랑과 집착, 그리움과 욕망이 뒤섞인 감정을 한편의 대서사시로 담아냈는데요. 그 폭풍 같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순간을 셀린 디온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It's all coming back to me 7분 37초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사슴 같은 노래들, 예, 셀린 디온의 It's All Coming Back to Me 들었습니다. 예, 김동림 씨가 12번이나 신청을 해주셔서 예, 뭐 그렇다기보다는 들을 때가 됐죠. 예,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6일 화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419님, 얼마 전 딸의 취업 합격을 바라며 드림팝에 사연을 보냈는데요. 놀랍게도 그 기운을 받고 오늘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7월부터 출근한대요.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딸과 모든 취준생들 파이팅입니다. 예, 아 이런 소식 전해주실 때마다 진짜 제가 드림팝을 그만두고 싶다가도 다시 또 예. 해야겠다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아니 저희 방송에 예, 아니 진짜 뭐가 있나? 진짜 기운이 뭔가 좀 남다른가? 그런 생각 100%는 아니지만.

예, 진짜 사연 보내주시고 합격 소식 들었다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요. 예. 아니, 진짜, 저 진짜 진행할 맛 납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예, 얼마나 좋으실까요? 예. 3419님한테 커피 쿠폰, 예,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3275님, 아, 그냥 갑자기 듣고 싶은 곡 신청해도 되죠? 아이, 그럼요. 예.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헤이, 예, 부탁해요. 자, 요 곡은 4669님도 신청하셨습니다.

3275-4669님이 신청하신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헤이 들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280님, 축구 좋아하는 중1 아들이랑 남편이랑 축구 골대 있는 공원에 왔어요. 남편이랑 아들은 축구하는 중이고 저는 라디오를 친구 삼아 자전거 타고 엔바퀴채 돌고 있습니다. 축구는 대체 언제 끝날까요? 집에 가고 싶네요. 먼저 가세요. 집에. 예, 금방 안 끝나죠. 예, 이게 만약에 뭐 또 승부가 있는 거라면 아들이랑 남편이랑 뭐 골 넣기 예, 승부차기를 하는 거라면 이거 금방 안 끝납니다. 예. 축구 골대 있는 공원이 많이 없는데 예, 많이 없어요. 폴 영의 곡 듣죠? Every Time You Go Away.

네, 존 베리의 곡 들었습니다. 영화 Out of Africa 메인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6월 16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309님, 남편과 산책을 하는데 좁은 길에서 커다란 개와 견주분을 마주쳤어요. 저희가 겁먹은 줄 아셨는지 견주분이 목줄을 바짝 잡고 안녕하세요. 예, 친절히 인사를 하셨거든요. 저는 앞장서 남편이 당연히 네, 안녕하세요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네 이러더라고요. 뭐야 이 사람? 뭐가 문제인가요 대체? 제가 다 민망해서 얼른 인사했네요. 견주분이 이제 미안하니까, 예, 뭔가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에,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바짝, 예, 줄을 당기고 인사를 하셨는데, 놀라셨나 보죠, 남편분이. 예. 원래는 큰 개를 산책시키실 때는 그 입마개를 원래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줄을 잡고 있는다고 해도 이게 정말 큰 개들이 힘이 세니까 이 줄이 언제 또 이렇게 풀려버릴지 모르거든요, 정말. 예. 근데, 예. 그니까, 입마개를 한 개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예. 진짜. 그, 정말, 아니, 어쩌다가 막 그 줄을 놓쳐서, 이 개가 놓치는 바람에 개가 뭐 이렇게 사람한테 공격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어린아이들 있는, 예, 이런 공원 같은 데서는 좀 위험하거든요. 예. 너 당황하셨겠죠. 예,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뭐, 불친절하다라기 보다는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어떤 개의 몸집에 압도된 나머지 남편분이 이제 겁을 먹으셔가지고, 얘기를 못 하신 게 아닐까. 예. 아니, 잘하셨어요. 7309님이 뭐, 얘기하셨으면 된 거지. 아니, 저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근데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견주분들은 너무 그거를 이렇게 좀, 예. 좀 이렇게 무서워하면 본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줄을 당기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줄을 늘여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큰 개가 어떻게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분은 좀, 예, 미안한 감이 좀 있으셨나 보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같은 상황이었으면 일단 놀라서 할 말을 잊었을 것 같아요. 예. 0230님, 택배기사인데요. 오늘 물건을 배달하고 인증샷까지 찍어 보내드렸는데, 고객님이 물건을 못 받았다며, 본사와 지점에도 전화하시고, 제게 전화해서 폭언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터덜터덜 퇴근 중인데 너무 서럽습니다. 아이고. 물건이 어디로 갔을까요? 진짜, 인증샷까지, 잘못 배달하신 건 아니시겠죠? 가끔씩 저희도 보면은, 동이 다른데 같은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에 같은 호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이제 헷갈리신 거죠. 이제 그 택배 기사분도. 근데 이제 폭언은 아닌데, 예. 아이고, 기분이 좀, 예, 많이 상하셨겠는데요. 진짜, 예, 뭐, 친절한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좀, 뭐, 절차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찾으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싶네요. 예. 0230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거 스트레스는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희로 씨가 신청하신 켈리 스위트, 넬라 판타지아, 그리고 사라 브라이트만, 라 칼리파.

아니로 씨가 신청하신 캘리 스위트, 넬라 판타지아, 그리고 사라 브라이트만, 라 칼리파 들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 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703님, 고3 담임이에요. 아이들 입시 상담에 다가올 기말고사 문제 출제하느라 많이 힘들고 피곤했나 봐요. 대상포진 걸렸네요. 약 처방받고 수액도 맞고 왔는데 얼른 완쾌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중요한 시기에 담임이 공석이라는 게 너무 신경 쓰여요. 아유, 뭐 그래도 몸이 일단 무서운 위신데, 예. 아, 고3 담임, 예, 말만 들어도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진짜. 예. 또 긴장을 끝까지 늦추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제 입시 때까지, 그죠? 그 결과 보실 때까지는. 아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상포진은 진짜 쉬셔야 되는데, 이거 쉬는 거 말고는, 예,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따로 진짜. 예, 수행 뭐 맞고 약 처방받는 거는 딱 임시방편이고, 일단 푹 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6084님이 신청하신 로드 맥컨 And to Each Season.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8: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화요일 밤 끝.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내가 세워놓은 규칙이나 계획에 갑작스레 문제가 생기거나 잘 풀리던 일이 한순간에 꼬여버렸을 때, 아, 나 그냥 안 할래.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이렇게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결심이 무너지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절제 파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성공만 바라기보다는 실패를 예상하는 마음을 조심스레 품고 있으면 실패에 덤덤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난 안 돼. 이번에도 당연히 실패할 거야. 패배자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건 아니고요. 실패하면 어때? 또다시 하면 되지. 아님 말고. 이런 정신으로 밀고 나가라는 건데요. 매번 좋을 순 없잖아요. 우리 실패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자고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구피 다 잘 될 거야로 6월 16일 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을 하겠다는 집념보다는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만 있다면 사실 뭐가 두렵겠어요. 7986님, 참치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항상 듣습니다. 유디는 하루에 피로를 풀어주는 힘이 있어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사연 보내요. 참여는 못해도 매일 듣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와, 정말 누군가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감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치집 서빙이라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참치회 파는 곳이죠? 안 간 지 엄청 오래됐는데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선재님, 늦은 퇴근 때 즐겨 듣다가 작년 여름부터는 달리기 하면서 듣고 있어요. 음악 듣다 보면 힘든 줄 모르고 훅 지나갑니다. 어제는 제 개인 기록 월 마일리지 200km 찍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쭉 잘 부탁드려요. 200km 대단하십니다. 와, 이선재님은 아마 풀코스도 완주하실 수 있는 체력이실 것 같은데요. 또 달리기 할 때 또 어울리는 게 밤그대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네요. 밤그대 공지사항 있습니다. 2026년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새 결심 계속 지키고 계신가요? 밤그대에서 2026 나를 돌아봐 특집 준비했습니다. 상반기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2026년 상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부터 잘한 일, 후회되는 일, 그리고 남은 2026년 하반기에 있는 계획들, 또 소망하는 일들 같이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여기 사연 남겨주시고요. 방송 중에는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돼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빨간 맛 레드벨벳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아이유의 마시멜로우였고요.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931님, 매일 지친 표정으로 출근하던 회사 동료가 언제부턴가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일하다가도 실실 웃고 부장님의 아재 개그도 잘 받아주기에 왜 저러지? 무슨 일이지? 궁금했는데 오늘 사표현했어요. 어쩐지 책상이 점점 깨끗해지더라니.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 뽑기 전까지 동기가 하던 일 다 해야 하네요. 아, 그 웃음과 그 여유 다, 네, 사표가 가슴 속에 있어서 가능했던 거군요. 얼마나 후련하실까요? 정말 4931님, 예, 이렇게 뒤집어 쓰시게 됐지만 조만간 또 새로운 동료가 빨리 들어오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4355님, 회사에서 여름휴가 순번을 정했어요. 작년까지 입사 순서에 밀려 뒤늦은 휴가를 다녀왔기에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올해는 너도 제때 휴가 가라며 첫 번째로 순번을 정해주신 거 있죠? 팀장님의 배려에 막내는 힘이 납니다. 와, 첫 번째 순번으로 이렇게 정해주신 거 진짜 엄청난 배려인데 팀장님께서 멋지신 분 같아요. 그리고 4355님은 빨리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워낙 여름 휴가는 치열해서 비행기 표든 뭐 숙소든 장난 아니잖아요. 배미라님, 선배 언니한테 오늘 드립커피 전용 주전자를 선물 받았어요. 매번 컵으로 물 붓고 흘리고 하는 제 모습이 짠했대요. 평소 저를 예뻐해주는 언니라 더 기분 좋은 거 있죠? 저도 뭘로 보답해야 할까 기분 좋은 고민합니다. 이렇게 정이 넘치는 사무실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특히 평소 내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다가 뭔가 부족하고 필요해 보이는 걸 선물해 준 게 진짜 감동이에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장은현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탁재훈이에요. 내가 선택한 길.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아프다는 말을 도통 안 하는 분인데 어머니의 입에서 아프다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견딜만하다, 약 먹으면 된다 고집을 부리셨지만 이번엔 나도 쉽게 물러설 수가 없었다. 진심은 아니었지만 화를 냈다. 그리고 거의 반강제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병원 특유의 지나치게 정갈한 분위기와 소독약 냄새 때문이었을까? 긴장이 됐다. 굳어있는 내 표정이 신경 쓰였던지 어머니가 슬그머니 내 손 위에 당신의 손을 포개어 올려놓으셨다. 아픈 건 본인인데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내가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다. 어머니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일단 주사를 맞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그래도 차도가 없다면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동안 참고 견디며 병을 키운 어머니가 안쓰러워 가슴이 먹먹해졌다. 막상 어머니는 덤덤하게 고개만 끄덕끄덕 할 뿐 큰 동요가 없으셨다. 주사를 맞고 난 뒤에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 쉬어야 한다는 얘기도 분명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잠깐을 누워있지 못하고는 어머니는 저녁 장사를 가야 한다고 몸을 일으키셨다. 결국 몸을 휘청하시는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에게 기댄 어머니의 몸이 너무 작고 가벼워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약해지고 있는 동안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 생각이 많아졌다. 그동안 어머니께 당연하게 받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돌려드려야겠다 마음을 다잡으며 집 앞 오르막길에서 나는 어머니께 기꺼이 내 등을 내어드렸다. 엄마, 엎어요. 어머니는 한사코 거부하셨지만 나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시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제 어머니는 순순히 나에게 엎이셨고 나는 어머니를 업고 두 다리에 힘을 꽉 준 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머니가 혼자서 짊어지고 계셨던 그 무거운 짐을 이 아들이 덜어가겠다고.

박지혜,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현웅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파도 자꾸 괜찮다고만 하시고 아픈 티를 참 안 내시죠. 근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그 약한 몸으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현웅님의 존재가 힘이 되어줬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옆에서 어머님 든든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요. 저도 어머니 빨리 회복되시길 응원 드릴게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라디의 엄마 같이 들어요.

이승기의 되돌리다. 먼저 들으신 곡은 라디의 엄마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4777님, 에어컨 사면서 12개월 할부했거든요. 살 때만 해도 이거 언제 다 내지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요.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이런 거 보면 시간 참 빠르다고 느낍니다. 정말 빠른 것 중에 제일 기분 좋은 거네요. 할부 다 갚는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내 에어컨. 요즘 신형 에어컨들은 정말 기능이 좋더라고요. 참 자연스러운 바람도 나오고 자동으로 뭐 이것저것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사신 거겠죠? 1752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주말에 애들 와서 다 같이 밥을 먹긴 했는데 막상 오늘은 바빠서 미역국도 못 먹고 퇴근해서는 병원 다녀온다고 정신이 없었네요. 날씨는 더워지고 갱년기는 심해지고 사는 게 참 고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러고 사는 거겠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제때 뭘 챙겨 먹고 뭐 챙김 받고 이러는 게 여의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주말에 잘 챙기셔서 다행이에요. 0806님, 퇴근하고 부모님 댁 들러서 전등도 갈아드리고 이거저거 챙겨드리고 왔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제가 가면 유난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등 갈아드려서 좋은 거보다는 0806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반갑고 또 그립고 좋으신 거겠죠. GOD의 어머님께 윤승택님 신청곡이에요.

0: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현정의 첫사랑 1부 끝곡이에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이소라의 첫사랑으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파란의 첫사랑. 파란은 2005년 데뷔한 5인조 그룹인데요. 그룹명인 파란은 가요계의 파란을 일으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각 멤버의 앞글자 알파벳을 합쳐도 파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파란의 데뷔곡이고요. 작사는 원태연이, 작곡은 원상우가 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너와 나 둘이서 둘이지만 하나로 영원히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빗줄.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5년 방영된 류승룡, 명세빈 주연의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작품은 대기업에 다니는 25년차 부장 김낙수가 주인공이고요. 화목한 가정, 부장이란 직책, 그리고 자가로 마련한 집까지. 겉으론 성공한 중년인 낙수가 회사 상무이사까지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선배인 백상무에게도 치이고 능력 있는 후배에게도 치이고 거기다 아들까지 자꾸 엇나가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공장으로 발령이 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가족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거야.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사라진 동료 그루브를 찾아 좌충우돌하는 외계인의 탐사 일지를 담은 SF 소설 에두아르도 멘도사의 그루브 연락 없다 중 한 구절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이든 자기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든 열심히 하면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고 중요한 일을 실현할 테니 말이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파란의 첫사랑, 샤이니의 하루, 제이워크의 여우비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이적의 나침반, 노을의 함께, 이승환의 가족이었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태연의 해피,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강타의 그해 여름, 6016님 신청곡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제는 밤늦도록 더웠습니다. 바람이라도 시원하게 불면 참 좋으련만 그마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찜통이었습니다. 서울 기준 낮 기온 34도.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딘가를 걷고 있다면 땡볕 아래 있는 겁니다. 날씨가 조금도 내 마음 같지 않은 날입니다. 지금 어디선가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아주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오늘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은 내 사람 SG 워너비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 사람들을 만나러 저 콩디 왔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오늘도 여러분들 최고의 서비스로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하루 만에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고요. 8월 중순의 날씨라고 해요. 두 달이나 일찍 이럴 일인가 싶습니다. 진짜 손 대는 것마다 너무 뜨겁고 더웠어요. 오늘은 땡볕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자외선도 강하니까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무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우님, 오늘 정말 더워요. 물통 없이 외출했는데 사려니 또 아까운 상황입니다. 집에 물통이 있으면 그냥 500ml 하나 사서 드셔야죠. 사는 것보다. 그리고 백용기님, 체력이 다 했나 봅니다. 밖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덥네요. 핫뜨거하고 들어오신 거죠, 우리 용기님. 9024님, 콩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진짜요. 보기만 해도 덥습니다. 지붕 방수하고 있는 우리 팀에게 아우 얼마나 더 더우실까요? 우리 팀에게 우리 팀의 비타민이 되는 콩디가 응원을 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야외 활동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하시는 활동이 지붕 방수니까 줄일 수도 없고 야외 활동을 수분 많이 넣으시기 바라고요. 한 번에 많이 넣는 거 어우 노노예요. 여러 번에 나눠서 수분 섭취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지럽다? 두통이 있다? 뭐 기운이 갑자기 빠진다? 더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체크 스스로 하시고 수분 섭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원님 맞아요. 맞아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교대하러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벌써부터 이런 문자를 제가 우수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명아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더울 때는 그늘에서 라라랜드 듣는 게 피서하는 겁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달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우리 한번 달려볼까요?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열릴 거예요.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이런 찜통 같은 날에 뭐 하셨는지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그곳 날씨 어떤지 다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요 카메라 버튼 꼭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이분은 욕심이 꽤나 많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 저 폭탄 좋아합니다. 빠바박. 문자 폭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최고의 서비스로 또 한 분 한 분 모시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등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을까봐 이렇게 적어놨죠. 3357님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님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부산 온도는 굉장히 높은데 바닷가라 바람이 시원합니다. 시원해. 다행이다. 2시간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대가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68님 경남 김해에서 주셨습니다. 왕 애청자이신 서정민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퀵서비스 잘 들었다고 하셨어요. 소개가 되셨나봐요. 아들이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드님이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저 이분이도 기분이가 좋네요. 또 1777님 저 오늘도 콩디 만나러 왔습니다. 2시간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껌딱지 마냥 딱 붙어 있을 거야. 우리 1777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2시간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아요. 김성철님 어우 대놓고 커피를 원하십니다. 콩디 더위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너무 많이 마셨죠. 그만 더위 먹고 커피 좀 마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 우리 김성철님에게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로요. 그리고 자 종필님 반가워요 콩디. 여기는 제주인데 흐리고 이슬비가 내립니다. 그렇군요. 제주 날씨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수미님 콩디 출첵요. 출첵했소. 더워서 채소 안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냉장고에 부추가 생을 다해가길래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덥지만 부추 부침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더워라 하셨어요. 아, 얼마나 더울까요. 근데 이열치열이라고 맛은 좋겠네요. 주수미님이 주셨습니다. 황희연님 16개월 아기 데리고 놀이터 나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미끄럼틀 한번 태워주고 벤치로 피신했습니다. 이렇게 더워도 아이 체력은 대단하네요. 어우 에너지 뿜뿜일 텐데. 이진희님 사연 좀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택배 배달하는데요. 너무 덥고 어질어질합니다. 오늘 물량이 너무 많아서 밤 9시 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아우 대단하시다. 부부가 택배 배달을 하고 계시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라라랜드 들으면서 힘내봐요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부부에게 제가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각지에서 문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긴 속초입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정말 간만에 산책 겸 운동하고 왔습니다. 햇볕이 쨍쨍 얼굴이 완전히 익어버렸습니다.

선크림 얼굴 가리기 잊으시면 안 되셨는데 이 날씨에 걸었으니까 살은 좀 빠졌겠죠? 하시면서 얼굴 타는 것보다 살 빠지는 게 더 좋으신가 보다. 0503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으로 찾아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왔습니다. 박지훈님,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 도로를 달리며 고객의 입맛을 책임지는 라이더들, 지치지 말고 여름을 건강하게 견디며 오늘도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뜨거운 바람과 함께 달려봅니다. 바라바라바라밤. 콩디님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저희에게도 파이팅을 외쳐달라고 박지훈님 보내주셨습니다. 배달 라이더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우, 제가 몇 배로 파이팅을 외쳐드려야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라이더분들 자주 봐요. 그러면 저분도 라라랜드를 4시부터 6시 들으실까? 이 생각도 하고 늘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한다.

0: 합니다. 우리 박지훈님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며칠 바빠서 못 왔다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외쳐주셨습니다. 콩디 누나 하시면서 함 복규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뽀니 언니 처음 인사를 해봅니다. 우리 처음 인사하는 거예요. 0609님. 저는 지금 출장 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차량 온도가 38도 찍히네요. 그늘막이 없다면 지하가 아니라면 진짜 38도 찍힐 것 같아요. 너무너무 뜨거운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0609님도 올해 정말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누룽지, 누룽지 좋아하는데. 누룽지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의 문자를 좀 전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성주예요. 참외로 유명한 곳 성주. 참외 하우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 온도는 40도가 넘네요. 쌍둥이 동생과 수학하고 있습니다. 동생 정숙, 저는 정희. 생일 축하해 주세요. 생일도 맞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우리 누룽지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커피 선물, 생일 선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무하는데 요즘 여행 가는 분이 꽤 많으십니다. 이런 휴가를 즐기는 듯합니다. 저는 일하느라 여행을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흐흐 하시면서 슬퍼. 눈물 두 줄기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2945님 이분에게도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이 더운 날 저는 포도밭 하우스에서 포도 알솎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온도계가 고장나서 작동도 안 합니다. 느낌 오시쥬 하시면서 0481님 정말 끔찍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주 평화동에서 부부가 둘이서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멋지다. 여기도 덥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힘내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9399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다방 앞으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폭탄 좋아하니까 많은 분들이 폭탄을 터쳐주고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번호는 샵 1061 참 쉽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건무의 첫인상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1: It's not the way to do it. Sorry, wrong beat. Okay. Check this out.
2: Kick me one of them funky ass beats.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요. 노래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점심에 콩국수 먹었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었어요. 저녁에는 어떤 맛있는 걸 먹어볼까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더워서 입맛 없는 여름에 땡기는 음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확 땡기는지 이유가 있다면 뭔지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대환영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컵핑수를 나린나린이만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박명수, 제시카가 함께 부른 냉면 듣고 왔습니다. 6012님, 저도 콩국수 먹었습니다. 콩국수 드셨어요? 이민영님은 얼큰한 닭갈비요 하셨고, 그리고 이은영님은 삼겹살 퇴근하고 구워 먹어야겠다고 오늘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5145님은요, 예로부터 제주 뱃사람들은 여름 보양식으로 자리도 물회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걸 먹으면 허리도 안 아프고, 아 진짜요? 스태미너식으로 자리도 물회 한 그릇 먹으면 한라산까지 거뜬히 올라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름 제주도 오신다면 자리도 물회를 꼭 맛보세요 하셨습니다. 자리도 이 얇게 썰어서 초장이나 된장 양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 새콧처럼 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씹을수록 단맛도 더 나는 것 같고 쫄깃하고. 이런 속설이 있군요. 자리도 물회 맛있겠다. 윤정희님, 저는 시원한 묵사발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제갈현숙님, 삼계탕으로 몸보신 해야죠. 이열치열이라고 삼계탕으로, 뜨거운 삼계탕으로 또 몸보신 해줘야죠. 즐거운 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 엄마표 된장 넣고 푹 삶은 돼지고기에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짱이죠 하셨습니다. 아카시아님, 여기는 삼계탕 가게예요. 불 앞에 있으니 너무 더워서 시원한 얼음 동동 냉우동 먹고 싶어요. 반대로 또 냉우동이 땡기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김하정님, 저는 지금 시원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습니다. 미치겠어요. 퇴근길에 사러 갑니다 하시면서 기필코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성훈님, 아무래도 이 더운 날 시원한 면 요리를 뺄 수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칡냉면을 참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하는데. 이은영님은 입맛 없을 때 고기를 먹어줘야 된대요. 퇴근하고 삼겹살 구워야겠습니다. 아, 오늘 또 우리 은영님은 두 번에 나눠서 또 이렇게 문자 폭탄을 날려주셨군요. 유명화님, 저는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를 먹을 수 있어서예요. 더워서 입맛 없는데 복숭아를 먹으면 최고입니다. 맛있죠? 그리고 9539님은요, 부산 사람으로 이런 날씨에는 시원한 밀면이 최고죠. 예전에는 밀면 먹으러 갔었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그래서 밀면 먹으러 다니고 했었는데, 9338님, 매콤하게 골뱅이를, 쫄면이래. 골뱅이하고 쫄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궁합이잖아, 이거. 골뱅이를 쫄면과 같이 무쳐서 먹을 예정입니다. 좋다. 좋아. 먹고 싶다, 나도. 장어가 땡깁니다. 친정이 파주라 복날 때는 장어를 많이 먹지요. 9006님. 여름에는 뜨끈한 국물을 좋아합니다. 이열치열 깍두기랑 돼지국밥 먹고 나면 든든합니다. 9240님. 입맛 없을 때는 비빔냉면 좋습니다. 새콤달콤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고 엔돌핀 생깁니다. 1480님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를 전해드려볼게요. 정준하 그리고 애프터스쿨이 함께 부른 연계백숙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신맑음 님이 저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초계국수 먹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차갑게 살 얼음 낀 닭육수에 식초와 겨자를 넣고 닭을 찢어 고명을 올려 먹으면 더위가 싹 달아난다고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연계백숙.

priceless.

0: 우리 허지우님, 연계백숙. 덥고 지칠 때는 단연 삼계탕이 최고죠. 점심때 먹었다고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8548님도 신청하셨고 조경인님도 같은 곡을 원하셨습니다. 잘 들으셨겠죠? 묵사발을 쓰고 있었는데 이미 어떤 분이 보내셨네요. 묵사발에 족발 같이 먹으려고 지금 족발 사러 갑니다. 7203님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이 묵사발하고 족발도 또 같이 드시더라고요. 7418님 화끈한 닭볶음탕 땡깁니다. 매콤한 거 먹고 땀 쫙쫙 빼볼랍니다 하셨어요. 3845님 라디오에서 문자 처음인데 소개가 될까요? 소개됐어. 저희 집 식구들은 집밥만 찾습니다. 비빔국수 소라의 비빔국수 이렇게 적어서 우리 3845님이 문자 주셨고 이맘때면 시원하고 입맛 당기는 오이 물국수를 해주던 엄마 오이 물국수? 그래서 저는 덥고 힘들 때마다 오이 물국수를 먹고 힘을 냅니다. 별거 넣지 않았는데도 맛있는 엄마표 오이 물국수 너무 먹고 싶네요. 5145님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메뉴네요. 어떤 맛일까요? 시원하겠죠? 뭐 일단 오이가 들어가니까 아삭아삭할 테고 또 엄마표 엄마의 사랑이 담겼으니까 뭐 보나마나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맛일지 아주 호기심이 생깁니다. 0503님은요 콩디 여기는 속초인데요 오늘 저녁은 얼음동동 동치미 막국수 동치미 막국수 먹으려고 하신대요. 시원하게 호로록 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박숙향님은요 덥다고 찬 것만 먹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저녁에는 가지나물에 양배추 깻잎 쌈 쪄서 강된장에 싸 먹으려고 합니다. 건강식이네요. 상큼한 오이도 무쳐 먹으려고요. 콩디 맛나겠죠. 어우 두 말하면 숨가쁘죠. 맛있겠다. 집밥이 최고죠. 박숙향님. 또 안정수님 문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날은 돼지 수육 백반에 쇠주 한 잔 때려야죠. 쇠주. 근데 아시죠? 술은 적당히 적당히. 그죠? 뭐든 적당히가 가장 좋지요. 8803님 덥고 입맛 없어서 김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 김밥. 소금, 참기름, 청양고추 넣은 밥으로 김밥 만들면 정말 끝내줍니다. 말만 들어도 끝내줄 것 같습니다. 락울님이 문자 주셨는데 요즘은 냉면보다는 막국수가 정말 맛있습니다. 모레 친구들 모임 때 먹을 겁니다. 족발하고 비빔 막국수 천상의 궁합이에요. 침이 고이는 뒤 어찌 하루를 참을까요? 하셨습니다. 조경희님 샐러드요. 더울 때는 상큼하게 샐러드로 간단하게 먹는 것도 강추입니다. 한유나님 판모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건강하고 깔끔하고 시원한 육수에 적셔서 면을 입안 가득 넣고 먹으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5275님 안녕하세요 콩디 이렇게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날에는 청양고추 진하게 넣고 팍팍 끓인 뜨끈한 얼큰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싶어요. 40분 정도 있으면 퇴근인데 오늘은 얼큰 칼국수 한 그릇 하렵니다. 5275님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칼국수는 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제비는 엄청 좋아한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름은 놓쳤지만 그거 난데 하시는 분 그대 문자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뮤직 매직 입맛 없는 여름에 땡기는 음식들에 관해서 문자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노래 듣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8: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9: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0: 뭐니뭐니 해도

수정이 언니, 여름하면 빙수죠. 빼놓을 수 없죠. 요즘은 빙수도 참 다양한 빙수가 많아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오리지널 팥빙수. 아, 요걸 또 좋아하시는구나. 입안이 얼얼해지면 더위가 싹 가십니다. 오늘 저녁 먹고 디저트로 빙수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우정현님. 그 외에도 4668님, 우미숙님, 김선아님도 같은 곡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뮤직 매직 끝곡으로 준비해놨습니다. 4615님, 디저트는 안 땡기나요? 저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상큼한 과일 넣어서 먹으면 완전 딱인데 하셨습니다. 맛있죠? 함영화님, 하, 라디오 듣고 있으니까 땡기네요. 엄마표 김치 비빔국수 먹고 싶당 하셨습니다. 먹고 싶었죠. 라라랜드 듣고 마트 갑니다. 묵사발 해 먹어야겠습니다. 2724님, 아, 행동으로 바로 옮기셨습니다. 갈비에 비빔국수 확 당기네요. 0192님, 강도아님은 저는 이 더위에 추어탕 최고더군요. 시래기 잔뜩 담긴 추어탕이 생각나신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윤종신의 팥빙수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입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2부에서 만나요.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목현정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애청자 현정입니다. 콩디가 같이 축하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라방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희 집 막둥이 남동생이 경기도에 집을 사서 6월 말 드디어 이사를 하게

0: 되었어요. 본인 명의로 집이 생겼다고 엄청 좋아하는데요. 구축 아파트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이 너무 좋은가 봐요. 동생 이사할 때 저도 가서 도우려고 합니다. 새 집에서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이 소원인 모든 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콩디도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막둥이 앞날에 꽃길이 펼쳐지길 누나가 엄청 응원할게. 항상 응원할게. 사랑한다.
1: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은요.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APT 듣고 왔습니다. 오늘 목현정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라방에서. 먼저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현정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막둥이가 막둥이 남동생이 경기도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이러시면서 오늘 라방 꾸며주셨습니다. 오영규 최고라는 분은요. 아이들 구연동화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흐흐흐. 정경희님은 자가를 마련하셨군요. 축하합니다. 이사한 집에서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박태권님은 동생보다 누나야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그리고 원혜진님은 저도 남동생이 있는 누나라서 사연자분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우리 홍정아님 내 집 마련 모두의 꿈이죠. 축하드립니다.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저도 바라봅니다. 이쁜 누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목소리 연기가 아주 뛰어나셔서 혹시 구연동화 선생님이실까? 진짜 저도 그런

0: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목현정님 굉장히 따뜻하고 이쁘신 분 같아요. 순수하고. 그리고 저 이분도 다시 한번 우리 남동생분 자기 집을 얻으셨어요. 축하드리고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 이분도 우리 남동생분 가시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다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1부에서 우리 같이 가야지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천은경님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이번 언니 따라가자요 하셨고 그리고 박복경님은 암만 그래야지 그리고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다 하셨습니다. 안병숙님 같이 가야지 콩디 같이 가요 하셨습니다. 그쵸? 같이 가야지 이 말이 굉장히 저도 참 듣기 좋은 말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우리 병숙님 교통사고 후에 몸은 점점 많이 좋아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정숙님 암요 암요 당근 같이 가야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성영화님도 콩디랑 이부 당근이죠. 이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 이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봄플리 주제를 또 알려드려야 저 문자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청량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땀나는 여름날 들으면 시원해지는 노래들 분명히 있죠. 그런 노래를 찾아서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뽑히신 분들 달달한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고 수박이 담긴 사박주스가 아니고요. 사랑이 듬뿍 담긴 수박주스가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로배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청량, 청량플리가 되겠습니다. 노래처럼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 들으면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쏴드릴게요. 우리 즐거운 양님, 콩디 말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랐죠. 제가 이 문자 번호랑 선물 소개할 때 유독 빠르게 얘기를 하죠. 너무 빨랐죠. 천천히 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제주도 가고 싶다.

김선아님, 유엔의 파도, 더위에 지칠 때 들으면 진짜 파도 맞은 것처럼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노래예요 하셨고, 감자 쪼아님, 감자를 사랑하시나 봐요.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음, 그게 청량이죠. 벤자민 니니 오랜만입니다. 청량함을 찾으신다며 유엔의 파도. 8041님, 박유경님, 김은님, 5148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유엔이 노래합니다. 파도.

바닷끝엔 뭐가 있을까? 시원한 고아님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문선정님 아틀란티스 소녀 원하셨습니다. 보아가 노래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이 노래가 딱이죠. 듀스의 여름 안에서 박미영님, 콩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려주세요. 4187님이 원하셨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네, 봄풀리 오늘 청량풀리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유엔의 파도,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듀스의 여름 안에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7560님, 라라 쫀득한 진행 찰지게 듣다 보니 목적지 도착 했습니다. 저는 바다향기 수목원 안으로 입장합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안산, 경기도 안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도 쪽? 지나가다가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바다향기 수목원으로 입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경수님, 싹쓸이 도시역이 바닷가 이 노래 생각난다 하셨어요. 동창 모임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기로 모임이 또 잡혔대요. 되게 신나서 이렇게 문자 주셨고 정경희님 시스타의 러빙 뉴 듣기만 들어도 아주 시원한 그런 노래입니다. 리듬만 들어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죠. 시스타의 러빙 뉴 신청하셨고 그리고 2741님 꺄악 하시면서 남친이랑 제주도 놀러 왔습니다. 라라랜드 듣는데 반가워요 하시면서 아, 이 깍이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맞이해 주시는 거였군요. 2741님. 또 남주아님은 청량하면 이예린님 목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이예린님의 노래가 생각났다 하셨고 또 대박 남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귀포에서 문자 주셨는데 제주도에 조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보내주셨고 8031님 박유경님 5148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7810님 SM타운의 썸머 베케이션 6326님은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청량 그 자체라고 하셨고 0381님 이모티콘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7381님 쉐이키 시스타의 노래 추천해 주셨습니다. 듣고 있으면 더운 열기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 그리고 김윤희님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9381님 포지션의 썸머타임. 그리고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박민경님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씨 오브 러브. 1545님.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조원우님,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김태수님, 이계성님은 뽀니 누나 뉴진스의 어텐션 신청합니다. 뉴진스의 음악도 탄산음료 같고 특히 어텐션 하는 후렴구가 아주 청량한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이계성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번은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몇 달 전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를 했다. 나이가 나보다 어려 보여서 동생처럼 챙기며 지내다가 나와 동갑인 걸 알고 화들짝 놀라며 친구가 됐던 기억이 난다.
1: 아니, 관리를 어쩜 그렇게 잘했대? 나는 나보다 어린 줄 알았어.
0: 동안이란 얘기 많이 듣지.
1: 좋겠다.
0: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비결이 뭔지 좀 얘기해봐. 같이 점심을 먹을 때면 그 친구가 먹는 메뉴에 관심이 간다.
1: 양을 적게 먹어서 동안인가? 짠 걸 잘 안 먹나? 커피도 단 걸 잘 안 먹네? 옷을 말이야 밝게 입어서 더 어려 보이나?
0: 동안의 비법을 파헤치기 위해 몰래 관찰하다가 얼마 전 새롭게 깨달은 사실 하나. 이 친구 놀랍도록 긍정적이다 라는 거다.
2: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1: 네? 물건이 안 왔다니 무슨 얘기예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0: 거래처에 보낸 물건이 오배송된 사고가 있었다. 담당 직원이 주소를 잘못 적은 게 밝혀져서 사무실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 와중에도 품목도 잘못돼서 물건을 새로 챙겨 다시 배송을 보냈는데 옆에서 이를 돕던 그 친구가 웃으며 이런 얘기를 했다.
2: 그래도 다행이다. 오배송은 핑계라도 될 수 있지.
1: 열었는데 물건 잘못 보낸 거 알았으면 우리 욕했을 거 아니야.
2: 일이 잘 풀리려고 이렇게 됐나 봐. 운이 좋았다. 그치?
0: 어지러진 책장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친구 덕에 몸의 기운이 쫙 빠졌다. 그리고 알았다.
1: 아, 얘가 이래서 얼굴에 그늘이 없구나. 얘가 이래서 동안이야.
0: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친구는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장님한테 불려가서 한바탕 깨지고도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부장님 저러는 거 뭐 하루 이틀이야? 지금 기분이 별론가 보지. 그냥 속으로 왜 저래? 하고 말면 돼. 이따 또 기분 좋아지면 먼저 와서 농담하고 그럴걸? 괜히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냅둬.

오늘도 그 친구는 웃으며 키보드를 친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 그 둥글둥글함을 참으로 담고 싶다.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오후다.

어떤가요에서 오늘 김지연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선물로 뉴클레이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좋다였습니다. 김미영님 어떻게 그러지? 하셨어요. 굉장히 초긍정적이죠. 0584님 아 이본이 동안 이유가 여기 있네. 너무 긍정적으로 장단을 해주는 이본의 모습에서 알게 되는 이유 하셨습니다. 저 완전히 단순하죠. 저는 좀 성격이 조금 불같은 면이 있어요. 욱해요. 근데 그것만 넘기면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좋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 친구분 참 성격 좋으시네요.

나도 닮고 싶다 하시면서 병숙님 보내주셨고 홍정아님 긍정의 자세는 본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듯합니다. 제가 제일 닮고 싶은 부분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콩디가 저는 정말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323님 저 성격은 그냥 저렇게 타고난 겁니다. 원래 그런 거 못 닮아요. 맞아요. 타고난 것 같아요. 콩디 봐요. 성격 시원시원하고 툭하면 울잖아요. 우리 콩디도 못 닮아요. 맞습니다. 아,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진짜 엄청 울어요.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 뜨고 그렇습니다. 김진옥님, 근데 그 친구분의 좋은 점을 삐딱한 시선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고 칭찬해 주시는 사연자님도 좋은 분이십니다. 아, 또 우리 김진옥님, 또 놓칠 뻔한 부분을 또 챙겨주셨어. 정말 섬세하십니다. 그리고 이영경님이 뽀니 언니는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과한 운동 지향합니다. 적당한 운동 또 필요한 운동 찾아하기 아주 지향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6시간 공복 유지합니다. 잘 먹고 잘 자기. 너무 뻔한 얘기죠. 그렇지만 결국 답은요. 늘 지당지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5475님 부산 3002번 버스에 라라랜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긍정의 콩디와 손잡고 집으로 가봅니다. 흐흐 하셨어요. 3002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늘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3002번에 몸을 싣고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시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님 콩디 저 오늘부터 진짜 독하게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헬스장 등록했거든요. 근데요 올라서자마자 5분 안에 내려오고 싶어지는 이 마음 정상인가요? 내려오시면 안 돼. 더 뛰셔야 돼. 9006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8살 아이랑 친정에 가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농촌인 시골로 일선 도우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윤선아님 처음 들었는데 예전에 학생 때 듣던 볼륨 생각나서 타임 워프한 느낌이었습니다. 에너지 많이 받아갑니다 하셨어요. 우리 윤서한님 감사합니다. 이름도 참 예쁘시네요.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6998님 콩디 쎄 보여서 비호감이었었는데 지금은 왕팬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방글이입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생각하시면 아니대요. 근데 좀 강해 보이고 쎄 보여서 비호감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걸요. 그리고 러브총총님 너무 덥습니다 하시면서 바닷물에 퐁당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고 0593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린대요. 매일 엄마가 라디오를 듣고 있길래 듣다 보니 저도 중독이 되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307님 보면서 듣는 기분도 색다르군요. 보라 보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니까 또 색다르다 하셨고 6611님 9784님 0956님 박민경님 콩디 패션 너무너무 시원하고 이쁘네요 하셨습니다. 권세미님 신랑이 이보님 방송 너무 좋아합니다. 원래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배신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신랑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문득 생각나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힘내 자기야 오늘 오면 삼겹살 구워먹자 하시면서 권세미님도 문자 주셨고 4865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박준희의 눈 감아봐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0: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2: 그럼 직원가?
3: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4: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2: 어허, 잘 찾아봐라.
5: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6: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7: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2: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8: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6: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2: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6: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생활하는 요즘 사람들은요, 사색보다 검색에 더 익숙하다고 하죠. 가수나 배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도 곧바로 검색부터 하고요. 맛집도 여행지도 들을 음악도 검색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저녁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벅차오르는 마음은 검색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꽃이 피고 그 꽃향기가 우리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 찬란한 오후도 검색할 수가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뛰는 심장과 동료들과 통하는 진한 동지애 같은 것도요. 자, 이렇듯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검색창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그런 순간들을 음악과 함께 천천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Pretty World, 리사 오노의 노래로 KBS 라디오 Pops Freedom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 노래 제목은 검색할 수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대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의미 있는 노래들입니다. 그 좋은 음악들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팝송은 물론이고요. 간손의 샹송, 보사노바 같은 월드 뮤직도 소개해 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HY로 시작해서 65로 끝나는 그대는 도미님 어제 하루 안 들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산행이 무리였는지 새벽에 늦게 눈 떠서 만나질 못했네요. 그래서 오늘따라 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이제 그대의 일상에 팝스 프리덤이 함께하게 된 거죠. 매일 반갑게 제가 맞이할 테니까 자주자주 뵐게요. 린든 다이비드 홀의 All You Need Is Love 하고요. Wet Wet Wet 부릅니다. Love Is All Around.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한 시절 우리를 두근거리게 했던 음악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1년 오늘이 포함된 주간에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빌보드 차트는 토요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 주에 1위 곡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요. 1971년 오늘의 1위 곡은 그래서 캐롤 킹의 Estrate와 I Feel the Earth Move입니다. 싱글 레코드의 앞면과 뒷면이 모두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차트 1위에 올랐던 역사적인 히트곡이었죠. 캐롤 킹의 두 번째 앨범인 테퍼스트리에 수록된 곡으로 5주 연속 1위를 지키며 1971년 여름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사랑이 끝난 뒤에 마음을 담담하게 노래한 에스트레이트와 반대로 사랑에 빠진 감정을 리드미컬하게 뽑아낸 I Feel the Earth Move까지 두 곡 나란히 함께 하시죠.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캐롤 킹의 It's Too Late, I Feel the Earth Move 두 곡이었습니다. 요즘 여행 트렌드를 보니까요. 무조건 멀리 떠나는 것보다 어떻게 더 알차게 쉬느냐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한 여행 안에서 숙소를 여러 번 옮겨 다니는 호텔 호핑이라는 여행 방식도 인기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 대신에 조금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을 찾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이라는 게 꼭 비행기를 오래 타고 멀리 가야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낯선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고 바다나 강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꽤 멀리 여행을 다녀오니까요. 올 여름은 어디로 떠나든 비용보다 추억이 더 많이 남는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Firehouse의 Love of a Lifetime, Heart Alone, White Lion의 When the Children Cry 세 곡 보내드리죠.

아직도 기차가 멀어져 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댄 눈물을 닦으세요. 나는 돌아올 테니까. 어떻게 당신 없이 1년을 보낼 수 있을지

지금 소식을 써주오. 날 기다려주오. 시간은 지나갈 것. 1년은 한 세기가 아니죠. 나는 돌아올 겁니다. 당신 없이 지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대는 나의 생명. 얼마나 그리운지. 당신이 떠나고 난 후 나에게는 고독이 시작되었죠. 내 속에 있는 추억. 즐거웠던 나날들, 우리의 사랑, 내게 남겨준 장미, 결코 메마르지 않는 그 꽃잎을 나는 절대로 끝까지 읽을 수 없는 책갈피 안에다 간직해 놓았어요. 절대로 다 읽을 수 없는 그 책갈피 안에. 늘 나를 생각해요. 알지요? 시간이 지나간다는 걸. 그대는 나의 생명, 나의 사랑. 1년은 100년이 아니죠. 돌아올 거예요. 알죠? 늘 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을. 다시 올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거 참 신기하죠. 멀어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게 되니까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은 이산토 칼리포르니아의 토르네로 함께 하셨습니다. 존 크리스티의 Something Cool, 프랭크 시나트라의 In the Wee Small Hours of the Morning 듣고 오죠.

존 크리스티, Something Cool, 프랭크 시나트라의 In the Wee Small Hours of the Morning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카보 바르다의 맨발의 디바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 들어볼게요. 자르딩 프로메츠드, 약속의 정원.

세제리아의 보라의 자르팅 프로마치듀, 약속의 정원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희망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꿈꿔봅니다. 오늘 그 곡은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Between the Seas예요.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근육은 얼마나 붙었는지, 체지방은 얼마나 빠졌는지, 그동안의 노력이 사진 한 장에 담겨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마음도 마인드 프로필을 찍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무엇 때문에 지쳤는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내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0: 정말 바디 프로필처럼 마인드 프로필, 내 마음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마인드 프로필을 찍는다면, 아, 근데 이게 내 마음의 상태가 매일매일 변하니까 좋은 상태에서 찍으면은 뭔가 좀 기분 좋은 느낌의 사진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그 왠지 요즘에 찍으면은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느낌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일도 많고 막 자꾸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일이 많은 건 좋은데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 근데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함께 드니까, 아 잘해야 되는데 왜 난 잘 못하지, 이런 자책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 요즘인데, 그래서 제 마인드 프로필을 요즘에 찍으면 좀 울상짓는 그런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 마음의 상태를 정말 사진으로 찍어서 두 눈으로 보면, 아 뭔가 내가 상태가 안 좋구나, 좀 빨리 기분이 좋아져야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개발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마인드 프로필을 찍는다면 어떤 표정일 것 같으세요? 매일매일 다르겠죠, 사실. 특히나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마인드 프로필을 착 찍는다 하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 중반으로 왔기 때문에 살짝 지쳐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금요일에 찍어보면은 생각보다 더 기분 좋은 표정이 많을 수도 있겠고요. 뭐가 됐든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국 인생은 내 기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기분 관리 잘하면서 기분 좋게 좋게, 힘들어도 긍정적인 말 한마디 더 하면서, 그리고 아 지친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해도 제 목소리 한 번 더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이지만 상쾌하게 시작해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윤상 다빈크 왈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언제나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고서경님, 동네에 진짜 맛있는 돼지 막창집을 발견했어요. 혼자 가기 뻘쭘해서 친구한테 사정사정해서 다녀왔는데요. 역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눈물 날 뻔했습니다. 또 가고 싶은데 햄디 저랑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어디죠? 아, 서경님! 이런 걸 보내주실 때는 어딘지 같이 써서 보내주셔야죠, 진짜. 아, 저도 진짜 막창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갑자기 조금 왜 슬프지? 막창 먹고 싶다, 갑자기 이 문자 보니까. 아니, 뭐 같이 가실 분이 없다면 저는 솔직히 막창? 혼밥 하면 좀 그런가? 거기 분위기가 너무 시끌시끌해서? 아니면은 포장해 오셔. 아, 근데 또 포장하면은 그 약간 바로 구워서 먹는 맛이 안 나긴 하죠. 같이 가준 친구한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쿨타임 찼다고 하잖아요. 야, 이제 갈 때 됐어 하고 같이 가자고 한번 쫄라보세요.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같이 가드리고 싶네요, 진짜. 아니, 아무튼 어딘지 말해주세요, 서경님. 듣고 계시다면. 1270님께서는 햄디 마음자로? 라고 아시나요? 살 빼는데 유명한 그 주사 맞았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연기하는 걸 마음자로라고 한대요.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도 있다는데 역시 다이어트는 마음먹기 나름인 걸까요? 오, 오. 근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정말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 방향대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흠, 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살 같은 경우도요, 막 자꾸만 아, 살 빼야 된대,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그 뭔가 그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더 뭔가 살이 잘 안 빠지는 느낌이고, 그것 때문에 절제하다가 더 터지는 느낌이라면, 아, 나 이미 살 다 뺐지. 2주 뒤에 무조건 5kg 빠져있지.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정신 승리를 하다 보면 그거에 맞춰서 내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야금야금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자로, 이거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살도 그렇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분 관리도 그렇고요. 뭐든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최대한 아, 나 안 빠질 거야, 내가 뭐 한다고 빠지겠어? 이런 생각보다 어, 나 주사 맞았으니까 무조건 빠지지. 주사를 안 맞았더라도 나 맞았지? 나 주사 맞았는데? 이렇게 체면을 걸면서 살아봅시다.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제가 어떤 체면을 걸어라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좋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쵸?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최유리의 솔직히 말할게, 그리고 선우정아 뒹굴뒹굴.

최유리 솔직히 말할게 이어서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듣고 오셨습니다. 3133님 남편의 박사 논문이 11년 만에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전학

왔는데 그동안 옆에서 네가 고생이 많았다며 고맙다고 우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우시니까 저까지 눈물이 났어요. 아이고, 오늘은 파티할 거예요. 일단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3133님 그리고 3133님의 남편분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축하드리고요. 와, 근데 이게 논문이 통과되는데 11년이나 걸려요? 진짜요? 제가 이쪽으로는 조금 잘 몰라서. 와, 그 긴 세월 동안 이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통과되기를 계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어쨌든 논문이라는 건 연구도 하고 뭐 그 관련돼서 계속해서 자료도 확인도 하고 작성하고 수정하고 이 정말 노고의 시간이 11년이나 걸렸다는 건데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뭐 남편분께서 당연히 고생하셨지만 그 옆에서 항상 이렇게 받쳐주는 우리 3133님이 안 계셨다면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 분 다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오늘 어떻게 파티하실 거예요? 뭔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진짜 제대로 파티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근데 좀 더 푹 주무시지. 저는 좋긴 하지만 오늘 신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세요. 어이구, 익명이십니다. 회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사장님이 돈도 없으면서 자꾸 일을 벌리시고 근데 또 투자한 만큼 되는 건 없고 직원들 모두가 반대하는데 고집 부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 이러면 아랫사람들만 힘들잖아요. 뭐 이유는 있겠죠.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름의 뭔가 아, 될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뭔가 비전이 있겠죠. 근데 뭐 다들 반대하는데 그러면은 아, 왜 반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약간 이 문장을 봐서는 독불장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정말 아랫사람들만 너무 지치죠. 아휴, 회사 스트레스 심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거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너무 몰입을 해서 회사가 저희 삶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회사와 나의 삶을 좀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억지로라도 회사 일은 이제 회사에 두고 그냥 쉴 때 집에서는 이 생각을 최대한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익명님께서 스트레스를 조금 덜어내셨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스트레스 조금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12위 그리고 9위를 소개해드릴게요. 12위는 JYP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입니다. 이 노래는 정말 박진영 씨만이 할 수 있는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들썩들썩 신나는 비트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고요. 9위는 EXID의 아예입니다. 2015년 4월에 발매된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으로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가 특징인 노래죠. 자, 그럼 두 곡 듣고 올까요?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EXID, 아예.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12위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9위 EXID 아이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이 어머님이 누구니 이 노래는 아, 뭐 이 노래를 비롯해서 정말 어떻게 제목이나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좀 기발하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 정말 너무너무 예쁜 여자를 보고 아, 어머님이 이게 되게 신박한 표현 아니에요? 저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와, 진짜 참 되게 신기하게 노래를 만드셨다. 근데 되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막 나요. 어머님이 누구니? 예쁜 여자를 보고 어머님이 누구니?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좀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아무튼 그래서 더 매력있고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합니다. 아, 이런 거를 조금 배워야 되는데, 그쵸? 요즘에는 그냥 평범해서 살아남기 쉽지 않은 거. 심지어 이때 15년이잖아요. 아, 이때부터 평범함을 거부한 우리 JYP 그리고 EXID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새싹 청취자분이십니다. 3848님 반갑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안성에서 덤프트럭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 특성상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요. 차에 타면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어 매일 청취합니다. 유원 씨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니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3848님. 사실은 저는 이제 운전 초보잖아요. 네, 저는 운전한 지 지금 약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덤프트럭을 이제 마주쳤을 때 저는 엄청나게 무서움을 느꼈거든요. 왜냐면 제 차가 경차 수준으로 되게 작아요. 그 차에 이렇게 조그맣게 타 있는데 옆에 이런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약간 땅이 이렇게 울리는 느낌이라 빨리 도망가자 이러면서 저는 다른 차선으로 옮겨서 막 그렇게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3848님의 문자를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덜 무서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마 저기 덤프트럭 안에는 우리 3848님 같은 기사님이 계시겠지? 하시면서 조금 더 덜 무섭게, 저 혼자 괜히 지레 겁먹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3848님의 생각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848님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893님, 갑자기 인별그램 보다가 급! 진짜 급! 비눗방울 놀이를 구매했어요. 이제 서른인데 저도 이걸 왜 샀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나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요. 그 인별그램 보다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입에다가 샴푸를 묻혀가지고 그 입으로 비눗방울을 부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 0893님께서는 어쨌든 비눗방울 놀이 기구를 사신 거잖아요. 저는 그때 잠깐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든 거예요. 하진 않았는데 진짜 샴푸를 입에다가 저렇게 묻히면 비눗방울이 나오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해보고 후기 남겨드릴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비눗방울 놀이 뭐 서른은 못합니까? 마흔은 못합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아기들만 재밌는 거 하고 놀라는 법은 없잖아요. 잘하셨어요. 0893님 재밌게 노세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마마무의 Four Flowers.

마마무의 노래 Four Flowers 함께 듣고 오셨고요. 하지은님께서는요. 제가 잔머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잔머리도 예쁘게 제모로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잔머리 정리 예약했습니다. 예쁘게 다듬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 볼게요. 그 헤어라인 제모 말씀하시는 건가? 저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이마가 조금 좁으신 분들께서는 이 헤어라인 정리? 뭔가 잔머리 정리를 살짝만 해도 진짜 확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뭔가 그 이마 문신한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웃겼었던 기억이 나는데 살짝만 잔머리를 정리하면 이게 확 넓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이제 진짜 관리할 게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어쨌든 뭐 더 예뻐질 수 있고 더 뭔가 보기 좋게 되는 거니까요. 아, 요즘 세상에 참 관리할 게 많아서 저도 주말이면은 좀 굉장히 이런저런 관리를 해보느라고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은님 어떻게 하셨는지 후기 남겨주세요. 저희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이모셔널 오렌지스의 노래입니다. West Coast Love.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이.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6: 토익은 해커스.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어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 함께 듣고 올게요.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오늘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 상상되는 가사를 들어볼 건데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당신 행동을 조심해. 두 번째,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 세 번째, 항상 두 번 생각할 것을 기억해. 네, 미국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의 1983년 곡 Billie Jean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마이클 잭슨이 실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Billie Jean 말고 마이클 잭슨의 대표적인 곡 또 하나 뭐였죠? Love Never Felt So Good 이라는 제목의 곡으로 살펴봤는데 자, 오늘 Billie Jean 내용도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당신 행동을 조심해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people always told me.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말했대요. Be careful of what you do 라고. 자, 이 부분이죠. Be careful of what you do. 당신 행동을 조심해. 당신 행동을 조심해라고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말했지 라는 가사입니다. People always told me, be careful of what you do. 이런 박자로 들렸어요. 당신 행동을 조심해 라는 문장이 뭐였죠? Be careful of what you do. 그렇죠. Be careful of what you do. 좋습니다. And don't go around breaking young girls' hearts. 이어지는 소절이었어요. Don't go around. 특히 go around라고 하면 뒤에 breaking young girl's heart 이렇게 들렸잖아요. go around ing라고 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Don't go around breaking young girl's hearts.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젊은 여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는 조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be careful of what you do. 그 다음, and don't go around breaking young girls' hearts.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와우, 너무 흥겨워가지고 가사를 듣는다기보다는 뭔가 어깨를 들썩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라는 가사가 끝부분에 들렸죠. And mother always told me. 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나에게 항상 말씀하셨대요. Be careful of who you love. 뭐라고 하신 거죠? Be careful of who you love. 사랑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아, 사랑하는 사람을 조심하렴. And be careful of what you do. 그리고 너의 행동을 조심하렴. 그러면서 또 다른 조언이 들렸어요. Cause the lie becomes the truth. 이 부분입니다. The lie becomes the truth.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 Cause가 앞에 있으니까 Cause the lie becomes the truth. 거짓말이 진실이 되니까 말이야. 네, 이렇게 아주 도움이 아주 될 법한 조언들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라는 가사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춤이 특히 대표적인 춤이 상상이 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So take my strong advice. 네, 이 소절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So take my strong advice. 그러니 내 strong advice, 강력한, 강한 충고를 받아들여. 뭐라고 했냐면 just remember to always think twice 라는 조언이었어요. Just remember, 그냥 기억해. To always think twice, 항상 두 번 생각할 것을 기억해 라는 겁니다. Think twice, 이 부분이 신중히 생각하다 라고 자주 활용이 되는 문장이에요. Think twice, think twice. 이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Just remember to always think twice. 항상 두 번 생각할 것을 기억해 라는 소절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Do think twice. 이렇게 강조적인 의도로 do라는 조동사를 요 앞에다가 한 번 더 반복을 해줬습니다. She told my baby we danced till three, then she looked at me. 이 소절도 들렸거든요. She told my baby we danced till three, then she looked at me. 어떤 상황인가요? 그녀가 told my baby, 내 연인한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는지 봤더니 We danced till three, then she looked at me. 우리가 새벽 3시까지 춤췄다고 말했대요. 그리고서 she looked at me, 나를 쳐다봤대요. Then showed a photo of a baby crying. His eyes were like mine. 심상치 않은 내용이죠. 그리고 울고 있는 아기의 사진을 보여줬대요. Then showed a photo of a baby crying. His eyes, 그의 눈이 were like mine. 나를 닮았더라고 라는 말입니다. Cause we danced on the floor in a round. 왜냐하면 우리가 무대 위에서 춤을 췄기 때문이래요. In the round 라는 표현은요. 사람들 가운데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특히 이 코러스 부분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Billie Jean is not my lover. Billie Jean은 내 연인이 아니야. She's just a girl who claims that I am the one. 이 가사 알고 계시죠? 내가 그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일 뿐이다. But the kid is not my son.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가사도 같이 덩달아 떠올려 보는 순간입니다. 이 몰입감이 상당하죠? 이제 전곡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Billie Jean.

그럼 몰입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 행동을 조심해. 아주 강력한 조언이었습니다. Be careful of what you do. 그렇죠. Be careful of what you do. Think before you act. 이렇게도 조언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라는 문장은요. The lie becomes the truth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The lie becomes the truth. What starts as a lie can become the truth.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거짓말로 시작한 게 진실이 될 수 있다. 아니, 무섭죠? 세 번째, 항상 두 번 생각할 것을 기억해 라는 조언의 문장은요. Just remember to always think twice. 이 문장입니다. Make sure you think twice. Make sure you think twice. 이렇게도 조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Be careful of what you do. Be careful of what you do. Be careful of what you do. 두 번째,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 The lie becomes the truth. The lie becomes the truth. The lie becomes the truth. 세 번째, 항상 두 번 생각할 것을 기억해. Just remember to always think twice. Just remember to always think twice. Just remember to always think twice. 네, 이렇게 강력한 조언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세요.

0: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하이엠솔루텍
8: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0547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아침을 먹지도 않았는데 체한 느낌 뭔지 아세요? 소화제같이 시원한 노래 듣고 싶어요. 에일리 UNI 신청합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전날에 많이 드셨던 거 아닐까요? 뭐 소화제같이 시원한 목소리에는 에일리만한 노래도 없죠.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일리의 UNI.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뚜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한때 트와이스 나연님 셀카를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썰? 미신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요즘 돈이 좀 필요해서 나연님 셀카를 배경화면으로 해뒀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후기 알려드릴게요. 나연의 팝 신청합니다. 진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바로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고 여러분들께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듣는 것도 혹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자고요. 나연의 팝 듣고 올게요.

A-boy. Good morning, wake up dance. 고은이님. 잠을 잘 못 잤더니 머리가 몽롱해요. 정신 좀 확 들게 블랙핑크의 휘파람 들려주세요. 아, 오늘따라 이제 상하 가족분들께서 몸 상태가 살짝 골골거리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아이고, 신나는 노래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틀어드릴게요. 블랙핑크의 휘파람 같이 듣고 오시죠.

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6200님께서는 경남 거제 고현천 걷기 하고 있어요. 거제라고 바다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수국이 반기는 모닝 운동입니다. 아, 요즘 정말 핫한 거제. 와, 수국이 진짜 예쁘게 폈네요. 아, 참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저 멀리는 진한 파란색도 있고 이 수국이 여름에만 피는 그런 꽃이잖아요. 정말 이럴 때 눈으로 많이 많이 담아놔야 되는데 우리 6200님 덕분에 저도 이렇게 수국 구경하네요. 이게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DJ를 하다 보니까 전국 방방 곳곳에 뭔가 풍경을 볼 수 있고 여러 곳에 막 소식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거제 고현천이란 데가 있군요. 하, 저장 해놓겠습니다. 9921님, 요즘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운동이 되나 싶으시겠지만 스트레칭을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엄청 크답니다. 그럼요, 스트레칭도 운동이에요. 이게 운동이 아니라면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운동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운동이에요, 스트레칭도. 그쵸? 그리고 그 폼롤러 있잖아요. 폼롤러를 그 자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자면은 붓기가 좀 빠지면서 살짝 조금 라인이 정리되는 느낌적인 느낌? 네,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921님의 말이 너무 동감이에요. 저희 방금 소개해드린 6200님 그리고 9921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FX의 Four Walls.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정신승리도 승리다.
1: 떨려. 어떡해.
0: 규순아, 왜 무슨 일 있어?
1: 아, 요한아, 나 이직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이력서 냈잖아. 근데 지금 막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 연락 아니네. 광고 연락이네. 진짜 막 미치겠다. 거기 마감이 하루 전에 이력서 넣었다가 막 서류 통과해서 내가 면접 봤다고 했잖아. 그거 기억나?
0: 그럼. 그거 어떻게 잊어. 우리 박규순이 꿈이 회사인데. 근데 왜 연락이 온 거야 만 거야?
1: 아니, 오늘 4시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1분 1초가 진짜 나 살얼음판이다 완전히. 아침에 엄마가 국에 밥 말아먹고 가라 했는데 진짜 안 되면 다 엄마 때문이야. 진짜 어떡해. 나 굵은 소금도 막 뿌리면서 제발 오늘 되라 이러고 있단 말이야.
0: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근데 면접 때 분위기 좋았다며 잘 될 거야.
1: 그치? 그렇겠지? 나 지금 막 밥도 안 넘어가고 막 일에 집중이 안 돼. 나 일단은 이따가 나 연락 오면은 내가 너한테 톡할게. 요한.
0: 뭐야? 어떻게 됐어? 붙었어? 된 거야?
1: 안타깝지만 이번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이없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면접도 잘 봤는데 진짜 어떻게 날 떨어뜨리냐?
0: 그니까 우리 규순이 완전 능력자인데 진짜 그 회사 뭐야?
1: 진심, 나 진짜 그 회사 내가 들어갈 때부터 문짝이 일단 썩어 문드러진 게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진짜 그 회사는 이미 망할 회사야. 내가 일단 걱정이 된다. 지금 관리자를 또 사람 부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만 나 이렇게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나 일도 잘하는데 그렇지 않아? 진짜
0: 그치.
1: 바보야 바보 완전.
0: 진짜 그래. 야, 그 회사가 바보긴 바본데 근데 야, 너 정신승리 끝내준다.
1: 뭐야, 너 내 친구 아니야? 정신승리라니 리얼 팩트 아니야? 그 회사 완전 바보 아니야 진짜. 안 되겠다. 오늘 날 떨어뜨린 바보들을 위해서 퇴근하고 한잔 적셔.

0: 언필 행운을 빌어줘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정신 승리도 승리다 였고요.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우리 규순이가 또 나왔어요. 규순이가 나오면 특징이 뭔가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이렇게 바들바들 떠세요. 계속. 규순이의 특징은 이렇게 바질바질 떨면서 안 칼지게 하는 게 매력이죠. 그쵸?
2: 아니 왜 근데 퇴근하고 한잔 적시라 그랬는데 왜 대답 안 해 너? 어? 아니, 너 내 친구 아니야? 아,
0: 살짝 피곤해서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기가 쫙쫙 빨린 것 같습니다.
2: 아 진짜.
0: 아니 근데 규순이가 성격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면서 뭐 긍정적이게 전 정신 승리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이런 거 이제 뭐 괜찮은 네. 방법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겉으로 좀 호들갑을 떨고 네. 과장된 표현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러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0: 아. 뭔지 알겠다. 어,
1: 나 똑똑하고 나 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사실은 그러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그러지 않은 걸 자기도 아는 거야.
1: 네, 그래서 자꾸 그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죠.
0: 그렇지, 그렇지. 어. 사실 이렇게 정신 승리라고 하지만 일부러 뭐 아, 뭐 그 회사가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 가장 상처받은 건 본인일 거예요. 규순일 그렇죠. 거예요.
1: 그리고 그 회사는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못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되뇌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건데.
0: 근데 이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이런 방법을 쓰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좀 멘탈을 잡을 때 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1: 멘탈을 잡을 때요?
0: 네.
1: 멘탈을 잡을 때 사실 그냥 있는 게 제일 편하죠.
0: 가만히?
1: 그냥, 그냥 땀 흘리고 이 네.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0: 와 진짜 이상적이다.
1: 네. 오, 왜요?
0: 전 정신승리 하거든요. 왜냐면
1: 그 회사가 보는 눈이 없다.
0: 네, 아니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아나운서 준비할 때 인생에서 가장 많은 그 떨어진 불합격을 당해 보잖아요.
1: 그렇죠.
0: 정말 셀 수 없이 저도 불합격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유 그 회사 진짜 감 다 잃었다. 나를 떨어뜨리다니 이 회사 진짜 나중에 땅치고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 많이 했죠.
1: 아.
0: 근데 잘 나가더라고요.
1: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하고요. 뭐 네. 땀 흘리면서 이렇게 뭐 스스로를 되뇌이는데 대신 그 채널 번호는 없앱니다.
0: 이게 제일 뒤끝이 있네. 뒤끝이 있어.
1: 5번, 6번, 그리고 8번. 9번 띄워놓고 바로 네. 10번, 11번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뭐 그러니까 눈에서 안 보이게 하는
0: 아,
1: 거죠.
0: 저도 한동안 안 봐요. 네. 그 채널 안 보고 그리고 그 합격자 SNS 안 보고
1: 그렇죠. 네. 괜히 그런 거 합격 이렇게 검색하면 네. 최근에 뭐 합격한 사람들이 뜨니까.
0: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준비생 때는 그런 멘탈을 잡아야 할 일이 많았는데 뭐 입사하고 나서는 이런 정

0: 웅신 승리를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지 않을까요?
1: 많죠.
0: 많아요?
1: 네, 그럼요.
0: 어떤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1: 아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괜히 상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그런 걸 저 사람이 오늘 그냥 히스테릭 부리는 날인가 보다. 뭐 다른 무슨 일이 있어서 나한테 저러는가 보다.
0: 최근에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1: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곤 하죠.
0: 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0: 오는 거 아니죠?
1: 예?
0: 오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말하다가 지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 아니에요.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마세요.
0: 잡친다뇨. 또 기분 좋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꽁트 잘했는데. 네. 아, 진짜.
0: 네, 귀순이는 다음에 또 돌아오니까요. 귀순이한테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박철규 네. 아나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내일 뵐게요.
0: 저희는 가호의 러닝 듣고 올게요.

가호의 러닝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서용준님께서요. 얼마 전 통영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코끼리 조개라는 걸 먹었는데요. 무지하게 맛있었습니다. 유원님은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일단은 코끼리 조개라는 거를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작가님께서 띄워주고

0: 계시는데 엄청나네요? 뭐예요, 이거? 아니,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죠? 와,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통영을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고 통영이 맛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고요? 진짜 통영 사람들 자기네끼리만 맛있는 거 다 먹고 있었네. 너무 맛있겠다. 조개구이 진짜 맛. 근데 뭔가 느낌이 조개구이가 아니라 이거 회처럼 먹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저 조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또 이렇게 맛있는 걸 하나 더 알아가다니. 아,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먹는 지식만 쌓여서 어떡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용주님 통영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죠? 코끼리 조개도 맛있게 드셨죠? 저도 코끼리 조개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7: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6: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8: 쇼리 실라!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켈빈 해리스와 리아나가 함께 부른 This is what you came for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내륙 곳곳에는 오늘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출근길은 어제보다 수월하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금호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3차로와 4차로에서 아스콘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2회 정체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이고요.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안남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 쭉 더 가보면은 장수에서 중동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내일을 맑은 하늘처럼 볼 순 없을까? 길가에 숨겨진 작은 풀들도 오랜 침묵 속에서 새 봄을 기다리는데 우리 비록 이렇게 추운 도시 속에서 하루하루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우리 맘 언제나 숨찬 도시를 넘어

없는 곳을 찾아가야지. 동물원의 숨찬 도시를 넘어 중에서 6월 17일 수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쁨 가득한 하루이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동물원의 숨찬 도시를 너머로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최유미님 좋은 아침입니다. 출첵해요 하트 하고 보내주셨네요. 또 안녕하세요 이도원님.

진함숙님, 굿모닝입니다. 머리 묶으셨어요? 이뻐요. 아구.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셨나 봐요. 더워지면 머리 짧게 자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다 묶어 올리는 게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는 아마 내내 묶지 않을까 싶네요.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는 진함숙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실까요? 최성만님, 굿모닝. 오늘 소나기 소식 있네요. 더운 날씨에 단비 즐거운 기분으로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오후에 전국적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고 지금 뭐 남부 쪽에서는 비가 오는 지역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시고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김유희님, 오늘도 아침부터 덥네요. 그래도 활기차게 보내야겠죠? 굿모닝이에요. 그 더위가 비로 좀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732님, 경화님 출첵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죠? 하고 응원 주셨고요. 박명숙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 시작입니다 하셨네요. 그 어떤 마음의 더위랄까요? 우아주 함께 하시면서 그 더위 함께 씻어 내려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의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콘텐츠,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콘텐츠 뭔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조경아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박정현이에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신순영님, 제 생일이에요. 축하받고 싶어요. 48년 인생이 편하지만은 않았네요. 그동안 수고한 제 자신에게 이번 생일엔 스스로 선물을 하려고요. 9095님, 오늘 엘베 있는 새 집으로 이사가요. 인생 처음으로 내 집 마련했는데 너무 설레고 행복해서 잠을 못 잤어요. 앞으로 꽃길만 걷고 싶어요. 많이 축하해 주세요. 최희수님, 4월쯤에 50 넘어 새로운 직종에 재취업하면서 회사에서 취득하라는 자격증이 몇 개 있어서 준비한다는 사연 읽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격증에 합격했어요. 20대 이후로 자격증 준비 처음 했는데 기분

좋네요. 5363님, 우리 둘째 아들 한솔이 재취업 축하해주세요. 작년 11월 말 회사 폐업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한솔아 축하해.

Simply Red의 Stars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저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좋은 소식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축하해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의 콘텐츠입니다. 요즘 즐겨보는 콘텐츠 뭔지 알려주세요. 8612님 안녕하세요. 조경아님 저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원룸보다 커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큰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 봐요. 뭔가 숨통 트이는 사연이네요. 좋은 일 많이 만드시길요. 1115님 체해서 밤새 고생하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셨네요. 아우 약은 드셨겠죠? 아주 급체를 하셨나 보다. 이 너무 심하게 체하면 정말 약도 쉽게 듣질 않더라고요.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이지만 계속 오늘은 좀 몸 조심하십시오. 3735님 오늘 소나기라도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작은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 고추, 오이, 토마토가 다 말라가네요. 물을 줘도 부족해요. 아, 그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물을 준다고 해도 하늘이 내리는 이 비만 하겠습니까?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계신 곳에 좀 내려서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6762님 휴가 나온다고 해서 아들 데리러 음성 가고 있습니다. 천안의 김미경 하고 사연 주셨어요. 아, 지금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고 계시겠군요. 6042님 다음 주에 MRI 검사 결과 들으러 서울을 갑니다. 원래 계획은 맛난 점심 더 먹고 단골 카페 가서 커피와 치즈케이크를 먹으려 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내려와야 해요. 아쉬운 그 마음 달래려 빵을 포장해오자 하고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동네엔 팔지 않은 크로와상이요. 인터넷으로 보기만 하는데도 좋네요 하셨어요. 아 알찬 서울행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주에 잘 다녀오시고요. 검사 결과 또 어땠는지도 알려주세요. 맛있는 빵도 잘 포장해 오시고요. 박영수님 5시에 일어나서 도시 텃밭에 가서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얼갈이, 배추, 열무 물 주고 이제 출근하려고 우아조 들으면서 전철역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아우 그러게요.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이 아침 시간에 와 출근하기 전에 이 많은 일을 하고 가시다니요. 대단하시네요. 그 활기찬 오늘 하루를 또 응원 드리면서 1174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이선희의 청아한 사랑.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그림을 그리다 말고 찍은 캔버스 사진. 수도꼭지에서 물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싱크대 그림인데 물줄기를 막고 있는 건 레몬 몇 알. 밑그림은 다 그렸고 레몬 6개 중 4개의 색깔을 노랗게 칠해놓은 미완성의 그림이다. 나이가 들어 취미로 시작한 그림. 아직 초보지만 새하얀 캔버스에 쓱쓱 선을 긋고 붓으로 색을 칠할 때면 뭐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든다. 나의 손끝에서 이미지가 완성되는 과정도 참 재미있고. 과연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림이 나올까?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한 컷 1559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아, 취미가 있으면 아주 삶이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취미 갖게 되신 거 아주 축하드립니다. 안일호님이 어릴 적 신기해하며 보던 밥 아저씨가 생각나네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쓱쓱 하면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산이 되는지 신기반기하며 푹 빠져봤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참 쉽죠? 하고 말씀하시던 그 밥 아저씨 정말 너무해. 그렇게 쉽게 그려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는 정작 왜 내 손은 그 희망대로 그려지지 않는 절망을 느끼게 하시는지 아, 그 참 쉽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아, 참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 힐링이 참 큰 것 같아요. 1559님 그림 완성하시면 또 보내주세요. 소식 전해주시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길이 머문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8848님 굿모닝입니다. 하하. 3km 슬로우 조깅 시작한 지 3일째입니다. 개망초 꽃길 아침 조깅 좋아요. 일단 3달 한번 실천해볼까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응원해주세요 하셨네요. 야, 진정한 꽃길을 걸으시네요. 꽃길을 뛰시는군요. 3달 정도, 3달 지금 생각하시는 거니까 한 90일 중에서 4일을 벌써 뛰신 거군요. 4일이면 한 이제 앞으로 20번 넘게 또 이 사이클을 돌리시면 뭐 3달인데요. 금방입니다. 파이팅이에요. 8848님. 1235님. 순백의 백합꽃이 피어났습니다. 꽃의 향기가 얼마나 강렬하고 풍부한지 기술 발전으로 이 훌륭한 향기를 우아한 청취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고 아 이렇게 정말 마음 담아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야, 저 최근에 개인적으로 백합을 좀 볼 일이 없었네요. 백합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꽃다발 안에 그냥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꽃 말고 이렇게 땅에

그대로 심어져 있는 백합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보내주신 사진 정말 감사해요. 예전에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을 꾸밀 때 다 목욕을 하고 나와서 장미와 백합 향유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향이 좋잖아요. 특히나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천연어의 향이 주는 게 사람을 훨씬 더 진정시키고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향인 것 같아요. 이런 순백의 우아한 백합꽃을 사진을 보고 있는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1235님 그 마음 그대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9698님 울 어머니 요리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식혜랑 비빔국수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비빔 양념은 더 일품이더라고요. 요리 잘 안 하셨는데 솜씨를 숨겼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많이 먹어드릴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다른 혹시나 뭐 못하시는 요리가 있더라도 배워서라도 해주실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게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 어떤 그 맛있게 하는 어떤 그 어머니만의 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참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도 자신만의 어떤 그 딱 맛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함께 노래 듣죠. 유서희님 신청곡입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 그리고 엄정화의 페스티벌.

오늘 여러분이 즐겨볼 콘텐츠 뭘까요? 김준호님, 셔플댄스 시작한 지 네 달째 현란한 셔플댄스 스텝과 셔플 고수들의 영상을 보면서 언젠가 그렇게 되어 있는 나를 상상합니다. 와, 추억의 셔플댄스네요. 저 처음 성우 되고 나서요, 저희 동기들 장기자랑으로 다 같이 셔플댄스를 춘 적이 있었는데, 그 흔히 토끼춤이라고 하잖아요. 그 춤과 형태는 비슷한데 약간 엇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 몸이 자꾸 그 박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야, 현란한 스텝의 김준호님 응원합니다. 2152님, 해루질이요. 밤 해루질해서 꽃게랑 소라 잡고, 낮 해루질해서 맛조개랑 백합, 동죽, 바지락 잡고, 요즘 주말만 되면 다녔더니 해루질이 계속 나와요. 그거 보고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이젠 더워져서 가기 힘들 듯해요. 아유, 해루질 아주 푹 빠지셨었나 봐요. 1201님, 스타크래프트 테란 왕이었던 이윤열 명경기 영상을 다시 봐요. 학창시절을 떠올려주는 뭐랄까, 향수를 느끼게 해준달까? 한번 보면 20, 30분은 훌쩍 지나가요 하셨네요. 아, 이스포츠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스타크래프트. 저는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 스타크래프트2에 제가 참여하면서 아, 굉장히 영광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델람을 위하여. 이 대사를 아시는 분은 나중에 인증해 주세요. 원대호님, 요즘 풍선으로 강아지, 토끼, 꽃 등 만드는 컨텐츠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세 사람이랑 재미있게 시간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요즘은 제가 더 신나서 만들고 있네요. 어떤 작품 만드셨을지 궁금하다. 박성철님, 향수에 빠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재 냄새 난다 해서 컨텐츠를 검색해서 보면서 향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입문자용 향수를 쓰고 있어요. 주변 반응을 지켜봐야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날도 오겠죠? 박성철님만의 향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돌리 파튼이에요. 9 to 5.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3: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5: 토익은 해커스.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4000님 노래 들으니 빨리 휴가 가고 싶어요. 8월이 언제 오려나 하셨네요. 아마 아까 썸머타임 그리고 페스티벌 노래 들으시면서 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8월 휴가신 것 같으니까 신청곡 들으시면서 마음 달래시길요. 1부 끝곡으로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밤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죠. 빗길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볼게요. 호남고속도로 소통 원활한데요. 순천 쪽으로 옥가부근 지나실 때는 사고 구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옥가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칠곡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후로 수도권 구간이고요.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부산 방향 잠원에서 양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남사 부근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 구간 있는데요. 천호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한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남 쪽 보니까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지체고요. 여의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원더걸스의 Nobody입니다. 이 곡은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라고 노래하는데요. 오직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안 돼, 이런 말은 연애 초반 눈에 이것이 씌었을 때 특히 많이 하죠. 누군가에게 빠져 좋게만 보이는 상태를

이것이 씨였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콩깍지, 2번 바가지, 3번 신문지.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빠져 단점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것이 씨였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일까요? 1번 콩깍지, 2번 바가지, 3번 신문지.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원더걸스의 Nobody.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0: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5: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6: 이 노래 다 알지? 원더걸스의 Nobody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누군가에게 빠져 단점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죠. 오늘의 정답 1번 콩깍지. 3380님 콩깍지. 출근길 차 안에서 가끔 듣다 오늘부터 집에서 여유 있게 편안히 정주해요. 출산휴가가 시작됐어요. 또 주말 부부예요 하셨네요. 아유, 건강 잘 관리하십시오. 체리공공님 1번 콩깍지. 저도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네요. 정승기님 5단 묵은지. 아, 묵은지 아주 좋아하는데 아주 맛있는데. 5328님 1번 콩깍지. 저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 아내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콩깍지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아, 정말 이 순간에도 점수를 따시네요. 이유람님 1번 콩깍지. 저도 누군가에게 콩깍지 씌우고 싶네요. 나타나라 내 콩깍지. 그럼 서로 간에 씌워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서로 서로 자신의 콩깍지를 던져서 상대의 눈에 싹 씌게 만드는 거죠. 3750님 1번 콩깍지. 잘못 씌우면 평생 고생합니다 하고. 어머, 인생의 경험도 나눠주셨네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혀끝에서 맴도는 그 노래 신청하세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284님 벌써 출근한 지 1시간 됐어요. 인계 받고 카페인 충전하면서 사무실 라디오 볼륨 살짝 올려놓고 우아조 듣습니다 하셨네요. 아, 몸에는 카페인 충전하시고 마음에는 우아조 충전하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박현지님 어머, 제가 일부에서 아주 짧게 제가 그 참여했었던 게임의 대사를 훅 던졌었는데 박현진님 딱 알아들으셨네요. 스타크래프트 2 로하나 담당 성우셨군요. 전혀 느낌이 달라서 생각도 못했어요 하셨어요. 아,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전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프로토스 종족의 어떤 대계승자라고 해야 하나요? 일종의 신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캐릭터였는데 제가 짧게 그 기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대사를 잠깐만 해드리면
7: 갈라를 계승하겠습니다. 델람을 위하여.
6: 게임을 했었죠. 이걸 왜 효과를 주시냐고요. 갑자기 아침부터. 네. 평상시에 목소리하고 조금 다르게 써가지고 그리고 캐릭터도 다르니까요. 성격도 달라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성우일 이런 일을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저는. 임수빈님, 우아조 덕분에 뮤지컬 잘 보고 왔어요. 20년 지기 친구랑 같이 서울 올라가서 봤는데 1박하며 종묘에 가서

저 해설도 듣고 아이스 커피도 한잔하고 좋은 시간 보냈네요 하셨어요. 와, 헤이그 그 잘 보셨군요. 좋은 시간 보내셨다고 하니까 정말 좋네요. 후기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함께 나누죠. 쿨라 쉐이커요. 허쉬.

콜라 쉐이커의 허쉬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션 컬러스인의 Upon the Downside 였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콩으로 KBS 라디오 함께하는 분들 상단 배너 클릭하고 특별한 이벤트 참여하세요. KBS가 중계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기념 월드콩 퀴즈 이벤트 퀴즈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공식 굿즈 유니폼과 햄버거 세트까지 다양한 선물 드려요. 월드콩 퀴즈 이벤트는 6월 25일까지 계속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 앱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운받아보시고요. 6185님 경아님, 어제 선물 감사했어요. 신랑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점 커피 샀다고 하네요. 방송 듣고 깜놀했대요. 자랑까지 하고요. 어머, 같이 듣고 계셨구나. 어제 남편분 그 도배 일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더우니까 얼음물을 항상 챙겨드렸는데 그걸 못 챙겨주셨다고 막 미안하다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편의점에서 시원한 생수 사드시라고 편의점 쿠폰 드렸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까지 마음 이렇게 나누시면서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정말 저도 같이 기분이 좋습니다. 후기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이영희님, 업무 바뀐 지 일주일 동안 많이 피곤하더니 또 몸이 티를 냅니다. 자고 일어나니 다래끼가 나려고 해서 병원 가야 해요. 나이 드니 이렇게 즉각 몸이 반응하는 게 서글프네요. 새삼 젊음이 부러운 아침입니다.

있어요. 아우 그러게요. 이거 너무 공감이 가서 큰일인데요. 예전에 그 드라마 미생에 정말 많은 명대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체력을 길러라 이게 있었거든요.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체력을 길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나이 들수록 느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죠. 뭐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병원 잘 다녀오세요 이영희님. 김돌림님, 새벽 3시 넘어서 반려묘가 장난치고 뛰어다녀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 밑에 집에서 민원 들어올까 봐 걱정이에요. 미리 매트 더 깔아야겠어요. 어머, 아, 이런 발랄한 반려묘를 봤나. 고양이 키우는 제 주변 지인들도 밤잠 설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 새벽잠이 거의 없어가지고 고양이들이. 그런데 보통 고양이들은 소리가 잘 안 나지 않나요? 얼마나 이렇게 발랄하면 매트 깔 고민을 하실까. 5539님, 공부할 때가 있다는데 뒤늦게 영어 공부한다고 머리만 아파요. 어째요? 아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군요. 대단하신데요. 그래도 5539님, 저는 이번 생에 포기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였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에 그 AI가 너무 발전해서 뭐 번역이 쉽게 되고 통역도 되고 뭐 이런 건 알았지만 약간 그 시간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차도 없이 즉석 바로 통역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정말 바로바로 이제 그냥 자신의 언어와 각자의 언어를 하는데도 바로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공부는 파이팅입니다. 응원드립니다. 4179님, 출근 전쟁 중이에요. 정신없고 덥고 힘들어요. 바다가 그리워요. 하셨네요. 1847님, 매일 아침 아들과 등교길에 같이 들어요. 예준아 18번째 생일 축하해. 경아 씨도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멋진 10대를 응원하면서 18번째 생일 저도 함께 축하합니다.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곡 지금 나갑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1490님, 덥지만 자연이 주는 초록이 있고 푸른 하늘이 있어 가볍다고 최면 걸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려요. 정인 게리의 사람 냄새.

김영애님과 함께 전해드리는 오늘 곡의 노래 두 번째 곡은요. 김영애님 출근길에 고추 잠자리를 보셨대요. 그래서 신청하신다고요. 아, 여름이네요.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친절한 여러분과 한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누는 시간, 친절한 경아씨. 오늘 주제는 울고 싶어라 입니다. 어른도 울고 싶을 때가 있죠. 최근에 울고 싶었던 적 알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눈물 뚝 그치시라고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문지방에 발가락 찧었을 때, 나만 그 주식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직장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등등, 울고 싶어라를 목 놓아 외치고 싶었던 순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다섯 분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바람이 분다. 이소라예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수요일 코너 친절한 경아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 울고 싶어라 입니다. 최근에 울고 싶었던 적 언제였는지 보내주세요. 속상하고 슬펐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 주기로 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백성원님, 지금 그냥 눈물이 나요. 아니 그냥이라뇨. 왜요? 아우 그냥이 더 슬퍼. 7356님. 오이 가격 하락으로 울고 싶어요. 7356님 항상 천안 오이하우스에서 보내신다고 사연 주시는데 지금 오이 가격 하락으로 그간의 어떤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시나 봅니다. 7011님. 뜨개질이 취미인데 너무 예쁜 뜨개 옷을 발견해서 똑같이 따라 뜨려고 정보 봤는데 실이 너무 비쌌을 때 눈물 났습니다. 실 정말 비싸죠. 예전에는 뭐 목도리 같은 거 이런 거 선물하려고 저도 뜨개질을 했었던 적이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그 실 가격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6041님 복권이 당첨됐는데 회차가 다르다. 울고 싶어요. 야, 이거 회차가 잘못했네. 번호가 정말 같은데 회차만 완전히 다른가요? 와, 이거 정말 울고 싶다. 우미숙님, 아침 운동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떨어진 낙엽들 매일 쓸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편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잔소리 폭탄 날려서 아침부터 울고 싶었네요. 아니 왜 하지도 않으시면서 같이 하시면서 하시지. 9154님 연년생 사춘기 아들들한테 말도 못 붙이겠어요. 고1 중3인데 2년 전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 눈물바람입니다. 정말 울고 싶네요. 아, 이 사춘기 자녀분들과의 이 부딪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이 분명히 지나가면 나아지긴 할 텐데 지금 좀 많은 부침을 겪고 계시는 중인가 봅니다. 조복구님,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던 초사 딸이 사춘기가 시작되어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해서 울고 싶은 요즘이네요. 독립심이 길러지고 있는 걸 겁니다. 네, 강인해지고 있어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겠지요. 조정모님,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옆에 연세 드신 노병을 보면서 현충일 노래 들으면서 울컥울컥.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 시간을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의 그런 한 시절을 또 함께 해오신 노병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세대가 또 바라보는 그 시선도 느껴지고 아우 이런 거 이제 저도 정말 막 어떤 그 역사와 관련되면 이런 얘기만 들어도 좀 울컥울컥하고 이거 정말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박태준님, 세탁 끝난 줄 알고 빨래 널었는데 휴지 한 장이 함께 들어갔더라고요. 어머 저런. 옷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울고 싶어라. 야, 이거 다시 빨래 돌려도 이거 잘 안 되는데. 결국 이거 말려가지고 털고 다시 빨래 하셨으려나요? 아, 참. 김선정님, 월급 들어온 날은 부자 같았는데 카드값 빠져나간 문자 보고 울고 싶어라. 통장은 스쳐 지나가는 휴게소였네요. 4179님, 어떤 이유인지 엘베 타고 있는데 갑자기 엘베가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혼자였는데 정말 무서워서 웅웅 울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아, 좀 약간 그때 그 트라우마 비슷한 게 좀 생기신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친 상황이면 몸도 마음도 다 놀라죠. 7874님, 회사 구내식당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는 날 저 휴무여서 눈물 날 뻔했어요. 아니, 구내식당에 메뉴를 보면서 힘을 내고 회사를 다니기도 하는데 이러면 정말 섭하죠. 노래 듣고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친절한 경아씨 울고 싶어라 울고 싶었던 적 함께하고 있습니다. 6500님 새벽부터 신비복숭아 수확 중입니다. 직장 다니며 틈틈이 관리해온 자식 같은 복숭아 막상 경매 받으면 가격에 눈물이 납니다만 이쁜 색을 보면 다시 힘내서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어우 빨갛고 싱싱한 신비복숭아 한 손에 폭 들어와 있네요. 정말 감사한듯이 이렇게 소중하게 들고 있는 그 사진 그리고 수확한 많은 복숭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따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과수까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신데요. 3258님 새벽 2시에 고3 아들 방에 불 켜져 있어서 공부하는 줄 알고 짠하고 기특해서 방문 열었는데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날 보는 얼굴이 너무 해맑아서 대성통곡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이 아침에 제가 아까 게임에서 했던 막 멘트를 하고 막 그랬네요. 아유 걱정되시겠지만 가끔 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해야 하니까요. 박대성님 퇴근 10분 전 팀장님이 잠깐 시간 있죠? 하시는데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울고 싶어라. 아니 왜 10분 전에요? 하필 10분 전에. 그리고 왜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8695님 저도 요즘 맘도 상황도 힘들어 경아님 멘트만 들어도 눈물이 나네요. 어머 저런 어떤 지금 상황을 겪고 계시는 걸까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일도요. 사실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뭔가 안 좋은 일이 숨겨져 있고 안 좋은 일도 100% 안 좋다기보다 어떤 좋아질 여력 혹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마다 무엇이 더 도드라지냐 이런 것 같은데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실 거고요. 파이팅입니다. 8695님. 2967님 지난주 수요일 야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려고 버스 타려다 넘어졌어요. 무릎에서는 피는 철철 나고 서러워서 버스에 앉아서 울었네요. 매일 병원 가서 치료받는 중이에요. 넘어진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참 아프네요. 아유 이를 어째요. 아 그리고 심하게 넘어지셨나 봐요. 지금 병원 가서 계속 치료받는 중이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참 어른은 쉽지 않네요. 2967님 치료 잘 받으시고요. 상처가 났듯이 이 마음의 상처도 낫기를 바랍니다. 오수민님 회사에서 저만 빼고 단톡방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만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울고 싶더라고요. 아 그런데 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소외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들끼리 나눌 수 있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외로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오수미님. 박지혜님. 라면에 계란 넣으려다 껍데기만 잔뜩 들어갔어요. 단백질 대신 식감만 추가됐네요. 울고 싶어라. 아, 혀 베이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유소희님, 배고파서 밥통 열었는데 밥 없을 때 울고 싶어요. 아, 이래서 밥을 해서 좀 얼려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9390님, 대상포진 너무 아파 눈물 나고 소리 질렀는데 3주차 아직도 통증에 울고 싶어요. 신경치료 계속 받는데 수시로 오는 신경통증입니다. 아유 이제 정말 면역력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대상포진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잘 이겨내십시오. 이은영님 신랑이 아플

0: 때못 알아줘서 울고 싶어요. 이 아플 때 마음이 가장 서러운데. 8761님, 저 아침에 텀블러에 아이스 커피 만들었는데 바쁘게 나오면서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출근했는데 시원한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퍼요. 얼음 사러 편의점 다녀와야 하나 봐요. 아이고, 그 텀블러 놓고 온 그때 나왜 그랬니? 막 이러시나 봐요. 윤인숙님, 비 많이 오던 날비 맞고 배달했을 때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 싶어서 울고 싶더라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네요. 아, 참, 어떤 이유로 흘린 눈물이든, 오늘 소나기도 예보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텁텁한 공기, 더위를 씻어내려가는 소나기처럼 여러분의 그런 지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시원한 소나기가 되기를. 그 눈물이 소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나기 뒤에 푸른 하늘을 맞이하시길 저는 늘 응원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 명단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친절한 경아 씨 마무리합니다. She
1: is reckless,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많이 어렵진 않은데요. 사고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랑교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수분기점까지는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역시 사고의 영향입니다.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 구간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양화대교 부근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영광 부근이고요.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지선 창원 쪽으로는 달성 1터널 입구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농사 지을 때 힘든 것 중 하나가 잡초를 뽑는 거죠. 애써서 다 뽑아도 돌아서면 또 생겨나고 금세 쑥쑥 자라서 수북해지는 게 바로 잡초인데요.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농작물한테 가야 할 영양소나 햇빛, 수분이 모두 잡초한테 가버려서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마음에도 잡초들이 있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걱정거리들,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의심하고 옆 사람 잘 되는 거 시기하는 마음, 그때그때 그때 뽑아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의 마음을 가려버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끈질긴 잡초 녀석들을 하나하나 뽑아버리면서 함께 하시죠.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